0: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길 가면서도 공부하겠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소매 속에 도포자락 안에 넣어서 수시로 길 가면서도 꺼내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매 숫자에 보배진자를 써서 소매 속에 들어가는 보배라는 수신본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책자를 했고요.
1: 옛 지도들입니다. 조선판 내비게이션이었을까요? 세제에는 큰 관문이 3개 있습니다. 제1관문은 주흘관. 세제 입구에 있는 가장 유명한 관문입니다. 관문이자 방어시설이었지요.
0: 이 성벽의 1관문은 1708년도 숙종조에 쌓았는 성인데 이 성벽 돌에 보면은 이렇게 각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강희, 신축, 개축, 별장, 이인성, 도석수, 송성원, 이영우, 강두정 이렇게 별장 이름과 도석수의 이름이 짱 박혀 있는 거는 옛날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실명제로 책임을 지고 잘 쌓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인들의 지혜가 들어가 있는 공사 실명제의 각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1: 제1관문을 지나 다음 관문까지는 약 3km.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선비들은 부푼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했고 보부상들은 삶의 무게를 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세제 제2관문 조곡관인데요. 나는 새도 넘기 어려웠다는 세제. 조곡관은 새들의 골짜기를 지키는 관문입니다. 최근 들어 문경세제를 더 널리 알린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픈세트장입니다. 수많은 사극과 영화가 탄생한 곳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0: 개구리!
2: 뒷다리!
0: 개구리!
2: 뒷다리!
0: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0: 한 번 더 문경!
2: 화이팅!
1: 산 좋고 물 좋은 문경. 아주 특별한 특산품이 있습니다. 빨간 이 열매. 네, 바로 오미자입니다. 시고, 달고, 쓰고, 짜고, 맵고 열매 한 알에 다섯 가지 맛을 품었다는 오미자.
3: 문경 오미자.
1: 문경 오미자.
3: 와.
1: 더 알아볼까요? 오미자 테마공원을 찾았습니다. 재배와 수확 그리고 활용법까지 오미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3: 문경 오미자만의 특징이 이렇게 있네요. 전국 최대의 오미자 재배지가 바로 문경입니다. 그리고 250m 이상의 준군행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품질이나 맛이나 색상이나 향기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요 오미자를 가공을 해서 상품화시킨 게 바로 문경이래요. 그렇구나. 달고 쓰고 맵고 짜고 시고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씨가 같은 옷이어서가 아닐까요?
1: 오미자는 그 독특한 덕분에 음료로도 한약 재료로도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3: 높은 산, 높은 고개, 깨끗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문경. 이 문경의 대표적인 특산물이 새콤달콤 다섯 가지 맛을 낸다는 오미자인데요. 그 오미자가 더 깊은 맛을 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맛이 문경의 맛일지 함께 가보시죠. 우와, 우물이다.
1: 그런데 우와, 마을 우물이네. 입구에서 아주 특별한 샘을 만났습니다.

0: 봉생마을 봉황샘 소원쉼터. 500여 년 동안 주민들의 목을 축였던 우물과 향나무가 400년이나 됐어요.
1: 오래된 우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0: 근데 마르지 않았어요. 500년 동안에 물이 안 말랐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 석간수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대요.
1: 두레박질도 해봤는데요.
0: 아, 저번
1: 처음 해보는 두레박질,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아, 이렇게.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500년 된 우물에서 물이 있고, 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와.
1: 우물 구경을 마치고 찾은 어느 음식점.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항아리일까요? 항아리 안, 잘 익은 된장이 그득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예.
2: 어머. 아, 안녕하세요.
0: 아니, 장독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2: 예, 그러네요.
0: 이 안에 있는 모든 게다 고추장이에요? 그건
2: 아니요.
0: 아니에요?
2: 이제 여기 큰 항아리나 이런
0: 네.
2: 것들은 이제 된장하고 간장이 들어있고요.
0: 네.
2: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그거보다 작은 항아리에는 고추장이 들어있고.
0: 아,
2: 네.
0: 그렇구나. 그럼 일반 고추장하고
2: 네.
0: 오미자 고추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2: 오미자 청이 들어가서
0: 네.
2: 이제 고추장이 좀 달달하고,
0: 오,
2: 네, 청이
0: 그렇구나.
2: 들어가니까 달달하고,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음식을 섭취하면 오미자의 그 건강한 그,
0: 맛과 더불어서
2: 네,
0: 건강까지.
2: 그쵸.
0: 그렇군요.
2: 에이.
1: 이 집의 특미, 바로 오미자 고추장이라고 하는데요. 오미자 고추장 어떻게 담그는 걸까요?
0: 이게
2: 오미자청.
0: 문경의 그 유명한 오미자청.
2: 네, 맞습니다.
0: 국가는 너무
2: 네.
0: 예쁩니다.
2: 재료가 많진 않죠?
0: 아이고, 예.
2: 네, 다섯
0: 근데
2: 가지만 들어가요.
0: 중요한 건
2: 네.
0: 이걸 어떤 비율로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게
2: 그렇죠.
0: 노하우죠. 예.
2: 네.
1: 그 비법을 잠깐 엿보기로 했는데요.
2: 아,
1: 난생 처음
2: 국가를
1: 고추장 담그기에
2: 친구니까.
1: 도전합니다.
2: 그 다음에, 자, 이제 저어보시겠어요? 네.
0: 이걸로.
2: 네네. 이제 고춧가루, 메주가루가,
0: 잘 섞고.
2: 예, 잘 섞이도록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이 다 녹아야 돼.
0: 아, 그렇구나.
2: 네,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젓는 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0: 네.
2: 요거는 문경의 대표 농산물 오미자입니다.
0: 네.
2: 자, 이제 오미자 고추장이 되는 거예요. 네.
0: 아.
2: 한번 섞어보시겠어요? 훨씬 젓는 게 쉽죠?
0: 맞아요.
2: 예. 아무리 오미자청이 좋아도, 맛있고 몸에 좋아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1: 오미자청을 적당히 넣은 다음 젓고 또 저어서 고추장을 완성했습니다.
2: 네.
0: 우와. 고추장 맛이에요.
2: 그쵸?
0: 아직은,
2: 네.
0: 아직은
2: 예,
0: 맛이 안,
2: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요.
2: 네.
0: 네, 생각보다.
2: 네네네.
0: 오미자가 저는 확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았더니, 오미자는 요 싹, 뭔가 삭히는 거에 주력을 할것 같아요.
2: 그쵸? 네, 맞습니다. 숙성도 빨리 시켜주고, 오미자가 고추장에 또 깊은 맛을 나게 또 해드려요.
0: 네.
2: 예,
0: 근데 되게
2: 그래서,
0: 부드럽다.
2: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 짜잔! 진짜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고추장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다니셨지만 문경이 자랑하는 오미자청이 들어있는 오미자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2: 오미자.
1: 오미자를 활용한 또 다른 문경의 별미가 있는데요. 바로 오미자 고추장 불고기입니다. 문경 약돌 돼지고기에 오미자 청을 넣고 잘 주무른 다음 불로 구워냅니다.
2: 오미자가 약재잖아요. 그냥 음식을 섭취하는데 건강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고 또 오미자가 들어가면 달달하고 맛있어요. 첫째. 예, 그리고 소화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예, 그래서 우리 고추장의 비결이라고 하면 오미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이 탱글함 느껴지시죠? 이 집의 또 하나의 별미. 바로 묵사발입니다. 여기에도 오미자 청이 들어갑니다. 얼핏 국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아주 잘 된 밥. 그런데 밥 색깔이 좀 다르죠. 바로 조밥입니다. 찰떡궁합 짝이 있습니다.
2: 조밥이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귀하니까 여기는 산간지방이라 논농사가 잘 안 돼요. 논농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는 그냥 비탈진 산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밥을 늘리기 위해서 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예, 없던 시절이라서. 이게 다 없던 시절에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밥이 이쪽에 묵사발에 조밥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1: 와, 지금 제 앞에 진짜 한 상이 그림처럼 차려졌는데 소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 아, 네. 예,
1: 이게 지금 묵 아닌가요?
2: 네, 맞아요. 도토리 묵에다가 네. 이제 육수를 부어서 네. 조밥을 말아 먹는.
1: 네. 아, 그래서 묵조밥이에요?
2: 네, 맞습니다.
1: 아, 난 묵조밥이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네, 네. 짜잔 보면 아, 조가 네. 들어있네요. 이렇게 네. 예쁘게 네. 말아볼게요.
2: 네.
1: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
2: 네, 옛날에 이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2: 이거는 이제 이 묵사발은 사연이 있는 묵이에요. 묵사발이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가 팔남매거든요. 사남 사녀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저희가 가난한 시골집이에요. 네. 농사도 많지 않고 아버지가 월급을 조금 받으셔가지고 우리 팔남매를 공부를 다 못 시켜요. 그래서 엄마가 이 묵사발 이 묵장사를 하셨었어요. 네, 고생 엄청 많이 하셨죠. 에이, 추억의 음식이에요. 그러시네. 저한테는
1: 그러시겠네. 네, 네. 도토리 묵사발과 조밥 그 맛의 조화는 과연 어떨까요? 묵 자체에 간이 없잖아요.
2: 그렇죠.
1: 식감만 있는데 식감도 쫀득하지만 이 육수가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네요. 근데 그게 역시 과하지도 않고 이게 그 문경의 네,
2: 유명한
1: 무슨 돼지라고요?
2: 약돌돼지. 오무자 고추장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오미자 청이 들어갔어요. 연육작용을 하기 위해서.
1: 얼마나 부드러울까요?
2: 네네.
1: 엄청 부드럽고요. 돼지 그 잡내 같은 모든 거가 오미자가 딱 잡아버려서 뭐 아예 없는데요. 아마도 네. 문경이 이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해줬기에 여기에 터를 잡고 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이 기쁨을 전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2: 그런 그렇죠? 것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1: 저희가 그 대를 이은 건강한 맛으로 덕분에 이렇게 문경에 와서 행복한 그 맛의 느낌을 깊이를 느끼고 갑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여러분, 문경이 산세가 만들어준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밥상 맛있게 드셔보시죠.
3: 산에 산을 더하여 그 산줄기 끝간데 없는 문경. 바람마저 숨을 고르는 곳. 문경에는 삼국시대부터 이 땅을 지켜온 산성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고모산성입니다.
4: 이 고모산성은 신라 5세기 때부터 신라시대의 사람들이 북진 정책을 위해서 하나의 산성을 또 만들었던 이유도 되고요.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건이 통일하기까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굉장히 큰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0: 임진왜란 때도 여기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가 통과를 하면서 바로 조선이 함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참 무심하다는 생각입니다. 역사의 한때 치열한 전장이었던 산성. 역사는 이끼 짙은 성돌 아래 묻혔지만 그때 그 풍광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고갯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고갯길에 비유하곤 할까요? 굽이굽이 험한 길 가다 보면 잠시 다리 쉼도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은 역사의 현장이 되기도 했지요.
0: 이 나무는 구한말 때 웅강 이강년 대장님과 일본군이 접전을 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요, 일본 사람들이 하도 웅강 이강년 대장이 신출귀몰 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 불을 질러요. 이 마을에 불을 지르는데 그 당시 탄자국이 여기 좀 있습니다. 나무가. 근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나무가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서 지금 하나의 이 길목을 지켜주는 성황나무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 참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어디 나무뿐일까요? 사람들 역시 간절한 기원을 품고 끈질기게 살아왔습니다. 어디냐고요? 예, 철길입니다. 문경의 철길, 석탄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2: 네, 문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산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 오시면 석탄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데요. 어떤 곳일지 함께 가보시죠.
1: 들어서자마자 뭔가 압도당하는 느낌. 당시 광부들을 보자 울컥해졌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광부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3: 그 남편 되는 광부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가장이죠. 그분의 그 신발을 꼭 방문 쪽으로 집 안쪽으로 향해서 돌려놓는답니다. 그야말로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엄마도 그렇고 온 식구들이 전다 아빠가 이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도 무사히가 절로 생각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예.
1: 여느 박물관과 달리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산업 역군이라고 칭찬했던 광부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막장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더 밀려날 곳 없었던 이들, 그들의 옛 모습이 짠하기만 했습니다.
2: 사실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표정,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은 분이 없으셔서 더 마음이 아프고, 이 좁은 축전차에 타시는 칸이 성인이 발을 넣기도 굉장히 비좁아 보이는데 이보다도 더 비좁은 공간으로 내려가시는 거잖아요. 매일이 살얼음판이었고 내가 오늘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공포감으로 하루하루를 근무하셨을 걸 생각하니 저 표정이 너무 많이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1: 그래도 이분들이 있어 가난했던 우리들의 겨울이 그나마 따뜻했겠죠. 실제 갱도였던 곳. 지금은 석탄 문화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당시 갱도한 광부들의 일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 자, 그럼 제가 힘차게 오늘도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무사히 라고 외쳐주시면 우리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아시겠죠?
2: 네.
4: 자, 그럼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도 무사히 그럼 우리 여차가 출발합니다.
1: 이렇게 영상 체험관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꽤 실감이 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 갱도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직접 굴을 뚫고 지지대를 설치하며 산맥을 따라가야 했던 광부들. 열악했던 작업 환경, 사고의 공포,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4: 자, 우리 새내기 광부님들, 발표하실 준비되셨나요?
2: 네.
4: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베테랑 광부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거니까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발파하고 외치면은 여러분 앞에 있는 발파 장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2: 네.
4: 아셨죠?
2: 네.
4: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파!
2: 아우.
4: 아, 하루 둘 다니고 왜 이렇게 놀래?
2: 이야, 이쁘다. 살아나왔다는 그, 살아나왔다는 안도감? 이 빛을 보는 순간 나 오늘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이 평온함.
1: 길지 않았던 갱도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순간 정말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이 느껴졌습니다.
2: 아, 광부분들의 사퇴액을 전시한 곳이구나. 우와. 제일 중요한 게 목욕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일반 대중탕은 가면 되게 눈치를 줄 것 같아요. 비누로도 잘 씻겨지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이발도 하시고 여기 사특 목욕탕도 있고.
1: 갱도 밖의 광부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2: 목욕탕.
1: 때가 되면 이발도 하고 어린아들 손잡고 대중탕도 갔겠지요.
2: 점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로. 파전에 탁주 한 잔. 대포집. 맞다, 대포집.
1: 어쩌면 유일한 위안이었겠지요. 동료들과 무용담을 나누며 한잔하던 시간이요.
2: 목에 낀 탄가루를 씻어내기 위해서 안주는 꼭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대요. 맞아요. 우리도 먼지 있을 땐. 문경이 와서 실제 갱도도 들어가 보고 또 이렇게 광부들의 사택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이 전쟁터였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생명의 지킴이가 되어주는 전우였고요. 문경의 아름다움은 그저 눈앞에 펼쳐진 풍광만이 아니고 그 세월이 쌓여간 시간들 속에서 아픔이 다져져서 만들어진 깊이 있는 문경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0: 높고 골 깊은 문경. 그래도 골짜기골짜기 그 어디쯤에는 곡식 심을 땅도 있었답니다. 길을 가다가 밭갈이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건 난생 처음 보는 농기구였습니다.
1: 저 이런 거 어르신 처음 봐요.
2: 아, 그래요?
1: 네.
2: 우와. 수동쟁기.
1: 수동쟁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소가 하는 그런 거를 그렇지. 축소해 놓은 거 말씀하신 거죠?
2: 소가 하던 거를 네. 사람이 그냥 직접 하고 있던 거예요.
1: 작게. 작게. 네. 똑바로 가기가 어렵겠죠? 자, 가볼게요. 냥, 냥, 냥, 냥, 냥. 우와, 우와.
2: 힘들어요?
1: 안 가요.
2: 안 가요?

0: 뭐 서울 같은데 이런 데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아이고 시골 가서 농사나
1: 왜?
0: 짓고 살아야 되겠다
1: 왜?
0: 그런데 그거
1: 그거.
0: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1: 그러시구나.
0: 동네에도 보면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1: 지촌하신 분들이
0: 많아.
1: 많이
0: 예.
1: 있죠. 예.
0: 그런데 이제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1: 그렇죠.
0: 적응하는 게.
1: 맞아요. 아,
0: 가을철에 오세요.
1: 네. 한번더 올게요. 예.
0: 가을철에 오시면 내가 참깨 농사 지어가지고
1: 네.
0: 참기름 짜가지고 고소한 한병 드릴게요.
1: 제가 한번 그날은 제대로 한번 노동을 하겠습니다.
0: 그때 꼭 오세요.
1: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꼭 오세요,
1: 네.
0: 그때는.
1: 와. 또다시 낯선 문경길. 산바람을 타고 퍼지는 향긋한 냄새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와,
0: 예,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어서
1: 예.
0: 오세요.
1: 이곳이 여기 오면은 건강해진다는 그곳인가요?
0: 예,
1: 우와.
0: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 삼이요?
0: 예.
1: 산삼.
0: 예.
1: 우와. 이게 지금 산삼인가요?
0: 예, 그렇습니다.
1: 우와. 아니, 그러면 말 그대로 산에다 키우는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산에.
1: 어느 산이요?
0: 요 뒤에요.
1: 요 뒤에 산.
0: 예.
1: 그럼 아버님이 다 이렇게 여기저기다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비닐리에?
0: 예.
1: 아, 이게 그러면 얼마나 키우면 이 정도 커요?
0: 10년, 8년. 예,
1: 10년이요?
0: 그렇습니다.
1: 그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만지셨겠네요?
0: 10년 동안
1: 네.
0: 낙엽을 긁어냈다가, 또 겨울에는 낙엽을
1: 덮었다가.
0: 덮었다가, 봄에는 낙엽을 또 끌어내리고.
1: 그래서 그 10년을 온전히 건강하게 지킨 친구들을 지금 이렇게 만난 건데, 하나 한번
0: 예, 한번
1: 들어볼까요?
0: 보십시다.
1: 네. 야, 이게
0: 이렇게,
1: 산삼이구나.
0: 이렇게 큰데, 얘
1: 네.
0: 한번 잡아보세요.
1: 네.
0: 얘가 내두야.
1: 내 머리. 네.
0: 내두.
1: 네.
0: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길어져요.
1: 아,
0: 내두가.
1: 이게,
0: 예.
1: 예.
0: 길어지고,
1: 네.
0: 여기 이제 미삼이
1: 네.
0: 이제 더쭉더 퍼지죠.
1: 밟고. 이 친구는 얼마나 됐어요?
0: 10년,
1: 얘가 10년이에요?
0: 예.
1: 10년째입니다. 40년 직업 군인 생활을 은퇴하자마자 자연의 몸을 맡긴 이성호 씨. 오직 혼자의 힘으로 산양삼과 다양한 약초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0: 되게
1: 이곳이 그의 땀과 눈물이 배인 곳입니다.
0: 요게 제피. 우리 추어탕 먹을 때 넣는 가루, 제피. 이게 토종 곰치. 예. 토종 곰치입니다, 곰치.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게 까맣게 씨앗이 맺힙니다. 이게 산마늘입니다. 산마늘. 요 산마늘은 장아찌로 해서 먹잖아요. 얘가 씨앗이 되는 거야. 5만 5천 평. 5만 5천 평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예산에 있는 거나 혼자 심었대. 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다.
1: 처음엔 실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재배 기술도 잘 몰랐고, 또 나쁜 이들의 꾀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0: 3, 4년 차. 요게 3, 4년 차입니다. 요게 3, 4년 차. 여기는 8년, 4개. 내 엽이 있다. 예. 여기 3개짜리는 6년, 7년. 3개짜리는. 잎사귀가 3줄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4줄이죠. 5줄도 있죠. 그 5줄은 가격이 좀 나갑니다.
1: 생존율이 50% 이하라는 산양삼. 이성호 씨는 부엽토를 이용하여 꾸준하게 토양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이처럼 건강한 산양삼을 길러낼 수 있었지요.
2: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럴
1: 더
2: 수밖에
1: 큰
2: 없죠.
1: 꿈이 있습니다.
2: 그렇구나.
0: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했냐면,
1: 네.
0: 제가 도시농업, 치유농업, 산림치유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산나물 정원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1: 아.
0: 아, 여기 오면,

0: 직접.
1: 산양삼 있다. 그걸 또 캐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곰치야. 근데 이 곰치는 독초가 있어. 그다음에 독초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취나물, 엄나무, 뭐, 그다음에 두루,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0: 말 그대로 저산은 우리 아버님의 보물창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보물차구죠.
2: 뜻하지 않게 귀한 선물을
1: 까만 씻었는데 손으로
2: 받았습니다.
1: 이렇게
2: 제가
1: 이제 잠깐 이러셔서
2: 일어나서
1: 자, 내가 뿌리들 이렇게 씻어 씻대.
2: 이걸요? 여기 위해서요? 산양삼 한 뿌리를 통째로 주셨습니다.
0: 볼게요.
1: 냄새 나죠?
0: 줄기에서부터.
1: 근데,
0: 우와, 삼 향기가 줄기에서 엄청 배어나와요.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10년을 이 아이를 지키셨는데 저는 한순간에 이걸 10년을 삼킨다는 게 정말 죄스럽네요.
1: 자연을 삼키는 거예요, 자연을.
0: 아니, 어찌 이렇게 흙에서
1: 예.
0: 이런 향을
1: 예,
0: 뿌면서 10년을
1: 그렇습니다.
0: 버틸까요?
1: 예.
2: 정직한 산, 정직한 땅. 거기에 보태진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이런 문경의 명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산 높고 골 깊으면 물 맑은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요. 이 맑은 물빛, 그야말로 감탄입니다. 문경의 가장 큰 물줄기는 영강인데요. 수많은 산골짜기에서 시작이 돼서 흐르고 흘러 상주에서 낙동강과 만나는데요. 영강 역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품어왔습니다.
1: 그만이 아니지?
0: 와, 옆에는 강이 흐르고, 야, 여기 철교도 있고, 이게 무슨, 뭐지?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아이고, 네.
0: 네. 아이고, 지금 농사 짓고 계시는 거예요?
3: 아이고, 여기까지.
0: 네,
3: 아유,
0: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예.
3: 안녕하세요.
0: 이 친구들이 뭐예요?
3: 아, 얘들 오미자.
0: 얘가 오미자예요?
3: 네네.
0: 이거 오미자.
3: 네, 이제 16살
0: 아,
3: 조그만 애기.
0: 귀여워.
3: 아유.
0: 아, 저희는
3: 네.
0: 빨개진 오미자만 보다가 요만했던 오미자는 전 처음이네요.
3: 오미자. 예, 요 달렸죠?
2: 마당을 가득 메운 나무를 구경하는 재미가
0: 농사를
2: 쏠쏠했습니다.
3: 이제 요거 체리. 체리 달렸고.
0: 체리.
3: 예, 체리 나무. 달이에요.
0: 이게요?
3: 네.
0: 어머나.
3: 달에.
0: 아니, 뭐든지 쪼매내갖고.
3: 달에 농풀이, 진짜.
0: 다 요만해가지고. 이거 봐요, 달에. 예쁘죠? 요거 보이세요? 요거. 요거. 달에.
2: 제가 찾은 곳은 진남 교반이라는 곳인데요. 경치 좋기로 문경에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0: 위치가요?
3: 네.
0: 기가 막히게 좋아요. 앞에는 산이고,
3: 네.
0: 물이고.
3: 그리고 이제 요 고개를 넘으면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0: 성황당.
3: 넘어가면 학교를 빨리 가요. 그러면 그리 가면 이제 보면은 시원하고 봄가을에는
0: 좋죠.
3: 산딸기 따먹고, 뭐 이렇게 이제 모루 따먹고, 뭐, 그렇게
0: 추억이
3: 다녔어요.
0: 그냥
3: 예,
0: 고스란히
3: 진짜.
0: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3: 진짜, 예, 그 추억이 전부 다. 저기 또 강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0: 네.
3: 지금 물이 없으니까 바위가 이만큼 드러났더라고요.
0: 그러네.
3: 그 바위 위에서 제가 어릴 때 그냥
0: 수영
3: 예, 수영하고
0: 하고
3: 놀고 뭐 골뱅이 잡아서 그 속에 넣고 그러던 바위도 드러나 있고
0: 그렇구나.
3: 진짜 저기 여기는 제가
0: 천국이네요, 천국. 그죠?
3: 아,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이라서 추억이 진짜 많은 곳이고
0: 이거 진짜 위치가 어머니 기가 막히다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 요요 당.
2: 경치 좋은 곳에 앉은 김영희 사장님의 식당. 민물고기 전문집인데요.
4: 요놈인가?
2: 맑은 영강에서 건져올린 싱싱한 녀석들입니다.
4: 자,
2: 메기, 피라미드 등 여러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일 참인데요. 딱 60년 전인 1966년, 친정 어머니께서 매운탕 집을 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갑자기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그 길로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3: 우리 엄마는 참 이뻐요. 저 사진도 있지만 이쁘고 똑똑해요. 그래 요만큼 가르쳐줬는데 우리 엄마는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매운탕을 이제 이렇게 냄비에다 끓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2: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솜씨로 끓이는 매운탕입니다. 사장님께서 이처럼 한 길만 걸어온 또 하나의 이유. 이곳이 탯줄 묻은 곳이기 때문이죠.
3: 저 바위가 저기 보이는 바위. 저 바위 위에가 이렇게 이만큼이 파져 있어요. 거기다가 고무신으로 물 퍼서 넣고 놀던 바위예요. 저 바위가 제 바위.
2: 추억과 기억을 품고 사는 사장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사장님은 시인입니다.
4: 아득한 산마루 위 숨길 트는 바람들이 푸른 하늘 받쳐이고 풍경하러 앉아있다. 교반의 그 절경으로 돌도 닮아 경석일라. 진남교.
3: 제가 진남교 저 다리 위에서 많이 이렇게 시를 많이 썼고요. 여기는 진짜 산이 동그랗게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없어요. 집도 몇 채 없고 정말 너무 외로운 곳이었어요. 차만 삼봉국도로 비포장도로 차만 다니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만 진짜 이렇게 하늘만 보이고 산이 동그랗게 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진남교라고 저 다리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2: 사장님이 선보이는 또 다른 별미 잘 아시죠? 바로 도리뱅뱅입니다.
0: 와, 문경에 와서요 이곳저곳 다니니까 좋은 풍광에 진짜 배가 금세 고파지는데 맛있는 냄새가 천리에서도 나는 것처럼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한 걸음이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 친구는 도리뱅뱅?
3: 네네.
0: 아, 예. 이건 돌려서 놓으니까 도리뱅뱅이라 하는데 네. 이것도 이 강에서 잡은 고기를 좀 작은 사이즈.
3: 그냥 잡어예요?
0: 네네. 아. 피리, 뭐 딩미리. 모래무지 뭐 이런 것들인데 작은 사이즈 이제 뼈까지 다 넣으실 수 있어요.
3: 아, 뼈까지 다 먹는 거예요?
0: 네, 꼬리부터, 네. 머리부터, 마음대로.
3: 네,
0: 예. 어떤가? 바삭하면서
3: 맛있다.
0: 통닭보다 맛있죠.
3: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근데 고추장의 그 기쁜 맛이 이게 휙 날아가는 맛이 아니라 기쁜 맛이 정점을 한번 찍어주니까 바삭함하고 잘 맞네요.
0: 얘는 모래무지 또 뭐 꾸구리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살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3: 이 육수에 뭐가 있는데요? 아, 뭐가 있어? 그냥 육수가 아닌데.
0: 근데 그거는 비밀이에요.
3: 아, 그건 절대 안 여쭤볼 네, 건데 네, 네. 그냥 육수가 아니네. 네. 묵직하게 시원하다.
0: 비법은 뭐 없어요. 다. 그냥 정성 들여서 끓이고 엄마가 했던 그 고추장, 그 고추장으로
3: 기본이.
0: 네네. 그렇게 해서 좋은 육수 가지고 네. 정성껏 끓이면.
3: 그렇구나.
0: 네, 그게 비법이지.
3: 정말 진짜 요 바로 뒤에 영광이 내어준 이 매운탕 한 그릇과 이 도리뱅뱅의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장이 맛있지 않으면 이 음식 맛이 뱅뱅 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0: 음식에 대한 정성이다 보니 이 정성은 우리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강으로 이어지는 기쁨으로 만나게 되네요. 문경여행은 구석구석 찾아보는 보물찾기 같은 맛도 있지만 그 끝에서 이 포만감으로 혀가 너무 놀랄 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나니까 참 좋다라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여행길인 것 같습니다.
1: 든든한 배를 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0: 와, 초록이 초록한다. 어쩜 이렇게 진한색 초록이지? 너무 예쁘다. 너무 맑고 깨끗한 산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 같아. 와. 기산역 수별관곤 소부하의 노루 적벽

0: 오락고 시상오류 촌나토연병이가 돌았으니
1: 숨이 턱에 차오를 쯤 도착한 곳 복명산 출렁다리인데요.
2: 이 밑에가
1: 아찔하고도 어머나. 아찔했습니다.
2: 어머나 진짜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 우와 나를 바람이 밀어. 우와
1: 다리 위에 서니 이 출렁다리의 주인공은 경치와 바람이었습니다.
3: 깊은 산, 높은 고개, 그리고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고 머무는 순간마다 감동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문경을 담고 있었고요. 문경이 품은 많은 이야기 속에 시간이 지나간 흔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 감동을 여러분도 함께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1: 진도아리랑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문경세제. 그래서 더 친숙한 문경,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높았으며 깊었고 무엇보다 포근했습니다.
3: 급제의 기쁜 마음을 듣고 싶다. 기쁜 소식인데 죄송해요. 다시 갈게요. 그리고 높은 고개, 맑은 물, 가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면 이 다섯 가지의 오미자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마도 저와 성시가 같은 옷이어서는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고추장 맛이에요.
2: 그쵸?
3: 놀러오세요, 엄지척. 자, 문경으로!

들어보니 흑옷입은 온데 간데 없고 아파트며 빌딩이며 생야단이 났는디. 이때는 어느 땐고 2026년 대한민국이었던가 보더라. 이런 다시 봐.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 상자 안에는 제 오랜 친구의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1973년에 태어난 그는 당시 한국의 문화예술이 단단히 자리 잡고 꽃피울 수 있게 온 힘을 쏟았죠.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이쪽을 좀 더 당겨줘.
0: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예술극장은 이제 수많은 예술가와 관객이 한자리에 모여 감동을 나누는 공연예술 전문극장이 되었습니다.
2: 덕분에 저희 공연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0: 빛나는 예술가를 찾아 그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귀한 공간이기도 하죠. 친구는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술의 힘을 믿습니다. 어린 손끝에서 펼쳐지는 상상력이 언젠간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술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줍니다.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친구가 오랫동안 지켜온 역할입니다.
3: 전통적인 무대 형식에서 벗어나서
0: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예술가가 자신의 활동에 확신을 가지고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을 누리는 소소한 일상이 곧 예술을 키우는 든든한 후원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삶과 세계를 풍요롭게 하니까요.
4: 될수 있으면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0: 시간 속에 묻혀버릴 수 있는 예술가의 삶과 기억, 그 속에서 시대를 이어온 가치를 찾아내는 일, 어제와 오늘을 아우르는 그 모든 순간이 빛나는 영감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길 바라며 친구는 예술을 수집하고 기록합니다. 예술로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함께 미래를 꿈꾸는 곳. 여기 예술가의 집에서 친구는 장르와 배경을 뛰어넘는 만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갑니다.
3: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5: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6: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7: 내 친구의 이름은 아르코.
0: 제 친구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꽹과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호호 훈훈 호호 미소 짓자 훈훈 따뜻하자 지켜주신 미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0: 너, 내 인생의 애군이다.
1: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그림,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0: 거기?
1: 네?
0: 뭐 하는 인간이지?
1: 구조... 그... 응급구조하는 인간입니다.

0: 여희야, 이젠 그림 필요 없느니라.
1: 산신령님,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지리산 산신령님, 나도 좀 살펴주라. 젤로 바쁜 점심 장사에 땡땡이 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0: 곧 실사로 만나게 될 거야, 진우도령.
1: 어인 덕담이시람. 알바비 올려달라고?
0: 많이? 격 떨어지게 머니 얘기는 탁 쳐줄래? 내가 너를 새끼 여우 때부터 쭉
1: 그 정성 갸륵도 하십니다. 풀어. 어디 갔었어 아까?
0: 정화수 한 잔 꺾었지. 워라노인이랑.
1: 워라노인? 천상계 중매쟁이? 그 깍쟁이 신이 뭐? 아, 뭔데?

0: 김윤호?
1: 여희 너랑 맺어진 된다.
0: 진우 도련님은?
1: 환생했어. 김윤호가 진우 도령 현생이야.
2: 드디어 진우 도련님이

0: 귀인이 납시겠구나. 김윤호, 아니 아니, 진우도령과 사랑을 엮어줄 귀인.
1: 산신령님 말고 귀인이 또 어딨다고?
0: 내 귀인은 인간이야. 인연 명부에 의하면 만물의 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인간.
1: 인간?
2: 예, 벌써 몇 번째냐?
3: 보고잖아.
2: 보는 중이래. 애 아빠가 딸내미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
3: 괜찮을 거야.
4: 하나, 둘, 셋.

0: 봐.
1: 어?
2: 승환 씨. 승환 씨랑 먹는 컵라면은 언제나 오라.
0: 꼭 와.
1: 내가 뭐하러?
2: 너 결혼식이니까. 이 결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작정하고 밀어붙여서. 알지? 나한테 사랑은 승환 씨뿐이야.
1: 사랑?
2: 이뤄지면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0: 사랑은 승환 씨랑 원 없이 했어. 결혼이야 뭐.
1: 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니?
0: 나 갖춰진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안 그럼 불안해서. 사진 되게 별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승환 씨 아니라서.
1: 이제 너랑 안 보고 싶다.

0: 야, 이거 네가 웃었냐고! 추억을
1: 핑계로 괜찮아요?
2: 이별을
1: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0: 먹겠습니다.
1: 오, 박사냐.
2: 톡으로 다 보내놓군.
0: 한정판 유튜버가 대세니까.
3: 이 집 분위기도 유튜로네.
0: 진정 어렵게 찾아냈지.
4: 인정. 이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은 처음이다.
0: 여기 고깃집 아닌데.
4: 어? 어?
5: 어쩔 메뉴가 다 풀이야. 풀떼이기 뿐이로다.
0: 여기 베지테리언 카페.
6: 베지테리언.
0: 왜?
7: 박선영 너의 식성 난 하체 따져보면
8: 간 고

0: 우리 그이가 채식주의자.
1: 채식주의자 성격 이상하다던데?
2: 무슨? 나 닮았고 까칠하고 까다롭고 한마디로 비인간적.

0: 주문부터 하시죠.
1: 됐어. 그냥 비싼 거 시켜.
0: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문하시면 어때요?
2: 오, 꽂히는데? 나도.
3: 주세요.
2: 여기서부터 끝까지.
4: 얘들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0: 이 모래 다 떨어지기 전에 음식 세팅 시작해드리죠.
2: 진짜? 그게 가능해요?
4: 아니면요? Free of charge?
0: 공짜로 드시겠다? 콜!

0: 작가님 위인.
1: 너무 맛있겠다.
2: 우리 윤호 씨 왔다.

0: 요리까지 하는 CEO?
1: 쌤이 유나 씨 요리 잘한다.
0: 박선영 진짜 예뻐.
2: 야 이거도 먹어봐.
0: 아 그럼
1: 좋네.
3: 밀렸어 밀렸어.
1: 이거 진짜 누나 괜찮겠다.
4: 나랑 맺어질 운명이라면서 윤호 씨한테 벌써 신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 아 왜 하필 딱 한 달 후에 나 말고 그 여자랑 맺어지는 건데?
5: 조유리 씨 홍동백서 빠진 것이 많더다. 사랑의 운명을 거스르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쫓는 모양이다.
4: 사랑 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재수 없어.
5: 인연명부, 인연명부를 고쳐야겠다. 너하고 김윤호가 맺어질 택일 날짜를 확 앞당겨 놓아. 내가 우월한 노인한테 직접 간청할 것이야.
4: 역시 실력님. 내가 그 철거된 지리산 산신가 재건축할 때 팍팍 보태드릴게.
5: 감동받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윤호 그놈을 확.
4: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사랑 레시피.
5: 너 천년 동안 사귄 놈들 많잖아. 그놈들 싹 차버리고 진우도령한테만 애태우는 곡절 실토하렸다. 그것이 바로 사랑 레시피 핵심 아니겠냔 말입지.
4: 진심, 인간의 진심. 천년 전 진우도령한텐 있었거든.
5: 들어가 들어가. 지난번처럼 괜히 그놈 무덤 있던 데 가서 청승 떨지 말고.
6: 거기 음식 훌륭하더라.
7: 우리가 갔던 채식 카페 중에서는 맛이 제일 단짠단짠했어.
6: 미슐랭 별세 레스토랑보다 낫던데.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닥터스푸드랑 대학병원이랑 협업 성사됐잖아. 사랑해.
7: 안 믿는다며. 사랑 포기했다며.
6: 뭐 임상시험 중.
7: 나도 사랑해. 난 진심. 자기 만난 후로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
6: 선영 씨 처음부터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오차 없었지. 미슐랭 별세 신부가.
7: 윤호 씨도 미슐랭 별세 신랑감. 근데 우리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8: 선영 씨.
6: 나 이번 바이오 산업 투자권 꼭 따내고 싶어. 신메뉴 개발이 좀 급해서.
7: 나도 바빠서.
1: 갈게.

0: 저기요. 예. 저 일단 그 내려와요. 그 위험하니까요. 저. 어?
1: 어?
0: 저 기억 안 나요? 그 구미호 레시피에서. 예. 기억나죠?
1: 누구였지?
0: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제가 가면 되니까요. 그
2: 움직이지 않으셔도
1: 아니 오지.
2: 아, 그래도 이쯤 되면은 저 기억하실 텐데.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구조 하는데요. 응급 구조.
2: 여우구슬 내놔!

0: 잡서?
1: 구미호.
0: 인간들 반응 꾸준히 식상해. 천년째 변하질 않니. 국수 싹 비우면 나와의 일은 있게 될 거야.
1: 국수보다 일단 여기가 어디예요?
0: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저승사자 보트 타고 황천강 건넜을걸? 응급처치해 좀 보답. 저번에 내 그림 살려줬었잖아.
1: 보답.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원래 국수는 아니 못 먹거든요. 그 제가 이 면 종류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속이 뒤틀리고 그 어 막 식은땀 나고 그 호흡 곤란 그리고 기침이 되게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제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소울푸드는 뭔데?
1: 저 컵라면 좋아.
0: 어쩌나? 내 국수 안 먹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데?
1: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잊을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절대 비밀. 제가 절대 잊을게요.
0: 도대체 뭐가 문제니? 국수 한 그릇 마시면 깔끔한데.
1: 간.
0: 간?
1: 사람 간 넣었죠, 국수에. 그쪽 소울푸드잖아요.
0: 어째서 인간들은 지들 자체가 스릴러의 공포물인 걸 모를까? 간염, 간경화, 간암. 간? 호러블의 식재료거든?
1: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 에?
0: 누가 믿어주실까나?
1: 예, 한옥마을 지구대죠. 저 구급대원 정승환.
0: 박선영? 이 여자가 왜?
1: 돌려줘요, 내 핸드폰.
0: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1: 뭘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막 보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0: 신고 안 됐지? 해봐.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이 아주 스펙타클 하실 테니까.

0: 박선영 씨랑 뭔 관계?
1: 그건 남의 핸드폰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즘 인간 세상 매너예요.
0: 그 여자 진짜 불려시던데.
1: 자긴 진짜 구미 오면서.
2: 내가 보기에 그렇다면 진짜 영혼 거지.
0: 둘이 얼마나 사귀었대?
1: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3: 내 귀인은 인간이야. 너의 동물적 기운을 지그시 눌러주는 인간. 놓치지 마라. 내 귀인 푸른 살기를 지녔어.
0: 그래. 그림만 보고도 진우 도령 사연을 알아챘어. 예사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1: 왜 그래요? 무섭게.

0: 선영아.
1: 인디는 사람.

0: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윤호 씨 만날 때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떤 세상에 머물더라도 사랑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1: 이거 선영이가 쓴 거예요.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있다는 거. 할게요, 귀인.
2: 내 이름은 여희, 백여희.
1: 잘 부탁해. 나는 정승환.
2: 헐, 겁도 없이 말을 놔?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900살 이상은 연장자인데다가
1: 궁여 귀인으로 버티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3: 윤우 씨, 윤우 씨다.

0: 긴. 내 곁에 있을 거지? 내일 윤호 씨 만날 때.
1: 내일? 나 내일 종일 근무인데.
2: 인생에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메디컬 푸드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 맛은 완전 포기했어요. 이 사과트린을 만나기 전까지.
0: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2: 여의시죠? 김윤호입니다.
0: 오랜만이에요.
2: 오랜만 아닌데? 그 며칠 전 구미호 레시피에서
0: 처음 만났죠.
2: 그날 처음 여의시 만났고 사과트린 처음 만났고 이 맛있는 건 언제나 해롭단 편견

0: 맛은 포기하셨나 봐요. 그럴 듯해 보였는데.
1: 급하게 뵙자고 하니 아시겠죠? 중요한 투자권이 있습니다. 완벽한 맛과 의학적 효능을 갖춘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요. 이 사과트레인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요.
0: 네. 사과 산지가 어디실까나. 야채들은 질식사하신 분위기고. 스팀 온도는? 예열은 했었나? 소스에 들어가는 올리브 오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1: 정확한 레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레시피만으론 맛있게 못 만들어요.
1: 뭐 다양한 솔루션 언제든 환영이죠.
0: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1: 정확한 효능이 있어야겠죠. 음식이라는 게.
0: 레슨 받으세요.
1: 레시피부터 넘겨주시죠.
0: 신메뉴로 사과테린을 채택하는 건 허락해 드리죠. 조건은?
1: 뭐 수익분배?
0: 레슨. 제가 직접 김윤호 씨한테만 레슨을 할 겁니다. 투자 성사된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 마술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 견적으로는 2박 3일 레슨이 솔루션이에요. 레시피를 대신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김윤호 씨 레시피는 김윤호 씨가 직접 만드셔야죠.
1: 스케줄이

0: 소울푸드는 뭐예요?
1: 그럼 여희 씨 뭔데요? 소울푸드?
0: 셋 하면 동시에 고백할까요?
1: 골.
0: 셋,
1: 하나, 둘,
0: 하나,
1: 셋!
0: 야채꼬치구이!

0: 이 순간을 기억해. 이 맛도.
1: 소금 두꺼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0: 오, 절대미가.
1: 진심이 담긴 맛이야.
0: 어느 세상에 머물더라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돌아서 사랑해.

0: 아니 긴급상황 빨리
1: 야, 빨리 나와야 돼.
2: 여희 씨.
3: 윤우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드레스 피팅 있잖아.
2: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3: 거래처? 누구?
4: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줬어야지.
5: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선영이랑 내가...
4: 너! 내 귀인이잖아!
5: 애군인가 보지. 나 그만둘래.
4: 그래, 관둬. 귀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천년 만에. 우리 둘 소울푸드로.

0: 미안.
1: 인간의 말 자꾸 바뀌어.
0: 아깐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1: 인간의 약속 허망해. 인간의 사랑 믿을 수가 없어.
0: 그래 맞아. 근데 인간들은 겁도 많아. 선영이 때문에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난
1: 왜 그래? 푸른 살기, 이 상처들이 내뿜는 거였어?
0: 난 너처럼 사랑 때문에 천년 동안 버틸 능력 같은 거 없어.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0: 이렇게 통증 쉽게 없애준 거 여희 씨가 첫사랑.
1: 내가 사람으로 보여?
0: 아닌 줄 알았는데 맞구나요.
1: 오늘은 사람 할래. 첫사람.
0: 나의 첫사람.
2: 고백할 게 있어.
1: 귀인 관두겠다고? 그 고백은 환불.
2: 나의 첫사람 사실 난

0: 사실 아직도 겁나고 아프고 무섭지만 선영이에 대한 내 진심 들이대 보려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에. 역시나 김윤호인데.
1: 어? 요리 레슨 받겠다고.

0: 기대해도 될까?
1: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2: 화이팅!
3: 나도 같이 지금.
0: 윤호 씨 많이 바빴어?
4: 여우 구슬 내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확보엔 예외가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제한으로 시작되는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기관과의 약정 체결을 통해 국민이 즐겨먹는 수입수산물의 사전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수입수산물 위생약정이 체결되면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국 제조업소만이 수출 자격을 얻으며 수출 시마다 안전을 증명하는 정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오직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0: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 땀에 넌 만병의 초대 명약이라.
2: 주나 멈춰라.
0: 이제 시작했는데 무슨 서울철이 아니야.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해요.
3: 중도 하원 신내.
0: 괜찮았나요?
4: 괜찮다.
0: 하이어리 같은 느낌.
5: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0: 드디어 발전한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령하였나이다. 클랑은 빨리 잡아들이도록 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 놓으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토끼를 내원살째 재낭말리 장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자던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들이 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혀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존다 삼복다름에 너를 야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 오게 당다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열네족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오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아 토백주 살찐 다리 양회가 정용공바 두박 없이 누나 먹고
1: 그렇지
0: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 가죽은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요. 말같으면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 병사가 쓰니 너를 산채보라.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워따이 금사를. 너무 남겨 두 번만 타고 가.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곳은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요,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우리 음악을 즐기시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첫 시간은 준수지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음은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벗을 뜻하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한번 초대해봤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입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또 무대를 내려오면 누구보다 솔직한 준수지음의 첫 번째 친구,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준수지음 송소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소희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 이렇게 첫 번째 손님으로 소희 씨가 나와주셔서 네. 저 진짜 너무나 행복하고 네. 너무나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1: 네. 아, 기대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스튜디오를 제가 네. 공간이 저도 처음인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요? 저희 아지트에 온 기분이
1: 정말 아지트 같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준수 씨 덕분에 국악방송 녹화로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신이 나고 편안하더라고요.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0: 저도 사실 제 아지트여야 네. 되는데 아직 좀 저 어색해요.
1: 어색한 아지트.
0: 약간 하지만 정말 아담하고 뭔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손님들을 모셔놓고서 정말로 어떤 우리의 이야기들을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무척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내가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한편으로는 앞섭니다.
1: 이렇게 맞이하시는 MC의 역할은 처음이지 않으세요?
0: 사실 처음이에요.
1: 진짜 솔직하게
0: 진짜로
1: 기분 어떠세요 지금?
0: 아 오늘 네. 여기 이 스튜디오 오는 길에 네.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숱하게 무대에 서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끌어가면서 또 오시는 분들의 손님을 내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내가 오늘 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데 서희 씨를 처음 이렇게 모신 이유 또한 네.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로 잘 받아주고 편하게 내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모셨습니다.
1: 과연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한번 대화도 나눠보고 네. 노래도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1: 화이팅!
0: 소희 씨 저도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왔으니까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앞서서 정말 소희 씨 무대도 정말 보여주셨었는데 네. 국악 신동으로서 일찍이 또 송소희라는 이름을 알렸어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소희 씨가 신동에서부터 또 소녀 이렇게 또 청년으로서 커오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이 국악을 처음 접하면서의 시작 동기가 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1: 저는 사실 뭐 너무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국악을 잘 알지도 못했고 국악이라는 걸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는 이제 저희 엄마가 어머 이런 우리나라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도 있네? 라고 이제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저의 어떤 운명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운명의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변함없이 국악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게 어쩌면 다른

0: 어떤 사랑보다도 내가 깊은 사랑을 국악에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이긴 한데.
1: 그렇긴 하네요.
0: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 이제 저는 사실 또 이제 남도 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판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민요를 하고 있고.
0: 그렇죠.
2: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특징들이 정말 달라요. 무대에서 표현되는 소리가. 저희 남도는 정말 밑으로 아래 굵게 떠는.
0: 네.
2: 또 소희 씨가 하고 있는 경기민요는 위에서 경쾌하게 어떤 기교가 정말 섬세한 기교들이 많은데 근데 소희 씨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 경기민요의 멋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0: 저는 항상 이 질문에 그 단정한 멋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민요는 보다 다른 남도 소리에 비해서 보다 좀 그 절제해야 되는 미덕을 많이 배우잖아요. 소리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태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드는 것 같고 소리에서도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풀어내게 되는데 그런 단정한 멋이 참 저는 멋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2: 어찌 보면은 이제 경기민요를 쭉 해오다가 지금은 너무나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소희 씨만의 음악을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소희 씨의 콘서트를 또 보러 가기도 했었지만
0: 그쵸.
2: 내가 보고 있었던 소희 씨의 또 다른 모습에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또 그런 음악을 했었을 때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임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0: 사실 제가 그동안 이 국악 씬에서 해왔던 모습이 저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제 음악을 자유롭게 지어 부르고 무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아는 나는 정말 요만큼의 나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손짓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목소리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구나를 많이 느껴요.
1: 네.
0: 그래서 많이 그 내려놓고 어떠한 정답 없이 본능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소리 내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국악에선 그러지 않았었던 많은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2: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소희 씨가 표현하는 음악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소리도 그렇고
0: 네.
2: 또 이제 어떤 레퍼토리도 사실 많이 많아졌고 다양해졌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0: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런 전통과 우리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끝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결국 귀결이 돼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내 그릇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항상 끝 마무리가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민들을 적당히 하면서 그저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꺼내놓는데 집중하자. 그러다 보면 그 깊이 있는 고민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0: 네.
2: 그리고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거기서 펼쳐지는 나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보는 약간 소희만의 자유로운 어떤 다이어리 같은? 괜찮았나요?
0: 괜찮다.
2: 괜찮았나?
0: 소희만의 자유로운 다이어리.
2: 다이어리 같은 느낌. 왜냐면 거기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끄적여보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그 고민하는 우리 음악과 전통 씬에 대한 고민을 놓진 않고 있어요. 지금 다만 제가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게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너무 깊게 이렇게 뭔가 침잠되지는 않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활동을 솔직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제가 그런 고민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저는 소희 씨의 앞으로의 목표와 꿈도 함께 응원하면서
0: 네.
2: 또 이렇게 아지트에 와주셨으니까 한 곡 더 청해 보고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이제 오돌독이라는 민요인데요.
2: 네.
0: 제주도민 분들은 다 아시는
2: 그렇죠.
0: 그 제주도 민요입니다. 네.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8살 때 그 진짜 동요처럼 민요를 부를 그 당시에
2: 네.
0: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 프로그램에 나가서
2: 알죠. 저도 봤어요.
0: 사랑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오돌독이를 맨 처음에

0: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걸 너무 사랑해서 부른 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그 되게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곡을. 그냥 그 곡에 더욱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점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다듬어지는 이 오돌독이의 과정들을 정말 저만 알잖아요. 제가 그렇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돌독이라는 곡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희 씨의 첫사랑 같은 그런 곡이네.
0: 맞아요. 제 첫사랑 같은 민요를 그런 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꼽자면 오돌독인 것 같아요.
1: 약간 네. 설레임도 있고 네네. 또 이 무대에서 오돌독이를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0: 네.
1: 네, 그럼 송소희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함께하는 오돌독이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지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저와 개인적으로 형 동생 할 만큼 친한 사이고요. 이 묵직한 중저음의 깊은 감성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서 이 판소리의 멋을 알리고 있는 분입니다. 다재다능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 만나보시죠.

0: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울림이 매력적인 저의 음악 친구입니다. 고영렬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영렬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야, 그렇게 깍듯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뭐야?
1: 이거 보세요 형님. 팬클럽 준수한 소리에서 주셨습니다. 제 선물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0: 이렇게 또 그냥 주면 되지. 꼬시 씨,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 아지트를 열었는데 이렇게 또 저의 준수한 소리 분들께서 이렇게 귀한 꽃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마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 꽃이 너무 예쁘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꽃이로구나. 감사합니다.
1: 잘하시는데.
0: 야, 이럴 때 좀 박수 좀 치고 그래요.
1: 야, 예, 아. 방송 능력이 형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셨는데요?
0: 아, 뭐 내 아지트니까 편하게 내가.
1: 아, 그런가 봐요.
0: 그러니까
1: 야.
0: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할 거야, 이제. 내가. 아, 야, 오늘 좋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약간 좀 긴장 좀 하고 약간 설레임 반, 걱정 근심 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실 왔었는데 이게 첫 회를 그 영렬 씨가 와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편하고 또 마음이 편하니까 또 이런 텐션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1: 아닙니다. 저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룬 건 처음이잖아요.
0: 처음이죠, 처음.
1: 그래서 더욱이나 너무 축하한 마음인데 심지어 처음 와가지고 축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전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이 소리꾼 김준수 씨가 늘 저한테는 배움을 선사했던 순간에 항상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 준수의 아지트
0: 네,
1: 너무나도 소중한 어떤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 또 이리 대신 전해드려봅니다.
0: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소리를 시작했고 또 소리를 해오면서 또 어찌 보면 걸어가는 길들이 조금은 다르다
1: 그렇죠.
0: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영렬 씨가 학교에서 피아노를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피아노의 선율 위에 판수를 또 얹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안에서는 이제 피아노 병창이라는 말이 또 생겨났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피아노를 또 배워서 하려고 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판소리를 공부하던 문화생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제가 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할 때 항상 제 연습실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연습실에 피아노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국악 연습실 알다시피 대부분 마룻바닥이고 네. 방석 하나 나좀만 있는 그런 네. 연습실인데 그렇죠. 모름지기도 의자가 있으니까 또 의자 위에서 앉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근 3년을 했고 그리고 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대학교 이제 안에서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다 보니 제 방처럼 자주 또 쓰게 되고 거의 배정된 것처럼 제가 거기를 계속 썼었어요. 그러면서 피아노랑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돼가지고 근 3년도 하기 4년 7년 동안 피아노 앞에서 판소리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0: 내가 내고 있는 이 음정이 어떤 음정인지 이 소리결에서는 음정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떠는 음이 무슨 음을 내고 있는가, 이 꺾는 음에서 그 꺾는 시작음이 무슨 음인가, 그걸 궁금해서 눌러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면 어떨까, 3, 4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언젠가 보니 제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판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피아노라는 거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터치를 했던 그 순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음악적인 깊이가 생기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피아노라는 것이 영렬 씨한테는 시그니처처럼
0: 예, 참 이게 인연인 듯 운명인 듯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소리꾼은 북을 놓고 북 장단에서 연습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영렬 씨는 이제 북이 없어도 피아노로 북장단 삼아가지고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0: 그렇죠. 사실 고소없이 연습하려다 보니까
1: 또 그렇게 공연을 만들고 있고
0: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1: 많은 분들과 또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함께 하자고요.
0: 함께요?
1: 함께
0: 아 좋아요.
1: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영렬 씨의 음악을 또 한번 들어볼
0: 오
1: 쓰면 좋겠는데 예. 무슨 음악을 준비했습니까?
0: 아 사실 이 김준수의 아지트 덕분에 제가 오랜만에 이 두 번째 달 분들과 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 네.
0: 정말 오랜만에 뵙는 자리다 보니까 꼭 두 번째 달과 함께 썼던
1: 맞아 추억이 그, 많지.
0: 추억이 너무 많아요.
1: 그렇지.
0: 네, 근데 제가 두 번째 달 분들과 함께 우리 춘향가 했었던 농부가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가장 테크니컬한 춘향가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춘향가 중에 하나인데.
1: 그리고
0: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1: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 오늘 다 불사지르고.
0: 연습 한번 했는데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고영렬의 음악이잖아요.
1: 그래서 지금은 젊지 않아? 지금도 젊지. 너 그런 소리 많은데 시청자분들께서 분노하신다.
0: 아 그런가요? 네. 더 젊었었던 고영렬을 이겨내는 고영렬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은 고영렬 두 번째 달에 함께하는 농부가 만나보시겠습니다.
2: 때는 어느 땐고 하니 5-6월 농방 시절이라 각기 머슴들이 보리밤에 막걸리를 취해먹고 상사 소리를 하며 모를 심는디 꼭 이렇게 하던 것이었다. 두리둥 둥

싫어 창업부들도 상사 소리를 내기는 이 감기 절정 그리고 너무너 거리세

되어 간 얼얼얼 상산이여 이 놈대미를 오주시고 얼얼얼 상산이여 고추 단대장에 배감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산이여 얼얼얼 상산이여 다 되어 간 얼얼얼 상산이여 이 놈대미를 오주시고 얼얼얼 상산이여 고추 단대장에 배감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산이여 얼얼얼 상산이여 다 되어 간다 얼얼얼 상산이여 이 놈대미를 오주시고 얼얼얼 상산이여 고추 단대장에 배감 설마 많이 먹자 얼얼얼 상산이여 얼얼얼 상산이여 황하와 양하루 상 서비 희영아

0: 네, 고영렬과 두 번째 달이 함께한 농부가 들어봤습니다. 영렬 씨, 무대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도 부르게 됐지만 오랜만에 불러서 모든 것들을 불사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1: 아,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연습 혼자 할 때는 네. 아, 이거 한번 부르면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이제 형님 누님들과 함께 연주해 보니까 무슨 어렸을 때 파블로프의 개마냥 음악만 들어도 와 어랄랄라 장사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막 근육이 막 저절로 막 이런 움직이는 게 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아,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고 또 이게 오랜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이 딱 그 맞는 게
0: 그러니까.
1: 그동안 했었던 우리 경험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1: 근육이 기억을 하고
0: 그렇지,
1: 있는 거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렇지. 아, 막 이게 나 움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0: 우리가 또 이렇게 춘향가의 앨범을 벌써 2016년도에 발매해서 올해로 진짜 딱 10년을 맞았었는데 많은 관객분들을 또 이 앨범을 통해서 많이 만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농부가도 숱하게 무대에서 많이 불렀기도 했는데 그 영렬 씨가 이 무대에서 같이 함께 부르면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판소리의 멋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1: 판소리의 매력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멜로디와 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발성 또 이렇게 있는 거겠지만 멜로디가 되게 엄청 그 서양음악적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음정을 딱 찍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흐르는 것들이 꽤 많이 있죠.
0: 네.
1: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없는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월드뮤직적으로 봐도 우리 음악처럼 이렇게 진짜 자유로운 이런 느낌의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멜로디가 정말 큰 매력이다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사가 참 매력적인데 그 참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그 문인들이 많았는가. 정말 이 문과적인 어떤 이런 감성이 정말 훌륭했는가를 이 판소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적인 가사들도 너무 많이 있고 그 시적인 거를 표현할 때 우리는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보니까 시적인 거를 멜로디에로만 표현하다 보니 그 진짜 그 가사와 이 멜로디적인 것이 엉겨붙어서 정말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참 매력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도 판소리를 했었을 때 우리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가사 위에 음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전달하면서 관객들이 고스란히 그거의 텍스트를 느끼는 사설을 느끼는
1: 맞아요.
0: 그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 안에서 진짜 살아 꼽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면서 또 거기서 주고받는 어떤 관객과의 추임새.
1: 그렇죠.
0: 그게 또 우리의 판소리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1: 맞습니다.
0: 정말 오늘 영렬 씨의 음악도 들려주면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두 번째 달과 함께하는 농부가도 들려줬는데 앞으로 또 여러 활동들을 거듭되겠지만 또 영렬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음악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1: 저는 일단 이 판소리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더욱이나 이 국악과 판소리를 모르는 분들에게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또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그분들이 아 진짜 판소리는 무엇일까 하고 전통을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는 최종적으로 좋은 노래를 많이 쓰고 싶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0: 야 멋있다 고영렬. 근데 영렬 씨는 사실 너무 충분하게 해낼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앞으로의 고영렬 씨의 음악 또한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의 영렬 씨의 행보 같은 것도 많이 지켜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예,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길어지기도
1: 시간 너무
0: 했지만,
1: 짧네요, 이게. 예,
0: 그러니까
1: 한 부에 한 명씩
0: 그래서
1: 해가지고.
0: 혹시의 말인데 또 나와줄 수
1: 아,
0: 있어?
1: 얼마든지.
0: 뭐, 아까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고영렬 씨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1: 예.
0: 그래도 왔으니까 이제 진짜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 자작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1: 예, 이 노래는 제가 2020년 3월 달에 낸 노래입니다. 이룰 수 없는이라는 곡인데,
0: 네.
1: 제가 막 그때 당시 한참 자작곡을 많이 쓸 때였어요.
0: 네.
1: 그때 판소리다운 그런 발성을 좀 갖고 한국적인 가사를 얹어서 그 요즘에 어떤 음악이 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해서 만들다 보니 이룰 수 없는이라는 곡이 나왔습니다.
0: 야.
1: 이거는 조선시대 배경이고, 그 신분이 높은 여자를 사랑하는
0: 야.
1: 신분 낮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하여 이룰 수 없는이라는 곡인데, 조금
0: 얼씨구다.
1: 네, 그런
0: 야,
1: 노래입니다.
0: 어떻게
1: 얼씨구다.
0: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이야기가?
1: 나름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음악 안에서도 기승전결이 있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예.
0: 와, 그런 스토리를 갖고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오랜만에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1: 그렇죠.
0: 예. 그러면은 고영렬 씨의 이룰 수 없는 곡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보낸 첫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전통 음악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 위에 새로운 시도가 더해져서 이 시대에 우리의 음악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음악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음악이 더욱더 사랑받고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도 새로운 음악이 시작되는 공간, 우리의 음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음악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도 저의 오랜 지음들인 두 번째 달 분들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을 들으시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첫 번째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더.

생황의 오묘한 음색이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는 무대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봄은 사계절 중 한철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희망찬 앞날이나 인생의 한창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봄날을 보내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세 분의 연주자가 봄날의 감성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생황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연주자 김효영 씨의 무대부터 함께하시죠.

여러분께 봄은 어떤 느낌인가요? 저에게 봄은 행운이 찾아올 것만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 계절인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엄마의 품처럼 따사로운 햇살과 또 거리의 화사한 풍경 덕에 마음까지 넉넉해지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봄날의 풍경처럼 부드럽지만 경쾌한 선율이 돋보이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긴장과 설렘을 담은 가야금 연주 만나보시죠.

오늘 국악 한마당은 여성 연주자들의 무대로 봄의 낭만을 느껴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저의 감성이 더욱 풍부해진 듯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시간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봄날의 나른함을 깨우는 해금과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진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0: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동료 작가 소개로 예술인 산재 보험을 알게 되었어요. 저처럼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작가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더라고요. 평소와 같이 전시를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다리가 흔들려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당황했지만 예술인 산재 보험이 생각났어요. 든든한 버팀목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2: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힘들었던 저를 도와줬던 건 예술인 산재보험이었어요. 출퇴근 시 당한 부상도 산재 인정이 되니까 정말 큰 안심이 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쉽게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3: 공연 소품을 옮기다가 무거운 상자가 발등으로 떨어졌어요. 수술을 해야 할 만큼 생각보다 큰 상처였어요.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었고 절망적이었지만 단원들과 함께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어요.
4: 촬영 중에 조명을 옮겨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 조명기가 뜨거울까란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다행히 커피 한 잔 덜 마시자는 생각으로 가입했던 예술인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하지 못하는 치료기간의 생활비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5: 작업실로 출근하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각도 못했던 사고였기에 더욱 힘들었어요. 최근 현장 취재가 많아 혹시나 하고 가입했던 산재보험이 생각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6: 이번에 참여하게 된 공연의 포인트 안무인 만큼 동작에 열중을 했거든요. 왼쪽 팔에 심한 염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또 수입과 재활까지 걱정이었는데요. 그런 제게 힘이 되어준 거는 미리 가입해뒀던 산재보험이었습니다. 산재 청구 방법도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산재 신청을 병원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1: 가입과 신청은 간단하게, 보상은 확실하게.
7: 안전한 예술 활동에 든든한 사회 보장.
1: 예술인 산재보험.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합니다.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한판 놀아보자.
4: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형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뿌리기. 야간 활동 시 밝은색 긴옷 착용.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더욱 조심.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말라리아 걱정 없어요.

0: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 예전은 전통은 약간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전통적인 뭐 매듭 모양이라던가 지금 현대에도 많이 어우러지게 예쁘게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2: 13년 이제 한과를 하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알리고 한국 문화나 한국 음식을 좀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서 저희는 여기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 진짜 이젠 뭐가 뭔지 대충 알아듣겠다고 카페인, 알콜, 니코틴 없이 내 못 살겠는지 글쎄 알겠어 진짜 공부에 열심히 알았는지 알겠어 알아차렸다고 아니야 전부 아닌가

0: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싱어송라이터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멋지게 연주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삼산님과 함께 공연할 백하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0: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국악을 되게 좋아하는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국악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완전히 아기 때는요 가야금을 전공을 했었고요. 중학교 때는 해금이란 악기를 전공을 했었고 대학교는 또 국악 작곡을 전공해서 지금 이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환경은 되게 국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간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대중음악을 또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이런 음악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데뷔곡이기도 한 모르겠어는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제가 가사 안에서 어떤 것을 계속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
1: 모르겠어.
0: 따고 따고

0: 나는 호떡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잠깐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떻게 굶어 죽어?
1: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으고 입 모으고 그냥
1: 빌어보자.
0: 빌어. 빌어. 빌어. 빌어.

0: 어쩌구?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이 내 소리. 저는 약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름의 약간 쾌락이 좀 있어요. 쾌락이 아니군요. 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겠다라는 말 하는 거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계속 뭔가 정답을 좀 바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음악 작곡이었을 때는 보통 기악곡을 쓰다 보니까 이 많은 이야기들을 뭔가 추상적인 음악으로 풀기에는 어려운 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다 막 목까지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그럼 그 전에 모르겠어를 한번 시원하게 말을 하고 그만두자 싶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좀 구성해가지고 만든 노래였습니다. 네.
2: 삼사님의 노래는 약간 가사를 이제 곱씹어서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의 철학과 해악이 보이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들으실 때 가사를 집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0: 거의 제 홍보대사처럼 얘기해 주셔서
2: 오늘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아니 그래서 그 모르겠어? 이렇게 코러스를 반복하는 부분을 한 번 더 같이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 던지면 모르겠어 한번 같이 조금 해볼까요?
2: 네 좋습니다.
0: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 네.
0: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와, 감사합니다.
2: 이제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그건 너무라는 곡인데요. 뭔가 인생이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너무라는 곡을 만들게 됐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걸 좀 의식하고 나서부터는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좀 잘 써볼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건 너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그건 너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인사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께 이야기를 한번 조금 인사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1: 저는 은평구 사는 김소진이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소진님께는 인사동이 어떤 곳일까요?
1: 저 첫사랑이랑 첫 데이트했던 곳입니다.
0: 어머. 어떤 데이트를 하셨는지 약간 얘기해 주신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아, 그때는 여기보다 쌈짓길이 좀 더 유명해서 쌈짓길에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네. 맛집 가고 소품샵에서 귀여운 스티커도 남자친구가 사주고 그랬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0: 그럼 지금은 또 그분이랑은 또 이렇게 인연은 끝이 났겠지요? 당연히 첫사랑이라고 하셔가지고.
1: 네, 오랜만에 와보니까 공간이 많이 새로워졌더라고요. 네. 저도 그만큼 좋은 추억이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의 결말이라 너무 좋습니다.
1: 네.
0: 용기 내서 또 첫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여기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2: 네. 아, 저도 이제 첫 연애를 하다가 이제 데이트를 이 근처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는 서해하는 동생의 전시회를 같이 보러 갔었는데 전시회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서해하는 동생의 남편분께서 귓속말로 뭐해 사진 안 찍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되는구나 해서 열심히 찍고 그러다 또 이제 무슨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체험을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또 귓속말로 뭐해 안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연애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랬었죠.
0: 근데 진짜 찐사랑인 게 첫 번째 데이트로 서해 전시회 데려가면 이거는 잘 되기 조금 힘든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훌륭한 데이트를 하셨다고 하니 정말
2: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되게 재밌는 기억이네요.

은사동에게 조금 저도 고마운 마음을 함께 담아서요.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른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막연하게 생각해놨던 어른에 대한 좀 가이드라인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른이 돼서 저를 거울에 놓고 봤을 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것을 좀 자각하게 되면서 진짜 어른이라는 것은 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어른이라는 곡을 조금 연주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성숙하고 뭔가 부족해도 그냥 되게 잘 안아주

주는 것 같은 인사동만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여러분을 그렇게 좀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들려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 시간인데요.
0: 저희가 이제 채팅방으로 미리 좀 사전에 인사동에 대한 사연을 조금 받았어요. 사연을 선정해가지고 한번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사동에서 사진 대신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장면이 있나요? 찻집 창밖으로 보이던 느릿한 풍경이요. 다들 바쁘게만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긴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그거 아시죠? 막 박짝박짝한 곳에 있다가 이런 데 와서 카페 들어가면 되게 여유로워지면서 밖에 풍경이 되게 그림 같아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2: 맞아요.
0: 그때를 아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한번 현기짱이.
1: 만약 인사동이 사람이라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는 사연에 2년 전에 이제 3살 아이와 처음 왔던 인사동, 지금은 5살 아이와 두 번째 온 인사동 모든 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0: 익숙한 듯 새롭게 오래 있어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너무 스윗하신 답변. 네, 감사하죠. 이렇게 계속 뭔가 정취를 지켜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정말 많은 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사동 같은 경우는 옛날의 정취가 어느 정도 느껴지면서 현대적인 것들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옛날과 현대의 추억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인사동 하니까 뭔가 사람 이름 같아가지고 사동아 고마워 라는 네. 느낌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 또 다음 곡으로 한번 연결해서 넘어가 볼 건데요. 다음 곡은 줄줄줄 팍팍팍이라는 곡입니다. 지친 현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 막 헛소리를 많이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저가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해서 이 곡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가보실까요?
0: 좋습니다.

0: 팍팍팍.
1: 왜 이렇게 피곤해? 누가 마치 총 쐈나 보네. 아침에 눈 뜨면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피곤한 게 이게 말이 돼? 밥값만 죽네. 와중에 배는 또 고프네. 어젯밤 밤새 상상해 무서워. 나는 또 막 펑펑 울었네. 왜 사나 그게 요즘에 굉장히 그렇게.

0: 전쟁 났대 쑥대밭이래.
1: 오늘 점심에 콩밥 나온대. 콩 못 먹는데 건강에 좋대. 누가 집 샀대. 어쩔 TV래. TV를 놓고 봐.
0: TV도 없네.
1: 피곤.

덩 따구 궁따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덩따따 따구 궁따따 따구 궁따 따구 궁따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궁 따구 덩따따 따구 궁따따 따구 줄줄줄 팍팍팍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준비되셨죠?

0: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불러드린 노래들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이렇게 잘 가서 닿았다면 저는 되게 행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제가 마지막 곡인데요. 아쉬우시죠?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 잠깐 현기짱에게 네. 오늘의 네. 소감을 조금 들어볼까요?
1: 저 어렸을 때 맨날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공연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아, 내가 저런 무대에서 쓸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게

신기한 느낌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어쨌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재미있게 만날 날을 또 고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버곡을 사실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새로 시도해보는, 제가 또 국악계 장기하 선생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진짜로 장기하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담아서 장기하 선생님의 싸구려 커피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흥에 겹고요. 그 우리나라 가락을 듣는 거라 참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속으로 지하자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1: 솔직히 국악에 대해서 판소리 뭐 이런 것처럼 딱딱한 음악인 줄 알았는데 오늘 편견이 많이 깨진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더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들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서도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는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이제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강엄마 누라가 보여랴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소리의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도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음악은 뭐 적하지 않나? 괜찮아요?
3: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깽가리도 너무 작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3: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따가

0: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가슴이 아주 확 터이네.
2: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한국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들 공부하는데 재밌어요.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네.
1: 올라가거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균등하게
2: 삼가 이렇게 다 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 배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자래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3: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0: 한국 음악.
1: 세계 곳곳에 한국을 알리는 일. 세계인의 마음을 한국으로 모으는 일. 전 세계의 다양한 꿈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실현되는 일. 모두 세종학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기관 세종학당 재단. 세종학당 재단은 오늘도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즐기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2007년 시작된 세종학당 사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2012년 세계 곳곳 세종학당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학당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오늘도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세종학당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세종학단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한국어 전문 교원을 국외 세종학단에 파견하고 한국어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 세계 교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 연수회와 지역별로 순회하는 현지 맞춤형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전 세계 모든 세종학당에서 고품질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합니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누리 세종학당, 온라인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메타버스와 모바일에서도 세종학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종 한국어 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활용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한국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 한국 문화 강좌, 세종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국적도 언어도 다른 외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어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세종학당 학습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문화연수와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열어 장학 및 한국 유학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세종학당 재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해 세계를 연결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연결. 세종학당 재단.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리리리리리리
2: 네 나라 네가 났어.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1: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3: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5: 이거 짱!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네요. 일단 유명한 것들이 꽤 많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산 모시짝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서천 갯벌부터 신성리 갈대밭, 장항 송림 산림욕장, 맹문동 꽃길까지 다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걸 꼽자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될 정도로 자연과 문화가 잘 보존된 판교면 현암리 일대. 이곳은 뭐 그야말로 시간이 멈춘 마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풍부한 서천에 또 하나의 귀한 유산을 꼽자면 바로 충청의 소리, 중고재 판소리인데요. 서천 출신 김창룡, 이동백 명창이 발전시킨 중고재 소리는 우리나라 판소리에 아주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조금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하다가 그 아쉬움을 지금 우리 후손들이 알아채고 다시 발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서천에서는 매년 전국 국악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국악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중고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고재 소리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제2회 중고재 축제 본격적으로 공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예리 명무의 승무가 공연될 예정인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승무전승교육사인 이예리 명무의 춤으로 승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잘 장삼이 날릴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사랑.

빨리 해.

왜 싫으냐? 싫은 말해라. 꽃이라는 게 화려하면 촛불 내라. 꽃이 늘고 떨어지면 바보가 딴 꽃 찾아 보다가니 새함이 나서 나는 싫어. 야야, 네가 말 좋게 새함이라고 한다고만은 속을 따지면 강자 속이로구나. 그러면은 다른 것 좀 대자.

누구나 어 사랑. 예 춘향아,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 할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 어음 계절 좀 하고 자진 사랑 가라는 거 한번 불러볼까? 어 둥둥 내 사랑, 어 둥둥 내 사랑.

말이야. 내가 밭에 좋은 다 하면 둥글둥글 수박 꽃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 따르르 후어 신랑은 발라 버리고 붉은 점 단풍 대 먹으려느냐. 아우 그것도 나는 싫어. 흉둥 내 사랑이야. 그러면 무엇을 먹을꼬? 지금 돌돌 개 살구 애기 섰는데 좋다더라. 그 살구 먹었다 신물이 구르구르 들어가 광란이 되면은 어찌하게. 약일로 주는데 방문이 우습지. 살구 쉽게 들여먹으면 괜찮다더라. 오 둥둥 내 사랑 절에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춘향 목을 애후에 저안고 소를 내라고 작은 작은 양개 먼저 두 손을 들고 파드드드 들고 서로 보난 맵시 소상주 그리 그 아니냐 팔자 금손에 간

도련님이 이렇듯 사랑 가로도니며 해고 찌면 춘향집 가고 달 뜨면 오고하기 근 1년이라 그때여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한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 가만히 생각하니 춘향일에 큰 걱정이로구나. 할 일 없이 대하에 들어가 태부인께 춘향 말씀을 여쭈니 태부인 기가 막혀 희놈 네가 상놈의 자식일지라도 이런 도리가 없었거늘 항차 사대부의 자질로서 품은 매시고 고래왔다 기생의 자식을 처부로 드린다 그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가 있어. 그런 무례가 어디가 있을 거이도 나는 널로 말미야야 네 본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친정에 가지내다가 떠날란다 이놈아. 이렇듯 노발대발하시니 도련님 할 일 없어 춘향집으로 이별하러 건너갈지. 춘향이가 이별하자 말을 듣더니 이별 초두를 내는구나. 화이팅!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이놈의 백발을 어찌 먹어볼꼬.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에

0: 상관없고 사사히 무용진.
1: 아이고.
0: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질 날 보는.

모시고 하느님 절에 등장을 가자. 무슨 연유로 등장을 갈고 늙은 분들은 쉬죽지 말고 젊은 사람은 너무 늙지 말고 세상에 악하고 몹쓸 인간 대신 좀 늙히면 어떠하냐고

놀고 거드렁거리고 놀아본다. 화번님 내 딸. 아이고 이렇게 우리 소천 양반들 점장에서 큰일 났다니까. 대답 한번 크게 한번 시원하게 해봐요. 화번님 내 딸. 저기 저 누나 안 하네. 고집이야. 그렇지 충청도가 고집이시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에 가서 대답하지 말고 여기서 하고 가. 화번님 내 딸.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요만큼 터들은 가리고 온도라. 그때요 유 관장 3인이 세 번째 찾아갈 때 덩덩

낚시면 홍안 봉목 삼각소 머리에 쌍봉 보고 꼬매란 녹

이로구나 장팔 사부자

신이 삼국지 맹장 이로구나. 초려를 찾아

그때요 신봉사가 뺑댕이네를 앞세우고 황성 잔치를 올라가는데 막상 도화동을 떠나려고 하니 서운하던가 보더라. 도화동 막 찾으더라 무릉촌동 찾으더라 네가 있냐 떠나가지 오르는데

어이를 갈 거라. 오야룡의 월간보는 정총만아 이끌면 이날이시록 가지연만은 안못 보는 일내 다리로 몇 날을

아니네. 예? 킥소리나요 맹여요소 탈이 한번 못 가겠네. 맹들기네가 킥소리를 내기는데 어디서 들었다는 게 저 경상도 매날 있죠. 전라도 밤매기 소리 반반씩 섞어서 매겨보는데 어이거리는

0: 백신 확인이 안 되면 술 팔! 팔라람! 이 난리시로 가면 만원! 안 못 보는 봉사가장 다 되고 면다 흐르를 걸어서 황성을 갈거나 일생이다 일생이요 우리 빙들기가 일생이요 이런 탄시 올라가다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얌야를 조금 그때의 빙덕이는 황봉사와 등인마녀 흰봉사를 잠들이 놓고 밤중 도망을 거였는데 흰봉사는 아무런 줄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덕이를 찾는구나. 여 뺑덕이네. 아가서 일어나. 아가서 일어나. 오뉴월 삼동 성냄이 더워서 낮에는 갈 수 없고 새벽길로 한 4-50대는 차야 될 때. 아가서 일어나. 아무리 찾은들 도망간 뺑덕이네가 대답할 리가 없지.
1: 그렇지.
0: 에이 또 여기까지 와서 재단이지. 그 방구석째에서 뭐다고 섰어?
1: 그렇지.
0: 내가 보듬고야지. 더듬더듬 밤 내구석을 더듬어도 없지. 신봉사 그제야 겁이 왈칵 나. 여 주인. 예. 허헉 우리 마누라 거기 안 갔소?
1: 그렇지.
0: 아니요. 그 어떤 젊은 봉사하고 새벽질 친다고 벌써 떠났소. 아니 멋이 어쩌? 아니 그러면 주인 녀석이 돼가지고 진작 그 말을 해야지 인자서 그 말을 요. 아, 그 젊은 봉사하고 내관인 줄 알았지. 영감님하고 내관인 줄 알았소. 큰안 그러겄다. 아이고 인연이 갔네.

0: 간내의요.
1: 안수원
0: 야이원천아 의리 없고 사정 없는 오년아

0: 치고
1: 네가 얼마나 잣될 소냐 이년아.

0: 올라왔다. 아사람 현철의신 우리 광신호 죽고 살고.
1: 아, 시오. 시오.

0: 지연 아 벌써
1: 황산길로 올라간다
0: 아 제
1: 구막 밖을 나서더니
0: 아 벌써 아
1: 그래도 생각나서
0: 제
1: 그 자리에 뒀어
0: 아 벌써
1: 주저앉더니
0: 어,
1: 아이고 뺑덕이네 당연히
0: 널
1: 땡덕이네 야이오 천하 무정아 여우나
0: 얼씨구
1: 웃든 가장 배반 기도
0: 얼씨구
1: 사람 치고는 못하지네 그놈도 날 버리고 이걸로 뜨거 뜨자 세소방 따라가서 찰까
0: 아, 아,
1: 그럼처럼 올라갔지 이때는 어느 때 뭐 5, 6월 삼복 성년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덩땀을 흩뿌리지 한 곳을 채우면 내려가니
0: 아 얼씨구
1: 정산내라 정산으로도
0: 얼씨구
1: 이 골물이 저 골물이 콸콸 명리 열두 골물이 한대로 합수쳤다 전봉대 지방경부터 방울이 복금 영은 병봉석에다 많이 꽝꽝 때려선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이런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사 조화랑홍 목욕을 허량으로 타등타등 내려가 상하급 복을 헌헌 헌산성 지팽이 또 눌러놓고 더듬더듬 내려가 물의 풍도 들어서 시원하고 잔기도 무한중 덮어 지어서 양치질로 꼴꼴하고 또 완중도 덮어 지어서 켜드랑 눈지를 묘해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며 홍해유수를 담아신들 이어서 시원할 거라 글씨가 좋구나 제화자유네 퉁벙퉁벙 좋을 시원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국악가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보내드릴 텐데요. 지금 많이 추우신가요? 많이 춥죠? 춥지 않으려면 몸을 좀 움직여야 돼요.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 2회 증오체 축제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연으로 특별 출연으로 만나게 된 저는 조소판스타에서 1등을 해가지고 1억의 상금을 거머쥔 김산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예, 이게 지금 핫팩도 들고 계시고 또 이렇게 손을 흔들라고 하셨는데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금방 내리시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우리 아까 선생님들 다 소리하시는 거 다 들으셨을 텐데 선생님 뒤에 이렇게 막 윤희철 선생님께서 명창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창을 해주셨는데 그 다음 무대 하려니까 좀 떨려가지고 긴장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다면 이 긴장이 좀 가라앉을 것 같은데요. 아이시고. 자, 다음 곡으로요. 이제 중고째 축제에 왔잖아요. 서편제도 있고 동편제도 있고 중고째 축제를 지금 2회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회, 50회 쭉쭉쭉 정말 대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흥보가 가운데 제비노정이라는 거 아세요?
1: 네.
0: 흥보에게 이제 복을 주기 위해서 박씨를 물고 강남을 갔다 그렇게 쭉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씨를 물고 오는데 그 여정을 그린 곡이 바로 제비노정기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노정기와 스위스의 더티룹스라는 그 락밴드가 있는데요. 그 락밴드의 힌미라는 아주 그 굉장히 빠르면서도 펑키한 곡인데 이 곡에 우리나라의 제비노정기를 넣어봤습니다. 어떨까요, 느낌이? 네, 빠를 것 같죠?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뭘 해주시냐? 제가 이렇게 부채로 콕 찍으면 여러분들이 떴다 보아라! 욕을 해주시면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1: 네.
0: 근데 떴다 봐라 뭐가 떴을까요?
1: 제비.
0: 그렇습니다. 아,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 자, 떴다 보아라 이겁니다. 시작. 흑운을 막 차고 백운 무릎 쓰고 거중어 둥실 높이 떠 이제 날개 홀홀 펴고 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흥보가 가운데 제비 노정기를 흰미라는 곡과 매시업 해봤습니다. 떴다 보아라. 아이시고 가겠습니다.

제비가 나와 본벼박씨를 입에다 물고 흠모 제비가 나온다 흠모 제비가 나와 본벼박씨를 입에다 물고 흠모를 막 차고 배군 무릎 쓰고 허중 어둠실 높이 면을 살펴보니 서쪽은 진척 동해는 장망호구나 주경봉을 올라가니 주자

아무튼 여러분의 어떤 큰 박수 소리 덕분에 또 저렇게 열정적인 노래를 불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순서 서천 군림 무용단의 서천 공작 부채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작새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공작새를 닮은 화려한 공작 부채를 들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이 춤처럼 우리 중고재 소리 역시 화려하게 부활하기를 저도 역시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은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 군림무용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다행이와 함께 불법 점용 시설 신고.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계곡 불법 시설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위험해요. 자신의 사유지라도 허가 없는 시설은 불법이에요. 만약 해당 시설을 발견했다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한 후 철거를 진행해요. 물의 흐름을 막는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이용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납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두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1: 네.
0: 네. 와, 자세 올바르고 말이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대단한 묘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국악계의 기둥, 국악계의 대들보, 남상일 8단입니다.
1: 와.
0: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의 바르니까 인사 많이 한다 해서 예, 손가락 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보소 대들보다운 단단함이 보이지요?
1: 아,
0: 이 말하기가 무섭기에 목이 참 힘이 들어가네요. 1978년생입니다. 전북 전주.
1: 오.
0: 아, 출생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1: 오.
0: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 와, 네.
0: 그리고 이제 박사도 거의 다 됐는데
1: 네, 네.
0: 스케줄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0: 예, 예.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이 배운 국악이 네, 제대로 배운.
1: 네.
0: 이 포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이원아 씨.
1: 네.
0: 네? 1900이 아니고 2000년으로 넘어갔네요. 2018년.
1: 네. 네.
0: 10년은 아직 안 됐지요.
1: 네.
0: 결혼해서 슬아의 딸 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1: 오.
0: 결혼 이후 독특하지요. 은행에 다녀서 돈도 잘 세고 똑똑하다.
1: 진짜로요? 진짜?
0: 아니 그럼 계숙이랑 살

0: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장원.
1: 장원! 네.
0: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네, 2013년 전통예술 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끝이 없겠네요. 네. 상 받은
0: 무엇보다 이제 국악의 대중화에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1: 네.
0: 이에 맞서는 분은 개그계의 허당, 허무개그의 창시자 손원수 칠단인데요.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웃사촌이네요. 네.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승부의 세계는 양보할 수 없어요. 이 손원수 칠단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이 1980년생 서울 출신인데 2023년 10월에 말이죠. 경기관광공사 과장님과 결혼했습니다. 네? 공무원이에요.
0: 네.
1: 네, 하트를 갑자기 뜬금없이 누구 과장님한테? 부인한테? 네. 슬하에 아유 이뻐라.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하송이가 있습니다. 하송이. 늦게 네. 간 것 치고는 이세는 재빨리. 빨리빨리. 네. 애국자지요. 2000년도 그 MBC에서 허무개그 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코너. 그때가 알까깁니다. 그 당시. 네. 대박이 났었습니다.
0: 와, 맞아요.
1: 그 허무한 개그.
0: 네네.
1: 또 어디 가냐? 어디 가? 그래, 잘 가. 그래. 하여튼 허무한 개그.
0: 네, 인기 많았죠.
1: 짧은 건데 빵빵 터졌습니다. 네, 당시 인기의 척도를 광고 제의로 평가했잖아요. 네네. 보통. 광고 출연 제의만 약 100여 편.
0: 네. 와, 진짜요?
1: 하지만 100여 편 중에 네. 이 찍은 광고는 떨렁 하나.
0: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1: 당시 네. 탑 배우 광고 모델료가 1억 2천 정도 시세가.
0: 네, 네, 네.
1: 그런데 지가 뭐라고 1억 5천을 불렀대요.
0: 아.
1: 네? 건방이 하늘을 찔렀지.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네, 네.
0: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상으로는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1: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드라마 출연도 참 많이 한. 그러니까 개그맨과 탤런트, 네. 개탈맨.
0: 개탈맨.
1: 네, 개탈맨이라는 개탈맨. 신조어가 생긴 거지요.
0: 네.
1: 2003년 야인시대, 2004년 단팥빵, 네. 2005년 서동요, 2013년 구암 허준. 사극이에요, 그거는.
0: 네. 네.
1: 그 서동요, 뭐, 그 다음에 2010년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 통키가 살아있어요!
0: 네.
1: 2010년 소시민!
0: 네.
1: 본연이 감독! 주연 동시에 되는데 난 이 제목 다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야, 또 왜? 내용이 뭐야? 관객수 굳이 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여유를 넓힌다는 거. 열정, 영화에 대한 열정. 아직도 진행형이고
0: 그게 중요하죠.
1: 높이 삽니다.
0: 네네, 맞아요. 특히 손원수 칠단은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 손원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특유의 부침성과 자상함으로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로 통했습니다.
1: 아, 어르신들한테 폭발적이에요. 그게 코너가 어떻게 보면 코너인데 일꾼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야, 그리고 맥가이브야. 뚝딱뚝딱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저렇게 솜씨 있으면 내가 치고 나눠로 채용하겠다, 스카우트 하겠다.
0: 네.
1: 네? 그만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0: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인사 후에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네. 아, 이제 그만. 네. 네, 그렇죠. 진검 승부. 그렇죠. 매너 좋게 하자.
0: 네.
1: 이웃 사촌이지만.
0: 네.
1: 예. 국악계 대표와 네. 우리 또 코미디계 대표.
0: 네. 네.
1: 자, 포석을 해주시죠. 8알씩입니다.
0: 네, 8알.
1: 예. 뭐 포석은 자유자재로.
0: 네. 네.
1: 중앙만 안 넘으면 됩니다.
0: 네.
1: 뭐 그건 뭐 자유입니다.
0: 네.
1: 좋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손원수 7단부터 먼저 선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0: 네.
1: 손을 풀죠.
0: 아, 네. 선생님 저거 욕 아니죠?
1: 네. 욕 아니죠. 손가락을 풀고. 긴장하면 구도.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네, 그런 정도는 그렇죠. 첫 수가 중요한.

0: 근데 말이죠. 네,
1: 과연?
0: 과연?
1: 아,
0: 떡이 됐네요.
1: 자세에 비해 약하게 나왔네요.
0: 첫 수. 아, 이제 첫 수는 사실 긴장이 됩니다.
1: 네네네. 네.
0: 과연? 네? 남상일부터.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너 갈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 아, 근데 오, 위험했어요. 꽤 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네. 선마당이에요.
1: 네. 네.
0: 선원수 7단. 어르신들의 사랑을 하물며 얻고 있는 선원수 7단. 어디 네. 나의 살짝. 진지에 쳐들어와. 네, 근데 자세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1: 살짝. 톡. 아깝네요.
0: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1: 네. 네.
0: 이게 초반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는 그렇습니다.
1: 네.
0: 남상일 8단. 네? 자세 보세요. 자세 봐서는 오. 1타 2득 3득 우르르.
1: 맞아요.
0: 네?
1: 자세가 너무 자세가 좋아요.
0: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봐봐!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네?
1: 오, 확실히 자세부터 다르더니. 네. 와.
0: 어느 수를 노렸나 싶었는데.
1: 오.
0: 눈 깜짝할 새.
1: 와.
0: 역시 자세.
1: 네.
0: 모든 스포츠, 이제 알까기도 스포츠로 네. 친다면 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폼이라고 그랬죠.
1: 네. 그러니까
0: 폼이 오. 좀.
1: 자세.
0: 자세. 네. 자, 저 보세요. 여유 있는 자세. 그게 이제 기선제압입니다. 네,
1: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0: 네. 자. 과연. 네. 그거로 나는 못할까? 아야 못해요. 나는 나는 안 돼요. 아직 예 자책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네, 아직 네. 크게 지는 거 아닙니다.
1: 맞아요.
0: 한 점 차입니다.
1: 네. 금방 한 점 따라잡죠.
0: 네, 금방 한 순간입니다.
1: 네.
0: 알까기 한 순간이에요. 저 와 저게 뭐 기껏 칭찬했더니 네. 제정신인가요? 남성이 봤던 실망스럽네요. 네.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자세 좋고 네 매너 좋다 그랬더니 네 손원수 네 칠단은 네. 힘만 드리고 동점이 됐어요.
1: 네. 네.
0: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잘하면 1타 2득도 되고
1: 네. 아이고 위험했어요.
0: 죽지 않게 천만다행입니다.
1: 와.
0: 네. 네, 그래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좋아요, 네. 엄지 타법
1: 맞아,
0: 자세를 네 자리를 왜 옮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요.
1: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0: 네, 부끄럽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그 정도.
1: 네,
0: 아, 네, 알레 소리가 나요. 네, 저거 무례하다는데 저런 자세는
1: 이건...
0: 우리가 이제 좀 자제하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승부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 와! 그래 치열하게
1: 네.
0: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요 네. 농계타법입니다
1: 네
0: 미칠 거 없다
1: 네 똑같아요
0: 너 하나 지금. 나 하나 네 그래요
1: 무슨
0: 그 작전도 괜찮습니다
1: 네이
0: 동수상응이라고 말이죠
1: 네.
0: 바둑도로 치 말까기도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1: 네.
0: 상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1: 네.
0: 저런 식으로 해. 아, 본인이 왔으니까 쳐야 네, 저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원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별거리 반쪽입니다. 네?
1: 너무 저 자리
0: 네, 근데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저러고 있지요? 네.
1: 본인의 자리 있냐.
0: 네.
1: 네.
0: 이왕 자리까지 바꿨는데 한 건 해야지요. 네, 한 건 해야 됩니다. 네, 남상일 8단.
1: 예,
0: 그래도
1: 네.
0: 신중하게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별 수도 안 보여주면서
1: 네.
0: 예,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두 네. 선수입니다. 이제 예, 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1: 네.
0: 좋습니다.
1: 유리해요.
0: 네. 아 그런 정도 네
1: 또 논계 타법
0: 네 네 손해는 안 보겠다
1: 네. 이웃 주민이라 그런지 사이좋게 지금 계속 동.

0: 음식점을 만들고 있어요.
1: 네! 어. 그렇습니다. 어, 정확했네요. 아, 그러나 한 2%가 부족했어요.
0: 아, 네. 아쉬워요.
1: 자, 돌아오들 침범의 그 얄밉지요. 어. 특공대를 뭐. 과연 처치 가능할까요? 아, 꽤긴 나왔어요.
0: 너무 긴장했나 봐요.
1: 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네. 선수 집단인데 시원한 게 하나 네. 본보기가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0: 네,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네. 아, 그거로 네. 네
0: 살짝
1: 네 너무 밀면 안 되고
0: 가볍게. 아, 정말 너무 안 밀었네요.
1: 너무 안 밀었네요. 네. 그러면 그거 그래. 어. 과연 와! 1타 2득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후리에서 와! 한 방에 두 알을 드디어 나왔어요.
0: 오늘의 알입니다.
1: 네, 오늘의 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 역시 아름답지요.
0: 와, 멋있어요.
1: 네. 이게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와. 프로는 이 한 수가 나옵니다.
0: 네.
1: 그동안 몸살이고 몸살이고 그랬습니다만은 결국 나왔네. 그렇다면 너만 있냐? 나 남상일이야. 나 팔단이야. 어딜 까불고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일 팔단.
2: 간단하네.
1: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 이미 알은 떠났고 떨렁 두 알. 아,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0: 모르죠, 네.
1: 네. 알 까기는 끝날 때까지 네, 끝난 맞아요. 게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네?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네.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 진심에 몰아가자!
0: 아, 네. 아,
1: 네.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깠어요.
0: 아, 맞아요.
1: 네. 남상일 팔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0: 네, 조금 네. 더 신중하게.
1: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0: 아!
1: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와, 안타깝습니다.
0: 위험해요.
1: 왜 하필?
0: 아.
1: 저거는 농개타법도 가능하지요.
0: 그쵸.
1: 그래도 2대1이니까 말이죠.
0: 네?
1: 과연? 네, 그렇습니다.
0: 아, 농계,
1: 그 네.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을 이기나 일곱 점을 이기나 승패.
0: 네.
1: 그 점수차는 상관없어요.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0: 네, 아직 몰라요.
1: 선수.
0: 또.
1: 일단 그러나
0: 네.
1: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0: 네, 맞아요.
1: 모릅니다.
0: 진짜 끝까지
1: 그렇습니다.
0: 봐야
1: 끝까지.
0: 됩니다.
1: 와, 아. 잘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0: 맞아요.
1: 없지요.
0: 안전하게.
1: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0: 네.
1: 네가 해봐라.
0: 네.
1: 이거 실 손님의 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0: 과연
1: 아 자리를 어떤 조금만 걸... 옮겨서 네.
0: 네.
1: 어 완전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두 프로 기사입니다. 어 옮겨도 나 아, 좋나요? 나오라고요? 는 뭐하러 옮겼는지.
0: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1: 늘 옮길 때마다 신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0: 와.
1: 끝났습니다. 네. 크루스을 짓고 있는 손호수 7단 황일 자실 남상일 팔단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손호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남상일 팔단과 손호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0: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1: 네.
0: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1: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

0: 곡을 발표해요.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1: 꽃가마.
0: 아, 그게 어떻게 된 네. 거지?
1: 꽃가마.
0: 네, 꽃가마. 꽃가마. 한번, 어느 수절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2: 꽃가마 타고.
0: 네, 거기까지. 네.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네.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네. 자, 2차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역시 흑이, 흑선, 네. 손원수 집단. 네. 여기서 인정사정 부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네. 네. 그래도 이웃 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끝내. 네. 욕심을 안 부리네요. 네.
1: 아주 조심스럽게.
0: 그치? 네. 침착하게. 네.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오늘 안 돼요. 떡이 됐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해요.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1: 아니, 어디...
0: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1: 끝나네.
0: 네. 그냥 건식입니다.
1: 네. 남상일 팔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0: 저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네. 그래도 남상일 팔단은 노래로, 판소리로 네. 사람들의 마음에 네.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1: 네, 그거 맞죠, 맞죠.
0: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1: 네.
0: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남상일 팔단.
1: 네.
0: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1: 네.
0: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1: 네, 남상일 팔단 서로? 차례죠?
0: 네. 네.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일 팔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 팔단이 이겨서 네.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거 시켜. 웃었어! 축풍남겨!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몇 개가 떨어진 거죠?
0: 네. 2등. 와. 이야, 대단합니다. 이에서 남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봤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되고 말이죠.
1: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0: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이 8단이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1탄!
0: 2등. 네.
1: 2등 맞죠?
0: 네. 1점 차이입니다만, 본인 나이도 희생했습니다만.
1: 와.
0: 대단들합니다.
1: 화끈합니다.
0: 너만하냐, 나이도 여길 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죠. 네. 이 아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네.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1: 아, 정말요?
0: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네.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도 태국까지 데려가서 사회와 축가해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검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1: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이렇게 네, 가는 거니까.
0: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내친 김에.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네. 네. 네? 이제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팔단. 네. 지금 갈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원수 출단입니다. 네. 지금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손원수 네. 출단.
1: 네, 지금.
0: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그 엄지 타법 약간
1: 가볍게.
0: 미는 듯한 예, 썰매 타법이라고 그러는데
1: 네, 썰매 타법이에요.
0: 네, 썰매 타법 이렇게 와 그 좋아요. 네. 네. 자 반격이나 썰매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1: 네.
0: 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계 타법 좋습니다.
1: 맞아요.
0: 예, 사석 작전이죠. 사석 작전.
1: 네. 왜?
0: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1: 지금 너무 여유가.
0: 백수가 아니고.
1: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0: 네, 사석 작전으로 가라.
1: 네.
0: 네.
3: 같이 희생을 한.
1: 그래서 뽑았고.
0: 그러니까 예, 이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네. 손원수 칠단 아 약간 오. 여기서 끝나나요?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1: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와 끝내네요. 와.
1: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와 끝내네요. 와.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십시오. 남상일, 청하다 남상일 팔단. 네? 네? 와, 남상일 팔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1: 네.
0: 예, 무승부입니다. 자, 포석은 끝난 상태. 네.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결승전입니다.
1: 정말 신중해야.
0: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 수를 향해서.
1: 어?
0: 그렇습니다만은. 네. 남상일 8단도 애매해요. 저 애매한 수.
1: 네.
0: 저 공격을 하자니.
1: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사이에 끼기 네.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8단이 잘하는. 그렇습니다. 네. 내갈 길로.
1: 네.
0: 네. 마이웨이.
1: 아, 정말 내가
0: 잘못 갔네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길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하나의 꾀으로 네.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않습니까?
1: 오, 이러면
0: 저거 맞아. 손원수 칠단이 성공을 하면은 천만다행입니다. 자,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은 넘어왔습니다.
1: 위험해요.
0: 이야, 위험했어요. 위험 정말. 네.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한 점은 어찌 될 것이냐? 한 점의 운명. 농계 타법 좋아요.
1: 네.
0: 사석 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하나.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1: 와.
0: 자, 그러면 역시 피말리는 결승전 각본 없는 드라마. 나는 참 손원수 칠단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저거로 차라리. 네? 사석 직전을 써야 되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1: 이렇게 되면
0: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1: 살짝
0: 자, 와! 성공했습니다! 와! 남성이 역전승! 각본 없는 드라마! 남상일 8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일 8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와, 정말 네. 아슬아슬했습니다.
0: 예. 그리고 자, 예! 그럼 네, 저라고 네, 네,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4: 지화!
0: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인을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네? 남상의 팔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근데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0: 아유, 네. 이제 이제 사인. 네.
1: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4: 나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0: 해서 아유. 약간 식경질적으로 하지 마. 성형했기에 예, 이름.
4: 예.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이 너무 이쁘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드리고.
1: 예. 네. 네, 네, 네. 와.
4: 야, 영광이다.
0: 아, 재밌었어. 야, 극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공모전은 세 가지가 진행됩니다. 하나, 정책 공모전. 둘, 명칭 공모전. 셋, 자유의견 공모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QR을 찍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한판 놀아보자.
4: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생각에 없는 저랑 잘 맞았어요.
1: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3: 예.
4: 점점 더 위험해지는 여름.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간 폭염의 수와 열대야의 수는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18년 만에 폭염특보를 개편합니다.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롭게 신설해 더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0: 귀농 3년차 경음 씨네 농장. 키우는 작물만 대략 150가지가 훌쩍 넘는데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수익을 올리는 중입니다.
1: 1년으로 따져봤을 때는 150가지, 한 15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따져봤는데.
0: 요즘 한창 수확 중인 시금치, 곰치, 미나리, 쪽파 등의 다양한 채소부터 샤인머스캣과 체리 같은 과수농사까지 1년 내내 쉴 틈 없이 바쁩니다.
1: 쉬는 농사를 앞으로 해야죠.
2: 아드님이 쉬고 싶대요.
1: 저는 소가 아니고 사람이니까요.
3: 오늘 일을 안 하고 하루 쉬면은 내일 모레가 더 바쁘고 다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1: 전날 일을 두 배로 하더라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경음 씨는 농사뿐 아니라 판매와 배송도 열심인데요. 매일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문고리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느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슬로우 농부 경음 씨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충청북도 증평. 경음 씨는 이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벼농사를 비롯해 나물까지 다양한 작물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마을은 대보름 준비로 시끌벅적합니다.
4: 안마죠. 안마다
0: 안마죠. 뭔가 좀 안 맞아 보이는데요?
4: 난 많어 불만이.
5: 오랜만에 치니까.
4: 앉아서 이게 이거 자꾸 헷갈려요. 아이고 안 돼요. 상태가 자꾸 헷갈려.
6: 저기서 못 찾아요.
2: 저기서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네, 저기서.
0: 그래도 다시 힘차게 흥을 돋워봅니다. 못하는 솜씨지만 경음 씨도 꽹가리를 치며 힘을 보탭니다.
4: 아이고, 안 돼. 그만 돼. 같이 한 바퀴.
7: 벌써 일도 가지고 오셨네.
0: 대보름 행사 준비를 마치고 하우스로 돌아와 부모님은 고추 모종을 옮겨 심는 작업 중이십니다. 3월 초 요맘때부터 모종을 키워 5월에 밭으로 옮겨 심습니다.
8: 아이 뭐고다.
1: 안녕하세요.
0: 경음 씨도 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1: 나도 받아야지.
8: 아까 봤는데요 뭘.
0: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 슬쩍 흙포대를 가져다 놓습니다.
1: 옆으로 더 가야지.

0: 심어놓은 거 날르고 몇 포트에다 또 상토 더 담아야 돼. 그냥 건성으로 하면은 내년에 가면 또 잊어버려.
1: 이를 도우려고 부지런히 흙을 담습니다.
0: 아니 거기다 담으면 어떡해. 거기다 담는 게 아니고 이 포트에다 담아야지. 그건 바닥에다 깔은 거고 또 이 포트에다 담으라고. 그거는 모자리 상자잖아. 이거는
2: 그것도 할 줄 몰라?
3: 아이 이게 삐약이잖아. 삐약삐약 덩어리.
4: 아니 아까 찾는데 포트가 안 보이길래.
1: 아직은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음 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데요. 뭘 하러 나가는 걸까 했는데 나뭇가지를 고르고 있습니다.
4: 잘 싸져요. 메인팬이니까 써지는데.
1: 고추 품종을 표시할 나무를 찾으러 왔습니다.
0: 그런 네. 그 통나무라도 이렇게 요렇게 생긴 거 요만큼 잘라가지고 전 요렇게 해서 딱 꽂아놓고 여기다가 써야지 글씨가 써지지. 그래 그 거기다가 품종을 글씨로 어떻게 쓸 거예요. 그 생나무에다가
1: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직 일이 서툴러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나무를 찾았습니다.
4: 이건 되겠다.
1: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3: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4: 잘라서 왔어요. 이름은 뭐라고 써요?
2: 맛 좋은 풋고추.
3: 신칼라.
2: 신칼라. 청량. 저게 청량이라고.
5: 맛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2: 맛이
3: 좋게 기가 막히게 좋네.
1: 아직 못 믿어온지 모든 시선이 초보 농부에게로 향합니다. 서툴지만 그래도 무사히 일을 끝내고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합니다. 귀농전 등대 조명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경음 씨는 계속되는 잡무와 오르지 않는 연봉으로 고민하다 부모님이 계신 증평으로 귀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농사일 배우며 판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4: 그럼 이쪽부터 할 거예요, 엄마? 여기서부터? 그 미나리는 이거는 안 따를 걸? 주문 들어왔어요. 새집 들어왔어. 요즘 좀 쩜한데 오늘따라 또 주문을 또 하시네.
1: 경음 씨가 운영하고 있는 판매 채팅방에 주문 들어온 채소를 바로 수확하러 왔습니다.
2: 이 틈도 막 이렇게 자르라고.
4: 다 안 자랐는데?
2: 이게 부직갱이 나물이야. 이게 제주도 고소만 자생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여기 입지에서는 부직갱이가 없어요. 하우스 아니면.
1: 경음 씨네 농장은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재배 중인데요. 그래서 한 하우스에 부직갱이 나물, 무, 냉이, 곰취 등 다양한 채소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재배 중인 작물만 무려 150가지. 최근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과수농사도 도전 중이라는데요.
4: 일단은 로컬푸드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모든 농가들이 다 같은 작물을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매일 여러 가지를 갖다 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소비자가 왔을 때 고객이 왔을 때 그걸 사면은 남들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노동력은 배로 들죠.
1: 다른 채소를 수확하려고 자리를 옮기십니다. 부지갱이에 이어 이번엔 곰취를 수확합니다. 기르는 채소가 다양하다 보니 수확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4: 이 누렁잎하고 밑에 거 하얀 것만 뗄게.
2: 아니 하얀 것만 뗄게. 이거 커요.
1: 이번엔 요즘 한창 제철인 달래를 캐십니다.
2: 양이 많지가 않죠. 이게.
4: 양이 많이 안 와도 얘네들은 갖다 놓으면 나가니까. 여기 밑에부터 있는 요것들

0: 요것들이 물에 묻으면은 더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도 이거는 좀 쉬운 작물이잖아. 손질하기. 아니 이쪽으로 주라니까 왜 엉뚱한 데로 던져 자꾸.
1: 가고 그만해야 되겠다 야 이거.
2: 그런데 수학하다 말고 핸드폰은 왜 보는 걸까요?
0: 소리가 잘 안 들려갖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못 봤을 경우에는 이제 친한 분들이 주문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시기도 하고 안 받으면 또 전화로 또 주시기도 하고. 판매하는 입장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옆에 이웃 같아요 그냥.
2: 수확하면서 간단한 손질까지 함께합니다.
0: 가요. 오늘 이거 하죠, 이것만.
1: 이 양이 얼마 안 되는데?
0: 다섯 뿌리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2: 나가는 길에 대파도 좀 뽑습니다.
0: 모자르지 않나, 이거? 하나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1: 어제 다섯 개 했구나.
0: 찾는 분들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서 주문이 들어왔고,
2: 도매뿐 아니라 소매 주문도 함께 받다 보니 일이 많습니다. 수확 후엔 바로 포장하러 갑니다.
0: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아직은 들어오신 분이 없네요. 다들 바쁘신가? 로컬 푸드에 나갈 달래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닥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야채가 신선한 거는 네, 모두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주문도 해주시니까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가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얘는 한 150g 정도 담고 있어요. 규정이.
2: 짬짬이 소비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포장할 때 SNS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합니다. 포장을 하다 보니 어느새 밤입니다.
1: 야, 저 알아서 줘.
0: 하나만 갖고 얘를 한 번씩 닦아줄.
1: 아니, 뭘 닦아.
0: 흙만 그냥 살짝 털어주러. 닦아도 먹겠지만 그래도 흙 질질 떨어지는 거 하고 흙은 붙어있는데 뭐, 안 떨어지는 게 낫지.
1: 뽑아놓은 거.
2: 보통 100에서 500g 단위로 손질을 해서 소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에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밤 채소를 싣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농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시내의 한 아파트. 경험 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당일 수확한 채소를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문고리 배송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뭔가 판매를 하면은 집도 가깝고 로컬 나가는 거 외에 기타 이렇게 새로운 돈이 또 생기면은 제가 용돈도 쓰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3년 전 시작한 문고리 배송이 이젠 꽤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송을 마치고서야 퇴근을 합니다.
0: 아이고 힘들다.
2: 직원 없이 부모님과 셋이 농사를 짓다 보니 일이 많아 퇴근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집에 돌아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입니다.
0: 부모님이랑 같이 살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시간을 못 가질 것 같아서 귀농할 때부터 부모님 협의하에 네, 출퇴근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2: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바빠지고 난 후엔 다른 취미를 즐길 시간이 없어 요즘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LP 수집입니다.

0: 그런데 혼자 살기엔 집이 좀 넓어 보이는데요?
1: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또 가정을 또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또 장만을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0: 좋아하는 커피와 음악으로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0: 다음날 아침 처음 귀농을 해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요즘은 적응이 돼서 거뜬히 일어날 뿐 아니라 일하러 가기 전에 화초 관리까지 할 여유가 생겼다고 하네요.
1: 작년 초등학교 여자 동창 모임을 여기서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집들이 선물로 이걸 사왔는데 리본은 이렇게 달라고 왔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못 구했으니까 구해야지 얘를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커라 얘들아.
0: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침 첫 행선지는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경음 씨가 이렇게 일찍 로컬 푸드 매장에 온 이유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찍 와갖고 이렇게 빈 자리들을 이렇게 채우는데 나쁜 자리는 아닌데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커터를 끌고 가면은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딱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밑에 거 담는데 위에는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되니까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힘들지만 오전 7시 정도까지는 도착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자리에 채소 진열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농장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농장에 도착하니 반가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2: 어려운 걸음 하셨네요.
3: 아니 저번에
2: 네.
3: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네. 어제 택배로 왔는데
2: 네.
3: 제가 아무리 다듬어도 안 다쳐요.
2: 아기가
3: 또 내용물이 간장이 들어가야 돼요.
2: 간장이 들어가니까 네. 이게 딸고요, 그렇죠?
3: 네,
2: 네. 이걸 똑바로 해갖고
3: 아 그렇게 그냥
2: 네 이러면 딱 소리가 나는데
3: 네?
2: 간장을 아예
3: 엄마한테 창피해서 그러고 나 이거 있잖아 보리
2: 네.
3: 된장을 네. 담아봤는데
2: 네. 된장 냄새
3: 엄마가 올해 시골에 계셨으니까 네. 좀 맛 좀 봐달래고
2: 아~
3: 이게 보리밥 된장이라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놀러 왔어요. 어머 이게 하우스 있어서 야채가 참 좋네요.
4: 예.
3: 아우 저 간장 좀 뚜껑을 닫을 줄을 몰라서 걸어 왔어요.
4: 아 그러셨어요?
3: 맛 좀 봐달라고.
4: 아유 감사합니다.
3: 평가 좀 해달라고.
4: 야채로 한번
3: 네 그 야채를 한번 찍어서 맛 좀 한번 봐주셔요.
2: 잘 가셔야 돼요. 밑에 밟으시면 안 돼요.
3: 네네. 저 음료 좀 살금살금 왔어요.
2: 네.
3: 그 대공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4: 연하니까는.
3: 응.
4: 근데 이게 유기농이라 조금
3: 어머니 하나 더 뜯어 주셔.
4: 여기서 여기서 뜯을게요.
3: 어예예예 예, 큰데.
4: 예.
2: 이게 그럼 우리 셋이서 한번 찍고 밑에, 한번 밑에 먹어볼까요?
3: 큰거 뜯어 주세요.
4: 손으로 안에서 이게
3: 어, 네.
4: 너무 반지구나.
3: 그냥 된장하고 보리밥을 많이 넣은 거하고
4: 아주 맛있는데요. 간도 맞고 아주 맛있는데요.
3: 그래요? 그럼 청국도 한번 드셔보세요.
2: 아, 그럴까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3: 네.
2: 이거랑
3: 그냥 된장

0: 그냥 된장하고 좀 어때요? 엄마가 담은 된장하고 보리밥을 넣은 된장하고
1: 그냥 먹으면 좀 짠데 얘는 좀 간이 맞는 것 같아요.
2: 아니 심심한 게
0: 많이 안 짜요?
2: 네. 맛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그냥 쌈장으로 쌈장으로 예.
0: 저도 이거 한 오큼만 좀 묻어봐도 될까요?
2: 이게 소독을 안 해서
0: 네.
1: 그냥 자르시면
2: 아이고 멀리서 오셨는데
0: 아우 친구 조금만 줘요 조금만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주셔 아우 조금만 달라는데 나도 뜯네
2: 깨끗한 걸로
0: 아니 대공을 넣은 거예요
2: 네?
0: 아우 조금만 주세요 하면서 나도 뜯네
2: 뜯으셨어
0: 아우 이제 그만 뜯으셔 너무 많아요
2: 얼마 안 되는데 저녁에 네. 가셔서 겉절이 맛있게 드시면
0: 아우 네 감사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1: 그냥
2: 또 시간 되시면 꼭 놀러오세요
0: 네 자주 오겠습니다 네.
3: 내가 요번에
1: 학교 가셨잖아요
3: 흉북학 대학을 갔는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지 알아기를 하나 좀 꼬셔볼게 그래서 소개팅을 좀 해드릴게
1: 바로 갈게요 달려갈게
3: 만약에 여보가 돼서 이불을 덮는다면 진짜 흙도 안 밟고 자기는 유튜브나 찍고 그런 것만 시키게 좀 와줘 그래봐요 우리는 작은 평수에서 고소득 올리는 거를 이미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0: 안녕히 계세요 잘 먹겠습니다
2: 다음에 꼭 놀러 오세요
1: 네. 다음에 혼자 오시면 안 돼요
0: 맞아요
1: 다음에는 약속, 다시.
0: 어떻게든지 아가씨 손잡고 올게요
1: 네.
0: 멋있게 차리고 계세요
1: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0: 안녕히 계세요, 중갓.
1: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0: 네.
1: 안전운전 하시고.
0: 아우, 저 그만 나와서 들어가세요.
1: 연락 드릴게요.
0: 네, 아가씨 손잡고 올게요.
1: 들어가세요.
0: 네.
4: 경험신의 가족은 하우스 옆에 건강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엄마, 오늘 뭐 할 거야?
2: 요즘 주문이 들어와서 이거 내려야 돼.
1: 씻어야 되겠네.
5: 돼지감자 말리는 거
2: 돼지가 요즘만 저기 날리면 써요
4: 건강원에서 만드는 제품 대부분이 직접 재배한 것들인데요 여주와 돼지감자도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은 것을 말려놓은 것입니다
1: 잠깐 묵지 마봐
0: 네
1: 나도 사진 한번 찍게
0: 자연건조한 거라 이게 깨끗하고 이게 그냥 뭐 요즘엔 차들을 왜 찍어?
1: 뭐 아파트 고객들한테 지금 내리고 있다고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좋지 믿고 사는 건데
4: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객과의 소통 작은 것 하나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원 일은 올해부터 배우기 시작해 아직은 기계 다루는 것도 서툽니다.
1: 이게 짱은 거죠, 이게?
0: 쉽기는 한데 자주 안 해보니까 이제 많이 배워야죠.
5: 아직 배우고 있어요?
0: 네.
1: 가야죠.
4: 기계 세팅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러 집으로 왔습니다. 점심이 늦어 오자마자 어머니가 서둘러 밥상을 차리시는데요. 경음 씨도 옆에서 돕습니다. 따로 살아도 하루에 한 끼 점심은 항상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누가 채소농부 아니랄까 봐 식탁이 온통 채소밭입니다.
2: 전 없어도 많이 먹어.
1: 오늘도 고기는 안 사갖고 왔네.
2: 고기는 나중에 사다 먹지. 좀 바빠서 못 잤어.
4: 수확하는 작물이 많다 보니 시간을 내 시내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 최대 바쁘지.
2: 그러니까 그 사이 뭐 얼마 안 되니까.
4: 식사를 마치고 다시.

0: 다시 건강원으로 왔습니다.
1: 다 됐어요?
0: 어느새 여주즙이 한가득 내려졌습니다. 경웅 씨가 서둘러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2: 원래는 160봉에 20만 원이야. 근데 이제 요즘 힘들고 다들 하니까 이제 가격 할인도 좀 해달라고 해서 100봉에 9만 원에 지금 두 집을 판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3: 네? 내가 이거 일일이 다 셨는데 이게 딱 200개인데?
4: 아니 저기만 이
5: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잖아.
3: 내가 셨어.
4: 아니 여기 이거만
5: 두 개. 정확한 거 내가 아까 영어로 제대로 해놨는데
4: 두 개만지.
3: 아 그럼 이거 엎고 다시 한번 셔볼까? 하나만 세면 나와 다.
0: 과연 부모님과 경음 씨 중 누구 말이 맞을까요?
3: 55 56 57 58 59
0: 다시 꼼꼼히 숫자를 세며 수량을 확인합니다.
3: 72 83 88 89 90 92
4: 10개나 모자랐는데
3: 내가 10개를 넣었는데 20개가 더 들들어갔어.
4: 어?
3: 20개가 들들어갔어.
4: 코바!
3: 내가 여기다가 더 넣었고 여기는 들다 못한 거야.
4: 그러니까 그러면 요 다시 세야지 여기.
0: 나머지 상자도 어머니가 다시 확인하십니다.
3: 이거? 이거 20개인데?
4: 30개.
3: 이거 30개, 30개.
4: 총 100개.
3: 형이 남는 거잖아.
4: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완전히 잘못했어. 이거 5개 남는 거. 100개 이거 하고 이거 5개랑. 아니 그게 정확해요 개수. 그
3: 처음에 찌라지는 않아.
4: 네?
3: 내가 먹어봐도 찌라지는 않아.
4: 아니 그래도
0: 틀린 게 민망한지 슬쩍 화제를 돌려봅니다.
3: 맛이 약간 그 있잖아 물엿 살짝 들어간 맛인데 이건?
5: 찐해야 되는 거야.
3: 얘는 맛이 약간 뭐 첨가된 그런 맛이 막 그리고
4: 지금?
3: 전에 뺀 거 약간 뭐 그 올리고당 이런 거
4: 까먹었잖아 세다가
5: 까먹었어 진짜
4: 근데 중간에 얘기하면
3: 일로 옮겨다 뭐 다시 좀
5: 또 다시 해야 되겠네.
0: 혹시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 여러 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포장이 끝났습니다. 지인이 주문해 주신 물건이라 배달도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언제 오세요? 뜨끈뜨끈하죠?
7: 아, 따뜻하네. 하루에 몇 개 먹어요?
6: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세요.
7: 두 번만?
6: 네. 선생님 저녁 한 끼로 네. 밥이 날까요? 햄버거가 나요? 저는 햄버거를 여기서 자주 먹잖아요. 밥으로는
7: 오늘은 도시락으로 네. 이게 좀 골고루 있기는 하네요.
6: 이게 좋아 보이네. 그러면 사장님 믿고 오늘 이걸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의 저녁 메뉴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6: 어차피 혼자 사는데 집에 가면 또 이제 해 먹으면 또 설거지 거리가 드러나니까 여기서 오늘 해결하도록 할게요.
0: 일도 바쁘고 혼자 살다 보니 오늘처럼 밖에서 식사를 때울 때가 많습니다.
6: 자주 먹는 건 아니고요. 이 편의점 올 때만 먹고 있습니다. 배달.
0: 배달을 끝으로 분주했던 하루를 마감합니다.

0: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제 미리 사놓은 비료를 차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포대 무게가 무려 20kg이나 되는데요. 이럴 땐 아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감자를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농사를 시작한 지 벌써 3년. 아직 서툰 것들도 많고 조금 느리긴 하지만 경음심 부모님께 배우며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중입니다.
1: 아, 주니까 갖고 왔지. 내가 이걸 어디서 알고 이걸 들고 와.
2: 들고 있어. 여기다 띄워가지고 내가 띄워놨어.
0: 감자를 심을 땅 위에 비닐을 덮습니다.
3: 스톱, 스톱, 스톱!
1: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 시기. 그 시기를 놓치면 또 안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꼭 뭔가를 계속 또 심어야죠. 쉬는 농사를 앞으로 해야죠. 지금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 쉴 수 있는 그런 농사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4: 아들이 쉬겠어요.
0: 아버진 농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5: 농사라는 건 때가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건데 오늘 일을 안 하고 하루 쉬면은 내일 모레가 더 바쁘고 다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지. 그날 일 그날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꾸려나가는데 그것을 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고 일하는 건 한정돼 있는데 그렇다고 두목할 수는 없잖아.
1: 전날 일을 두 배로 하더라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경음신 워라벨이 있는 농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1: 어차피 저희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쪽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또 일도 분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4: 소라님이 잘하는 건 뭔데요?
1: 저는 판매 쪽. 이쪽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잘 팔고 있고 영업이나 마케팅 쪽 이쪽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 그렇게 하려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지. 유통 쪽을 해야지. 농사꾼이 그런 마음을 맞으면 안 되지. 생산된 게 있어야지 판매도 하는 건데 생산을 못하는데 어떻게 판매할 게 나오느냐고.
6: 그러려면 일찌감치 농사를 접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또 허송세월만 가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그만둘 거면 내 뭐하러 이걸 여기다 심을 수 있는 거야.
1: 아버지 세대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쉬면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뭔가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 얼마 전부터 부모님을 조금씩 설득하고 있지만 아직은 아버지와 생각 차이가 큽니다. 쉼이 있는 농사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바꾸기 시작한 것이 작물 품목입니다. 지금 하는 채소 농사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과수 농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사업 보조 받은 샤인마켓 하우스예요. 이제 야채보다는 좀 단가도 있으니까 남들은 사양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포도가 시범으로 마이 하트. 하트로 나온 고가의 포도예요.
2: 그러니까 농사를 잘 줘야지 뭐.
1: 일본에 보면
2: 농사를 잘 줘야지 뭐 신경도 써 이제 기술도 많이 배우고 아무튼 상품을 잘 만들어놔야지 농사를 잘 줘야지 그것도.
1: 아, 그건 당연히 맞는 거지.
2: 그러니까
1: 하트가 찌그러지면 누가
2: 다 그러. 기술도 빨리 습득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올 한 해 처음이니까 첫 수확 잘 볼 수 있게끔 잘 해보자고.
1: 네, 그래요. 첫 해는 잘 키워봐야지.
2: 아무튼 첫 해 농사를 잘 지어야지.
1: 그러니까.
0: 아버지와

0: 왔어?
1: 어.
0: 네, 반갑다.
2: 일이 바빠 오랫동안 못 만났습니다.
3: 점심 쏘기.
0: 그래, 점심 내기. 짜장면 내기.
3: 네, 네. 탕수육까지. 오케이.
0: 아, 스트라이크 하나 나와야 되는데.
2: 신중하게 준비하고 던지는데요.
0: 별로가냐?
2: 오랜만에 해서 실력이 줄었나 봅니다.
3: 야, 요리까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팔부채 이런 거? 뭐 비싼슨?
0: 간다. 뭐냐?
2: 다시 던져보는데요. 아, 아무래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요.
3: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은 거 알지? 강병수 어록이야.
2: 안타깝게도 마지막 공도 옆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0: 아, 미치겠네. 아, 걱정 바꿉시다 우리. 다른 거 합시다. 다른 거 합시다.
3: 내 친구 점수판이 너무 부끄러운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좀 몇 개 좀 붙여주고. 원래 잘 치는 친구거든요.
2: 뭐 다음에 이기면 되죠.
0: 괜찮은 거 같던데 여기?
3: 탕수육도 먹을 거다?
0: 많이 먹어라, 멀리서 왔는데.
3: 먹을게.
0: 많이 먹어라, 멀리서 왔는데.
3: 어? 너 친구 한 번 온 거 보러 온 거. 일부러 져준 거지? 많이 사주려고.
0: 그렇지.
2: 친구끼리 누가 사는 게 중요하겠어요. 좋은 사람과 먹어 그런지 더 꿀맛입니다.
4: 탕수육 맛집니다. 언제 기농한인 기농한 게 벌써 한 2년
0: 됐냐? 3년. 3년째지? 올해 3년.
4: 농사하고 그러면 좀 답답하고 좀 힘도 들고 그런 부분 있겠다?
0: 맨 처음에 엄청 힘들었지. 막 하기 싫어. 막 이런데 사장님 뭐 주문 딱 이런 거 있잖아. 배달. 이런 거 딱 들어오면 갑자기 힘이 난다. 굉장히.
4: 직장 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내 거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는 너 개인 사업인 거잖아.
0: 그렇지.
4: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거 하나하나에 재미를 좀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
0: 너는 당진 스튜어 잘 되고 있냐?
4: 요즘 저출산이잖아, 출산.
0: 그러긴 하지.
4: 물론.
0: 출산이 많아지면 체인점 하나 낼 수 있겠다.
4: 너부터 결혼을 해. 너 결혼 언제 하냐?
0: 나?
4: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거야.
0: 아, 그러네.
2: 이런 시간을 통해 농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합니다. 그날 저녁. 경음 씨가 집에 오자마자 이것저것 다양한 물건들을 꺼내오는데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사실 오늘은 그동안 채소를 구매해 주신 고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진행하는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0: 아파트 야채를 구매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네, 감사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캠핑용품 이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백어동 901호 111동
2: 경음 씨는 요즘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해 판매량을 늘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0: 303호 1등 네,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104동 404호

0: 한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 뭐 어차피 저희 거 구매해주시는 고객님들이니까 이는 거는 좀 아깝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2: 배달하러 가야겠다.
3: 추첨이 끝나면 당첨된 물건은 직접 배달까지 해줍니다.
1: 안녕하세요. 사은품 배달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요.
4: 네, 감사합니다.
3: 이런 시간을 통해 감사합니다. 고객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4: 엄청 좋은 상품이에요.
1: 네. 네. 제가 자세한 건 모르니까 네네네. 설명서 보고 네네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래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4: 네.
1: 깨끗하게 해서 갖다 드릴게요.
4: 네. 깨끗하게 씻어주고 네. 또 담아주고 네. 너무 감사하고 잘 네. 먹었습니다.
1: 앞으로도 저희 채소 좀 많이 이용해 주세요.
4: 네.
1: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경음 씨가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서인지 주문량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품 배달은 계속됩니다.
1: 경품 배달 왔습니다. 머리 풀어 헤치셨네요.
5: 네. 네. 뭐예요? 네,
1: 컵인데.
5: 귀엽네.
1: 네.
5: 앞으로도 신선한 야채 네. 잘 부탁드립니다.
1: 최선을 다해서. 네.
5: 조금 싸게 좀 해주시고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럼 쉬세요.
5: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쉬세요.
5: 네, 안녕히 가세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6: 중병총각 반가워요.
1: 아, 뽀요보보 반가워요. 한 허벅지는 누구예요?
7: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라이딩 어디로 하실 거예요?
6: 여기 호주로 갈 거예요. 호주. 아,
1: 7km 탈 거죠?
6: 네.
7: 네네. 아, 큰일났네.
1: 아, 큰일났네. 아, 이제 힘들어. 내려왔긴 다 내려왔어. 그래도 꼴찌는 안 할 거야. 1km도 1.5km 차이나.
6: 운전이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1: 아, 이게 더 힘들지.
3: 저녁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마을 후배가 운영하는 곤충 농장에 왔습니다.
1: 준영아, 뭐해?
8: 안녕하세요.
1: 아, 너 보러 왔지? 주말에도 집에 가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그새 뭐가 많이 늘어났네. 얘는 뭐야?
8: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1: 아.
8: 이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키워.
1: 아. 그럼 이 애완용으로도 키울 수 있는 거야?
8: 네.
1: 그럼 내가 손에 놔도 될까?
8: 네.
1: 어떻게 놔야 돼? 양손으로?
8: 가만히. 네.
1: 한번 키우고 싶다. 진짜 얌전하네. 이제 후원을 한 명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야채를 좀 갖다 주는데 혹시 정풍냉이 한 마리 줄 수 있어? 거기 초등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
8: 아, 그럼요. 애들이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마리 더 챙겨 드릴게요.
3: 경음 씨는 얼마 전부터 주변의 이웃들에게 채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풍뎅이도 한 마리 같이 선물하려고 얻으러 왔습니다.
1: 얘가 3개월 간, 이거
8: 네,
1: 얼마 사는 거예요?
8: 3개월 정도 살고 되게 활발해서 애들이 좋아할 거예요. 제가 이거 먹이 생물에 더 챙겨드릴게요. 이것도 갖다
1: 드릴게요. 아, 그럼 걱정 없이 잘 키울 수 있겠네. 네. 잘 쓸게.
8: 네.
1: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 이거.
8: 뭐 애들 한번 놀러 오라고 하세요. 제가 잘
1: 도와주실 테니까. 잘 쓸게, 고마워.
8: 네, 조심히 가세요.
1: 들어주실 수 있어요?
9: 아, 줄면 되죠. 네. 사이즈 들을 수 있는데.
1: 아니, 아니에요. 여자는 그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다음에 사드리면 되죠. 아이고, 집이랑 바로 앞에네요. 저희 집에서 직접 생산하는 건데 한번 맛 좀 봐.

0: 주세요.
1: 주시면 잘 먹지.
2: 근데 얘가 좀 큰데 해드시기에는 좋을 거예요. 큰 게 농사꾼 같지는 안 생겼죠. 얘들이 다 이쁘게 생겼네.
3: 우와! 우와!
1: 내가 물면 죽어, 너들.
3: 아이고!
2: 얘는 물을 수가 없어, 물을 때가.
4: 이름 귀엽다.
2: 이름 뭐라고 질 거야?
4: 가을이.
2: 가을이? 왜 가을이?
4: 제가 가을이 좋아해요. 가을이 좋아.
1: 그렇다면
2: 민채. 민채예요?
4: 다리가 없어, 어떡하지?
3: 나는 엄마가 좋아하니까.
2: 자,
3: 여기다가 움직여 나가.
5: 안녕히 계세요.
2: 다음에 또 오자. 안녕. 다음에 와, 소율이.
6: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아유,
2: 애들이 너무 이뻐요.
7: 그날 오후. 오늘은 마을에 큰 행사가 있는데요. 해마다 대보름쯤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산신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8: 마을의 그 평안과 안녕, 풍년을 기원하는 그 마을 제를 올립니다.
7: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제를 올립니다.
9: 값진 정월 14일 연기찬 감소구.
7: 산신제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경음 씨도 소원을 빌어봅니다.
2: 저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올해는 좀 장악할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올해도 무사히 산신제가 마무리됐습니다.
10: 여기다 다 태워. 여태 아까 높이 올라가야 좋은겨.
11: 내뜨다 너.
12: 저거 찾아 이거.
10: 털 다 끄신 거.
11: 아이고 이렇게 올려지네.
13: 저는 거도 아직 다 안 끝났어.
2: 다 보세요.
13: 여기 회관에 가서 술 먹어야 끝나는 게.
14: 아, 술 먹어야 끝나는 거야?
13: 네. 이제 또 윷 놀고, 술 먹고 나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윷 놀고.
7: 산신제를 마치고 마을 회관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선 재를 지낸 돼지머리 코를 자르고 있는데요.
1: 이게 고사 지낸 코라 재수 좋다고요.
15: 복고 먹읍시다.
16: 재수 좋아요.
15: 고사 돼지 복고.
7: 돼지 코를 먹으며 운수 대통을 기원한다고 합니다. 대보름이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먹는 식사는 다양한 나물들로 준비했습니다.
11: 야 이거 정보생 나오는 건 큰일 났다 이거.
1: 감사합니다.
11: 조금 냈다.
1: 내가 딱 혼자 없어요. 여기는 큰 것만 좋아해서.
2: 건강하세요.
16: 건강하세요.
2: 네.
16: 경험이가 딱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사랑해요.
1: 야단났다 기운이 때문에.
7: 사실 술을 잘 못하지만 이런 날은 쭉 들이켜봅니다.
1: 아, 사람은 이거 진짜 이겨 아프리카 먹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
17: 아이고 많이 먹는 거 아니야.
18: 아니 그래도 우리
1: 야 옛날에는 우리 가자.
2: 네.
1: 오빠.
7: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술이 술술 들어갑니다.
1: 장가를 못 가서 그래. 그러니까 피디님이 장가 좀 보냈어.
2: 제가 없어서 쓰던데.
1: 어, 수태는 좀 안 썼어 그래. 잘 안 썼었어.
7: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코스는 윷놀이입니다.
2: 윷.
13: 태양아 윷이다.
7: 윷놀이 할 땐 마음이 척척 맞습니다.

0: 가끔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 맨날 뭐 팔교만 했지. 우리가 뭐 제대로 먹었나?
1: 그런 거예요 원래.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꽹과리 국가 무형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0: 세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오는 7월 세계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기념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에서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보여주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문화인사이드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접, 삶이 취미로다 준비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교의 영혼 천도의례, 영산제를 비롯해 국가무형유산 밀양백중놀이, 경남무형유산 감내개줄당기기 등 다양한 전통춤사위와 소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인류가 오랜 시간 이어온 춤의 사유를 접목해 인간의 희로애락과 생사고락을 담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을 담은 전통춤의 몸짓 만나러 국립부산국악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1: 삶과 감정을 담아온 몸짓. 오랜 세월 몸에서 몸으로 이어진 인류의 유산 춤. 인간의 삶을 위로하는 살아있는 몸짓을 만나다.

0: 오는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 최초로 열립니다. 이를 기념해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이 우리 무용유산의 멋을 담은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1: 저희 무용단 정기공연에서 유네스코의 회의를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주제를 유네스코 안에 있는 작품들을 선정해서 작품으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춤을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졌던 사연들이 춤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그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삶이 춤이로다 이 제목을 이제 가져오게 됐고요.
0: 수천 년을 이어온 삶 속 춤을 만나는 시간. 그 시작은 망자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 의식 영산제입니다. 죽음을 위한 춤으로 무대가 열리는데요.
2: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생로병사를 춤에 담아내는데 그것이 어둡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순으로 죽음부터 탄생을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생로병사라고 할까요? 인생의 통과의례라고 할까요? 그것을 춤과 매치시켜봤습니다.
0: 나비무의 숭고한 몸짓, 스님의 소리에 맞춰 나붓기는 장삼자락은 망자의 영혼을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죽음은 다시 삶으로 이어집니다. 억눌린 슬픔과 세상의 모순을 웃음과 풍자로 풀어낸 탈춤은 삶의 고단함에 맞서는 인간의 몸짓을 표현했는데요.

힘든 농사일을 마무리하고 즐겼던 경남 밀양의 밀양북춤과 아리랑가락은 풍요를 비는 기원의 마음을 담아 보여줍니다.

0: 아리랑이 유산으로서 지금 뭐 BTS도 그렇고 난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 지역의 밀양 아리랑, 영남 지역의 밀양 아리랑을 가지고 서적적인 그런 동작들을 가지고 춤을 만들었고요.
1: 인간의 일상을 넘어 수행과 기도를 품은 의식의 몸짓 역시 춤이라는 유산으로 전해져 왔는데요. 영산제 의식에서 의뢰 장소를 정화하고 지혜를 깨우쳐 주었던 발아춤의 몸짓에 깨달음의 기쁨이 울려 퍼집니다.

0: 바라문은 정말 부처님의 참된 말씀. 진언에 의해서 이제 보통 발화를 치는데 그 막 대단한 일을 막 외울 때 사람들 마음에 막 환희로움,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기쁨을 발화를 이렇게 하면서 악신은 나쁜 기운은 사악한 기운을 보내고 선신 좋은 기운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발화를 치는 게 이제 예수를 읽으시는 발화입니다.
1: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식의 춤 법고무.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로는 최초로 어산어장에 오른 동희 스님이 법고무를 펼쳤습니다.

0: 북소리의 여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노래 화청으로 이어졌는데요. 그중 인생무상과 부모의 은혜를 노래하는 회심곡은 따뜻한 위로와 성찰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1: 모든 연불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 있는데 화청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해주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통 영산재료든 뭘 하든지 맨 마지막에 하거든요. 우리말로 그렇게 말하면 좀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좀 늦출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태어났는가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다시 돌이켜보고 그냥 교화연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2: 인간 백년을 다 살아도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째 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3: 춤은 사유입니다. 그리고 인류 무용유산을 가지고 춤을 만들었을 때는 인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역사와 인간에 있어서의 생로병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입니다. 관객은 그냥 앉아있고 앉아있는 가운데서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게 다른 춤과 다른 것이죠. 국립 부산국악원의 접 삶이 춤이로다 이 작품만의 특징이자 매력일 겁니다.
4: 유네스코 세계위원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무대라는 게 조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요.
5: 이렇게 좀 스케일도 크고 뭐 재미있던

0: 거는 크게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1: 섬세한 몸짓에서 오는 웅장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2: 춤과 흥으로 풀어낸 인간의 삶. 저 삶이 춤이로다. 감정과 사유를 담은 몸짓 언어 춤이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더 찬란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3: 네, 세대를 넘어 이어진 우리 유산의 무한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정기공연 접 삶이 춤이로다 봤습니다. 춤은 가장 오래된 삶의 언어라는 믿음에서 이 무대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와 슬플 때 누군가와 이별하는 자리에도 함께했던 몸의 언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영산제 속 죽음과 삶을 잇는 상징인 나비를 통해 죽음에서 탄생까지 인간의 생애를 표현했는데요. 영산제 보전에 힘써온 동희 스님은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영산제 전수자로 절제된 움직임 속에 깊은 수행과 침묵의 미학을 담았다고 합니다. 동희 스님의 회심곡과 함께 켜진 관객들의 소원 등에서는 누군가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우리 유무형유산과 전통문화의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만나볼까요?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관악산 열풍이 불고 있다죠. 정기가 좋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주말마다 관악산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땐 관악산을 오르고요. 머리가 복잡하고 시끄러울 땐 미술관을 가면 어떨까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도심 속에서 수많은 산을 만날 수 있는 유영국 회고전 산은 내 안에 있다 준비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거장인 고 유영국 화백은 평생 딱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산이란 무엇인가? 그는 60여 년 동안 오직 선과 면 그리고 색채만으로 다양한 산들을 그려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유영국 탄생 1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회고전을 열었는데요. 유화 115점을 비롯해 드로잉, 부조, 사진, 아카이브 등 총 17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미공개작 15점뿐만 아니라 BTS의 리더 RM이 소장한 작품도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세대를 건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림, 지금부터 유영국의 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4: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탄생 110주년 회고전. 강렬한 원색과 기하학으로 빚은 내면의 산. 유영국 평생의 작품 여정,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유영국.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선 그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한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그는 1916년에 태어나 2002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약 8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115점을 비롯해 드로잉, 부조, 사진 등 총 178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회고전은 연대기순이 아니라 1964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시기는 유영국이 첫 개인전을 열었던 때로 작가로서 전환점이 된 시기입니다.
5: 1964년에 유영국 작가가 자신의 최초의 개인전을 열게 됩니다. 48세의 나이로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열고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작가 동인 활동이 아닌 작가 개인의 활동 개인전으로만 내 작품을 선보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작가에게 있어서 생애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전시의 시작으로 삼고 왜 이 작가는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이러한 것들을 질문을 가지고 관람객들이 이 전시를 볼 수 있게 기획되었습니다.
4: 이제 시간을 거슬러 유영국 예술의 시작을 만나볼까요? 이분은 일본 유학 시기 작품들입니다. 그는 일본 문화학원에서 다양한 미술 운동을 접하고 점차 추상적 구조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5: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그런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각 형식인 추상이라는 시각 형식에 이 작가가 깊게 매료되고 그것들을 자신의 시각 방식으로 가져와서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그게 그 첫 시작이 일본 유학기부터 시작한 아방가르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이 작가가 자신의 추상 미술을 시작하게 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보십니다. 됩니다.
4: 3부 추상의 문법을 찾아서에서는 드디어 사내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작가의 시그니처인 기하학적 추상의 산이 펼쳐지는데요. 일본에서 돌아와 고향 경북 울진에서 고기잡이 배를 탔던 유영국. 붓을 놓았던 그 시절의 경험들이 이후 산을 그리는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두꺼운 물감의 질감에서 당시에 응축된 힘이 느껴집니다.
5: 작가에게 이러한 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는 것은 울진이라는 고향의 산이 그 고향의 자연이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자연의 원형 그리고 고향의 원형으로서 이 산이라는 것들이 자리하게 되고 그 산을 어떻게 하면 추상이라는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를 평생의 일생의 주제로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반복되는 삼각형 구조와 선명한 원색이 충돌하는 유영국의 산. 작품 속 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자연의 본질을 압축한 심상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5: 산이라는 빈 그릇을 통해서 나는 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 시각대로 또 자연의 원형으로서 담아내고자 했던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이번 전시에서는 방탄소년단 RM의 소장작도 전시되었는데요. 세계적인 K-POP 아티스트가 선택한 작품, 세대를 넘는 유영국 예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4부에서는 작가의 생애 후반기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거친 후 초기에 기하학적이고 강렬한 산은 점차 평온하고 유연한 산으로 변하는데요. 자연과 하나가 된 작가 내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5: 유영국 작가에게 1980년대 이후에 말년에 이르르면 추상의 방식들이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후를 심상추상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고 이 작가가 눈앞에 있는 이미지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재해석해서 재추상화해서 그러한 추상의 방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이제 엷은 마티에르나 엷은 색깔이나 그런 후기 추상의 방식들로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의 지점들을 심상추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매일 아침 8시, 작업실로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했던 유영국. 그의 의자와 이젤에서 평생 흔들림 없이 쌓아온 예술가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5점의 미공개 작품들도 소개되었는데요.
5: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개해드릴 게 지금 앞에 보시는 1989년작 작품이라는 미공개 작품입니다. 작가의 집 식탁에 실제로 한 10년 정도 걸려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붉은색 산과 그 다음에 파란색 바다, 청록색 바다 그리고 초록색 산이 단 몇 가지 색과 선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강렬함들이 녹아져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전시의 마지막, 관객들은 거대한 붉은 산과 푸른 산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산 레드앤블루 연작은 그가 병환으로 몸이 쇠한 후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유일한 작품입니다. 1999년

0: 붉은 노을 속에서 점점 깊어지는 산을 그린 이 작품은 그가 그린 마지막 산이었습니다.
1: 단순한 면이랑 그 색감이 너무 깊이가 있고 그 문구가 있더라고요. 자꾸 그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대가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무 게으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2: 그 유영국 작가의 60년 화업을 살펴보면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 작가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작가가 자기 시각 언어화해서 펼쳐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들도 추상의 흐름들을 몸을 맡기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고향 울진의 높은 산과 바다를 자신만의 추상 언어로 풀어낸 화가 유영국. 유영국이 그린 신비로운 산을 거닐며 내 안의 고요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3: 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산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집중해온 화가의 삶과 집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그림은 이미 그림이 아니고 군더더기다. 색색의 산에는 말보다 색과 선으로 평생을 말해온 화가의 우직함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유영국 화백은 매일 작업실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묵묵히 붓을 들어 단단한 생명력을 품은 산을 그려왔습니다. 화가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가고자 하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조용히 묻는데요. 강렬한 원색의 자연의 생명력을 담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산을 찾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난 6월 5일 막을 올린 연극 다정한 배웅은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특수청소업체를 배경으로 삶과 죽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작품입니다. 서인석, 장용, 정겨운, 금동현, 방은희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삶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하는데요.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연극 다정한 배웅의 주인공 서인석, 정겨운 배우를 만나서 다양한 작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저희 국악방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4: 네. 국악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석입니다.
3: 네.
5: 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 배우 정겨운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니, 두 분을 저희 문화인 공감에서 뵙게 되다니 저야말로 너무 반갑고 기쁘기도 합니다. 정말 두 분의 팬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4: 요즘엔 뭐 우리 정겨운 씨하고 그냥 연극 연습하느라고 아주 또 공연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3: 그러시군요. 네. 네. 겨운 씨는요? 아, 저 화인과 스킨 너무 잘 봐. 거기서 진짜.
5: 감사합니다.
3: 예, 진짜로 네. 아주 얄미운 역할. 그쵸?
5: 네. 그래도 뭐 정감이 가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3: 네.
5: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때 드라마 이후로 이렇게 뭐 작년에는 트로트도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
3: 네. 네.
5: 그리고 저는 또 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네, 카페를 네, 잘 커피를 잘 내리고 있었습니다.
3: 직접 내리세요?
5: 네네.
3: 어머.
5: 제가 운영을 하니까요.
3: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5: 아, 자격증은 없어도 됩니다.
3: 기계가 네. 다 해주니까.
5: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
3: 우리 서인석 배우님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에 출연하신 것들을 보고 자랐으니 야 정말 영광입니다.
4: 아이고, 예,
3: 지금도
4: 감사합니다.
3: 근데 그때 모습이 그대로 있으신 것 같아요. 벌써 데뷔하신 지 50년이 넘으셨다고요?
4: 네.
3: 와, 어떻게 처음 연기라는 걸 하게 되신 거예요?
4: 글쎄요. 그것도 이제 자기 인생의 이제 운명이라고 할까요? 근데 하여튼 고등학교 때

0: 연극부가 있는 그 학교를 갔으니까 연극을 시작한 게 대학을 이제 연극영화과를 가게 되고
1: 네.
0: 이제 그것이 그냥 결국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죠, 제가.
1: 그렇군요. 뭐 중간에 50년 넘게 이제 하셨으니까 이거 진짜 싫다.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한 번도 없으신가요?
0: 아니, 저기 그냥 운명이에요, 운명.
1: 운명이.
0: 그리고 내 직업에 대한 뭐 또, 자긍심을 또 갖고 있고,
1: 네.
0: 또 이것으로 인해서 좀 많은 그, 이 뭡니까, 제가 성숙해 있고, 뭐, 아, 지금도 이거 외에 딴거 하라면 못할 거예요.
1: 진짜 연기가 나에겐 운명이다. 아니, 정말 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KBS 대하드라마, 이제 사극은 뭐 엄청난 시청률이었잖아요. 나온 작품 나오신 거를 거의 다 봤었던 것 같아요.
0: 아이고, 예,
1: 특히 뭐, 태조왕건 하면 모두가 우리 궁예의 그 명대사를 따라하지만,
0: 그렇죠.
1: 사실 요즘 또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견훤의 명대사가 있거든요.
0: 네, 글쎄요.
1: 기억하시나요?
0: 아니, 요새 뭐 유튜브에도 막 떠돌고 많습니다. 제, 그, 하여튼 저 만나면 뭐 늙었어? 뭐 이런 소리죠.
2: 네, 늙었어. 맞아요, 맞아요.
0: 뭐 수다리가 죽었어? 뭐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1: 네.
0: 굉장히 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뭐, 새해가 바뀔 때 새해 인사로 약간 늙었어? 막 이렇게
0: 근데 그
1: 하는데.
0: 늙었어는
1: 네.
0: 여기서 이제 최승우하고 이제 능환이 놓고서
1: 네.
0: 책사에 둘이
1: 네네.
0: 미운 책사는 야, 너 이제 늙어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너는
1: 네.
0: 그냥 늙었다 쓸모없다 이 얘기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1: 그러니까요.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정경훈 배우는 잘생긴 트롯에 출연을 해서 또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원래 노래를 좀 잘하셔서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2: 아니요. 제가 뛰어났다면 금방 떨어지지 않았겠죠. 제가
1: 잘하시던데요?
2: 금방 떨어졌는데, 그래도 한번 다른 또 장르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봤는데,
1: 네.
2: 그리고 다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거에 정말, 정말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갔는데, 좋은 기운을 얻고
1: 네.
2: 빠르게
1: 탈락하고.
2: 타락됐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아니, 그동안 연기하신 작품들 보면 로맨스 연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태양의 여자, 로맨스타운, 닥터 챔프, 오마이
2: 맞습니다.
1: 비너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김하늘 씨와 함께 출연했던 화인과 스캔들. 거기서 굉장히 화인과의 후계자 역, 김용국 역을 맡아서 정말 거의 뭐 미친
2: 재벌 2세.
1: 연기.
2: 네,
1: 예.
2: 맞습니다.
1: 그런 연기를 펼치셨습니다. 어땠어요? 약간 재벌 2세 바람 핀 남자의 역할이었잖아요.
2: 맞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드라마를 한참 동안 쉬다가 한 6, 7년 만에 했던 드라마라,
1: 그렇게 오랜만에.
2: 좀 뭔가 새로운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이 약간 장발도 굉장히 또 색달랐어요.
2: 사실 그때 이후로 머리를 계속 기르고
1: 아, 그
2: 있습니다.
1: 이후로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2: 네네.
1: 오.
2: 그래서 머리가 긴게또잘 어울린다고 주변에 또
1: 잘
2: 말씀해
1: 어울려요. 약간의
2: 주셔서.
1: 어떤 테리우스의 이미지가 또 있는 것 같고.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렇게 믿고 보는 두 배우분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오는 7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연극 다정한 배웅으로 무대에 섰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0: 다정한 배우는 이제 특수청소업체의
1: 네.
0: 이제 직원인데, 이게
1: 네.
0: 뭐냐면 죽은 자의 유품물을 정리를 해주고, 또 죽은 자가 살아서 바로
3: 이 집에서 아무도 못
0: 죽고
3: 나가니까
0: 났을
3: 딱
0: 때의
3: 들어가요.
0: 그 미처 전달 못한 또 한도 있고,
2: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0: 일기장도 있을
2: 전달하는
0: 수 있고,
2: 역할.
0: 여러 가지. 또
2: 맞습니다.
0: 우리가 또 갑자기 하면 왜 자손들 주려고 돈도 이렇게 어디다 감춰놨는데 모르고 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찾아내서 자손들한테 남겨주기도 하고, 또 자손들끼리 그 응어리졌던 것을 풀어주기도 하는 그런 청소업체예요. 근데 장의업체하고 좀 다르죠. 장의업체는 가서 그냥 저것만 하면 되는
1: 장례
0: 건데,
1: 절차만
0: 장례,
1: 해주는.
0: 이거는 직접 고인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1: 네.
0: 이제 청소를 하는
2: 청소도
0: 거죠.
2: 해주고.
0: 청소를 해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이 살다가 죽었을 때 과연 내가 정말 우리말로 저쪽 좋은 데 천당에 갈수 있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때
1: 네.
0: 누구든지 천당에 가고 싶어 하는
1: 그렇죠.
0: 인간. 그런데 이제 그럴 때

0: 그냥 이프 가정법인데 내가 지금 이 살다가 이제 죽었어.
1: 네.
0: 그럼 내가 아 이제 천당에 가고 싶은데 천당에 못 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유언장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자기가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1: 네.
0: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 살아서 내가 못했던 또 죄지었던 것을 죽어서는
1: 네.
0: 아름답게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 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죠.
1: 얘기를. 네. 그러면 다정한 배웅에서 반춘배 역을 예, 예. 맡으셨는데 예. 그럼 청소업체 사장님이신 건가요?
0: 아 사장님 여기 계시죠.
2: 제가 사장이고요.
0: 예, 여기가
2: 부장님이시죠.
1: 사장. 부장님이 오히려 네. 오.
0: 그 인턴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뭐 사장.
2: 아 그렇긴 한데 저희 청소업체가. 네. 딱 세 명이 있습니다.
1: 아,
2: 그건... 알바가 한 명도 있고요.
1: 네. 그렇군요.
2: 네.
1: 그래서 우리 정겨운 씨는
2: 사장.
1: 박민재 사장 네. 역할을 맡으신 거고
2: 네.
1: 정겨운 배우님도 이런 역할을 맡으신 거는 처음인가요? 어때요? 조금 색다른 느낌이거든요.
2: 딱 색다르다는 게 저는 1인 2역을 처음 해봐요.
1: 아, 1인 2역이에요?
2: 네. 여기서 이제 극 중에 이 부장님하고 이제 사장의 관계도 있지만
1: 네.
2: 제가 또 다른 역할은 그 옛날에 이 부장님의 친구였던 사람인 거죠.
0: 여고 친구인데.
1: 네.
2: 친구였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0: 나한테
2: 귀신으로
0: 나쁜 짓을 해갖고
2: 네.
0: 먼저 간 바람에 그 젊었을 때 죽었는 그대로 있고
2: 네네.
0: 난 현세에 살고 있으면서 늙어버렸고
2: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으로 나타나서
1: 네.
2: 용서를 구하러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서 옆에서 같이 연기를 할 때도 있고 그 이제 사기친 친구로서 또 나타나서
1: 네.
2: 딱 약 올리는 그런 연기도 있고 그래서 1인 2역인데
1: 네. 어떠세요?
2: 처음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드라마나 저는 영화만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떤 연기로 보여지기에는 좀 더 겉모습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1: 아.
2: 다른 사람이니까요.
1: 네네.
2: 근데 연습을 하면서 조금만 바꿔줬는데 연기로 이렇게 관객분들이 그냥 딱 봐도 아, 다른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걸리긴 했지만
1: 네.
2: 그래서 연습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는
1: 네.
2: 네, 그런 상황이
0: 저 정규훈이가
1: 네.
0: 후배니까 근데 그 잘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처음엔 이제 굉장히 헤매고 그러더니 이제
1: 네.
0: 공연하니까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아주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연기를 변신을 할 수 있냐.
1: 그렇죠.
0: 아주 이쁩니다.
1: 아니, 애정이 지금 계속.
0: 아, 지금 오면은 여기 때는 하는 거고,
1: 네.
0: 무대에 올라가면 안 그래.
1: 아,
0: 설마! 쳐 죽일 놈 때려주기.
1: 사기꾼이었으니까.
0: 사기꾼이니까.
2: 워낙 또 제가 그 친구 역할을
1: 네.
2: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어렵게 하더라고. 그래서
1: 그럴 것 같아요.
0: 일부러 친구 같은 데 오는 거야.
1: 왜냐면 겨운 씨하고 저하고 같은 개띠 친구예요.
0: 그래?
1: 저희가 어렸을 때 손자병법 이런 거
2: 그러니까요.
1: 보셨죠?
2: 예. 네.
1: 그리고 거기에 또 같이 출연을 하셨던 장용 선생님도
0: 그래.
1: 이번 작품에 또 같이 나오시고 하니까
3: 네.
1: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 제가 친구로서 뭐 야, 너 이렇게 대사를 쳐야 되는데 네.
0: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괜찮아. 막 하라고. 응? 내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1: 뭐
0: 아들과 그럼요. 이제 제 아들.
2: 그러니까
0: 내 아들이야. 이제 아들이야. 그러니까 허라고 이제 막 풀어준 거지 내가.
1: 네.
0: 어려워하는 걸.
1: 네.
0: 그랬더니 이제 친구같이 막 하는 거야 나한테.
2: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가 너무 그게 안 풀리니까
1: 네.
2: 자꾸 연습도 맞춰주시고 이러니까 싹 풀리더라고요.
0: 아니 이제 원칙이 뛰어나더라고.
1: 야, 이렇게 호흡이 또 좋으신 두 분이시고
2: 네.
1: 또 우리 서인석 선생님 함께 또 장영 선생님과도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우리 사석에서는 이제 용영 뭐 이렇게 하는데 87년도에 시작한 KBS의 그 손자병법이라고.
1: 맞아요.
0: 그것을 하면서 93년이 끝났어요. 6년을
1: 같이
0: 같이 살았어요.
1: 같이 살았어요.
0: 장영 선배는 조조.
1: 네.
0: 나는 유비.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러니까 거의 뭐 너무너무 이제 잘 알고 하는데 이번에도 연극을 용이형하고 같이 더블로 한다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1: 아 그러세요?
0: 그 형하고는 또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한번 용이형의 스타일과 조조의 스타일과 유비의 스타일. 아. 나이 먹어갖고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것도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다.
1: 더블 캐스팅이기 때문에 한 무대에서 쉬진 않을 텐데 네. 그래도 연습하고 이럴 때는 같이 만나시죠.
2: 네네. 네. 아 근데 진짜 두 분이 네. 성향이 너무 다르시고.

0: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뭐 장용이가 하면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1: 네,
0: 하는데
1: 그것도 있지만,
0: 그것도 있지만
1: 근데 제가 하여튼 딱그제 나이에요.
0: 네.
1: 제가 해야 될 나이에.
0: 아.
1: 이제 나이대로 연기도 가요. 저도 사실 저 대학생 역할부터 해갖고 쭉 나이가 20대에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가면서 바꿔졌듯이.
0: 네.
1: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한참. 그리고 이제 이 역할이 또그 반춘배라는 역할이 제
0: 딱이네요.
1: 나이하고 딱 맞아요. 그 이때 해보고 싶더라고. 작품도 굉장히 잘 쓰여져 있고.
0: 연극 많이 하셨어요?
1: 제가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에요. 연극을 하다가 방송에 이제 스카웃대가 75년도에. 그래서
0: 그러셨군요.
1: 그때부터 또 방송이 바쁘니까 연극을 좀 잠정적으로 좀 쉬었어요. 방송이 또막두 프로씩 막 하니까.
0: 오랜만에 다시 이제 직접 관객과 호흡하잖아요, 연극은. 어떠신가요?
1: 무대에 있으면요.
0: 네.
1: 아무리 관록이 있고 해도 신인과 똑같아요.
0: 긴장되고.
1: 긴장되고, 설레고,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관객하고 직접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제 존재감이 나타난 거, 배우의 역할의 존재감.
0: 그렇군요.
1: 테레비는 모르잖아요. 그냥 녹화해놓으면 끝나지만
0: 그쵸.
1: 영화는.
0: 네.
1: 근데 연극은 그 현장에서 이게 저걸 한다고요.
2: 관객하고
1: 호흡을.
2: 그러니까.
1: 그래서 굉장히 짜릿하고 굉장히 긴장되고.
2: 네.
0: 그럼 정경원 배우님도 연극 많이 하셨어요? 처음이에요?
2: 저는 신인 때부터 지금까지 세 번째예요.
0: 세 번째.
2: 네, 그러니까 별로 안한 거죠.
0: 오.
2: 이거 전에 했던 연극이 그 라이어예요.
0: 그것도 어려웠겠어요.
2: 라이어는 이제 대사가 막 빨라야 되는데
0: 네.
2: 저는 또 말이 느려서 이번에는 참 이게 재밌는 게 그때는 그게 원래 원작이 있는 연극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연기들을 그대로 흉내를 내야 되는 그런 연기가 많았어요.
0: 네.
2: 이번 연극은 이제 창작 연극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다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어서
0: 네.
2: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오.
2: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미 우리 연극을 시작했지만 이제 연극을 해서 또 다른 연기가 제가 자꾸 나오는
0: 오, 하면
2: 그런
0: 할수록.
2: 그런 재미가 그
0: 네.
2: 도파민이 있는 게 저는 연극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로서.
0: 그렇다면 이번 연극 다정한 배웅에서 두 분이 좀 좋아하시는 어떤 장면이나 아니면 대사가 있으면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여기서는 저 욕하는 것밖에 없는데
2: 맞아요.
1: 때려
2: 저희
1: 죽일놈
2: 3장이
1: 막 이런 거 아니지? 이제 그게 원수니까 이제
2: 3장이 이제 귀신과 이제 친구가 다 늙었는데
0: 네.
2: 귀신 젊어진 귀신으로 나타난 친구가 자꾸 약 올리는 그 신이 이제 3장이 있는데 그 신이 저도 그 장이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2: 재밌고 선생님도 그 장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 올리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좀 그게 잘안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풀렸던 그게 있는데
0: 뭐예요?
2: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제가 아니 뭐 알아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거울을 딱 보는데 귀신이지만 뭐 거울을 본다는 설정으로
0: 네.
2: 또 거울을 딱 보고서 늙어서 그런 거야? 아니 젊어졌는데? 야, 이거 잘생겼다, 너! 야, 춘배야, 너는 어쩌냐?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데? 나는 탱탱하다! 이렇게
1: 그냥 때려 죽이러.
2: 좋아하는 씬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이제 약 올리는 거예요.
1: 처음 이제
2: 그게
1: 귀신과
2: 생각이
1: 만나는
2: 많이
1: 첫
2: 나요.
1: 장면이.
0: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실 때랑 갑자기 딱 연기하신 거 완전 다르네요.
2: 예. 네,
0: 역시.
2: 너무 안 돼가지고 연습 많이 했어요.
1: 이제 지금 뭐 아주 좋아졌어. 굉장히 뭐 우리 호흡이 맞는다고.
0: 정말 뭐 인간이라면 죽음을 누구나 다 겪어야
1: 당연하죠.
0: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연극을 보시면서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어떠신가요?
1: 많은 관객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아마 울어요, 많이.
0: 네.
2: 그럴 수 있는 게또 나이별로 그 배우들이 역할들이
1: 다 다르고
2: 나이별로 다 나와요.
1: 다 나오지.
0: 네.
1: 어린애서부터
2: 20대부터 60,
0: 딸도 있고.
2: 70대까지 쭉다
1: 그래.
2: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많이 공감대도 많이 되실 거고 많이 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0: 어느 연령대에서 와도
2: 네.

0: 없이
1: 그렇죠.
0: 공감대를 느낄 수
1: 네.
0: 있는.
1: 젊은이서부터 늙은이까지 다.
0: 그렇군요. 정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연극이라는 건 정말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뭐긴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야 되잖아요.
2: 네.
0: 두분 어떤 체력 관리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 근데 이제 이 건강은 이 갑자기 하면 노동이 돼요. 그러나 이제 저도 처음부터 배우 하면서 계속 운동을 헬스에서 해왔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래도 내 나이에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병 없이 살잖아요. 또 이번에 연극도 출연하고. 그러니까 이
2: 선생님이
1: 건강을
2: 진짜
1: 지키는.
2: 몸이 가벼우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귀신이라서
0: 네.
2: 오히려 제가 더막 이렇게 많이 다녀야 되는데
0: 네.
2: 선생님이 오히려 막
1: 아니요.
2: 막 이쪽으로 와주고
1: 아니요.
2: 싶다가
1: 아니, 그렇게
2: 저쪽으로
1: 해야
2: 오시다가
1: 되니까. 막 하다가
2: 그래가지고
1: 쫓아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놈 새끼, 아이고, 막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힘들어. 그게 이제 그렇게
2: 너무
1: 돼요.
2: 건강이 좋으셔서 저도 지금 헬스는 하고 있지만
0: 네.
2: 와, 진짜 못 따라가요, 저도.
0: 못
1: 아, 왜 그래,
0: 따라가시죠.
1: 또?
0: 자, 그러면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2: 네.
0: 앞으로의 목표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1: 글쎄요, 저는 뭐 이제 많이 시간이 없어요, 제 인생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 인구가 한 우리나라에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0: 네.
1: 1,000만에서. 그러면 이 1,000만 관객 가면 대박
0: 아,
1: 아닙니까?
0: 그럼요.
1: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또
0: 네.
1: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 출연을 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뭐 요양원의 문제들이라든가 황혼이혼에 병 걸려서 또 가족 간의 불화 뭐 이런 것들이 노인과 이 삶에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를 또 애환을 한번
0: 네.
1: 제가 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을
0: 정말
1: 합니다. 우리
0: 오랫동안
1: 겨운이는 이제 계속
0: 무대에서.
1: 또저 젊은이니까 이쪽에 이제 한번 물어봐야죠.
0: 또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2: 저는 이번에 연극하면서 너무 그 연극의 매력을 많이 느껴서요. 저의 연기자로서 좀 많이 발전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0: 네.
2: 앞으로도 연극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0: 계속.
2: 네.
0: 네. 그 매력을
2: 그래서 도전을
0: 언제
2: 해서 진짜
0: 느끼셨나요?
2: 선지성 선생님처럼 진짜 멋진 배우가, 아, 진짜 선생님은 요즘 막 그런 인별그램이나 이런 데 많이
0: 네.
2: 나오시지만,
0: 네네.
2: 아, 그렇게 어떻게 목소리 톤이 다 다르게 연기를 하시는지
1: 아이고, 왜 이래,
2: 정말
1: 이거.
2: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0: 같이
2: 그래갖고
0: 하시면서도 많이 배우시나 봐요.
2: 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선생님들하고 하는 게
0: 네.
2: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0: 아, 오히려.
2: 그래서 저한테 되게, 아, 연극이라는 거를 매력도 느끼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배우들을 또 보고 싶은 그런
0: 네.
2: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2: 네네.
0: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다정한 배웅. 고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을 통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습니다. 오는 7월 26일까지 KTN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두 배우의 멋진 연기와 삶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초대석 문화의 사람, 오늘은 연극 다정한 배웅의 주인공인 서인석, 정겨운 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3: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오은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0: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정서를 담은 가무극을 제작하는 서울예술단이 창작 생태계 활성화와 민간 창작자의 대비 기회 확대를 위한 2026 서울예술단 제3회 공연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립한국문학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적 정서와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창작 가무극 콘텐츠 발굴이 목표인데요. 공모 대상은 공연화되지 않은 순수 창작 작품으로 원작 각색, 실존 소재의 경우 저작권이 명확히 해결된 작품만 가능하고요. 참가 자격은 무대 공연 3편 이상 창작 경력이 있는 극작가, 작곡가 연합 창작자 형태만 지원 가능합니다. 선정작은 국립한국문학관의 자료 제공과 문학 전문가 매칭 지원을 통해 향후 공연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작품 개발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7월 31일까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귀한국 음악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이럴 땐 어디에?
5: 유아 학비 지원, 어르신 맞춤 돌봄,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100번의 고민보다 한 번에 110. 110만 기억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이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오히려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으면서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 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겼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코어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1: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불빛,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빛나도록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에서 세계가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임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연주의 타이틀은 진주대첩 한판 승부입니다.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왜군과 맞서서 크게 이긴 전투죠. 이 승리의 역사를 지닌 진주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악단의 최고 연주자들이 한판 승부를 펼쳐 보일 텐데요. 각 악기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곡으로 구성을 했고요. 1년간 준비를 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만큼 소름이 돋는 감동 여러분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건반을 맡고 있는 우리 이창희 단원이 직접 편곡을 한 국악관현악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란 곡이었습니다. 강렬한 비트 위에 태평소우들이 선율을 주고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서사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곡이었죠. 다음 무대는요,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이란 곡입니다. 이 곡은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듯이 이 평온한 소아쟁의 음색과 또 강력한 이 폭풍우 치는 듯한 관현악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신비를 표현한 곡이 되겠는데요. 소아쟁 연주자 이신혜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이수자로 현재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아쟁 수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종과 이화여대에 출강을 하면서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소아쟁 연주자 이신혜님과 이건석 지휘자가 이끄는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 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6: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임금님이 한양에서 맛있는 한상을 드신다는데 여기는 이태원이었다. 도성 안에 젊은이들이

0: 어여 와요.
1: 아우 벌써 겨울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날씨가 쌀쌀해 죽겠네 그냥. 아우 진짜.
2: 안녕하세요 형님님.
1: 왔는가.
2: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말이야. 현대의 계절 이렇게 봄가을이 왜 이렇게 짧은 건가? 진짜.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는 말이야 사계절이 아주 뚜렷했는데 요즘은 봄, 유월, 가을, 겨울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좀 선선해지나 그러더니 갑자기 추워지고 말이야. 진짜 이렇게 추울 때는 쌀쌀하게 그냥 한국인은 뭐야 힘이 나야 되잖아. 밥심으로 그냥 솥밥에 탁탁 솥밥을 해가지고 그냥 쫙 먹으면 누룽지도 먹고 그러고 솥밥 위에다가 거기다가 아니야 고기 반찬 다 건져가고 딱 먹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은데.
2: 솥밥만 하면 심심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챙기시는군요.
1: 그럼 아니 내가 그러면 주소도 안 하고 먹으러 가겠나? 자 솥밥도 먹고 거기에 고기 반찬도 먹고 그걸 일석이조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러니까 얼른 가보세요. 저쪽 어디라 그랬는데?
3: 과 코끼리였다.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2: 한정식집 이런 데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세련된 데 오셨네요.
1: 피디 양반 지금 말 진짜 서운하게 하네. 내가 이 조선시대에서 가장 힙했던 사람인데 내가 궁 중에서 내가 왕 임금이 왕이었다고 세련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2: 아니 그 임금님이셔서 좀 클래식한 걸 좋아했죠.
1: 나도 저 현대 왔는데 좀 현대 사람들 좀 많이 다니는 그런 데 좀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게 선입견이 있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야, 여기가 그냥 예. 솥밥이 맛있다 그래서 왔거든요. 아이 무슨 솥밥. 잠깐만. 근데 이게 솥밥이 8가지나 되네요?
4: 네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많습니까? 우와 잠깐만. 잠깐 고민되네. 민어도 있고 해산물 갈비 육개장.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좀 추천 좀 한번 해줘보세요.
4: 우선은 점심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조리된 양념 갈비하고 인기 있는 가장 많이 베스트 메뉴 중에서 버섯 솥밥하고 해산물 솥밥. 근데 전체적으로 다 맛있긴 한데.
1: 그러면 네. 추천해주신 해산물 솥밥이랑 트러플 머시롱 솥밥이랑 그다음에 얘를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4: 네네.
1: 양념 솥뼈 갈비.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1: 여기 숙성화는 맛있다면서요. 근데 오늘 제가 그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 담당 PD는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몰래 조금만 먹고 가고 싶어가지고.
4: 제가
1: 숙성화도 조금.
4: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스테이크도 같이 한번 준비해
1: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우 안심 스테이크. 이 솥밥은 사실 그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톡이나 돌로 만든 솥밥을 했었지.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무쇠로 만든 가마솥밥은 삼국시대 이후부터 이제 유래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도 많이 먹는 이제 돌솥밥. 이 돌솥밥이 원래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야. 조선시대 때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

0: 는 수락관이나 이제 수주방에서 그 돌솥 작은 곱돌솥 거기에다가 참숯으로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싹하게 지어서 이렇게 내던 것이 지금 이제 돌솥 밥의 이제 유래가 된 거지.
1: 솥밥이 되게

0: 계절마다 엄선한 제철 버섯들을 트러플향 은은하게 입혀 고소하게 볶아내는구나. 자, 이제 솥안에 들어가 볼까? 고슬고슬한 솥밥 위에 고소한 버섯들을 넉넉히 얹어주면 향이 일품! 해산물들이 그득히 한 솥이구나. 제철 맛있는 해산물까지 한 손 넣으면 해산물 솥밥 대령이요!
1: 아이고!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와, 우리 애들 정말 좋아하겠다. 아유, 야, 데리고 와야겠다.
2: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제공이 되고, 매일매일 끓이는 국과 저희 뭐 김, 그리고 백김치, 이렇게 반찬들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먼저 요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물솥밥은 저희가 직접 만든 부추장. 그리고 버섯솥밥은 저희가 버섯을 달여서 만든 간장을 간 보시면서 곁들여 드시면 되세요.
3: 맛있겠구나.
1: 와, 감 좋냐. 아니 잠깐 여기 보세요. 어? 전복, 네. 우와 낙지,
2: 톳, 그리고
1: 톳,
2: 새우.
1: 얘는 뭐예요?
2: 민어살. 반건조 민어살.
1: 민어살이 들어가요?
2: 네.
1: 와. 어, 이거 어떡해. 어, 이거 어떡해. 어, 너무 예쁘잖아. 어우, 진짜. 어우, 어떻게 하면 좋아. 어우, 민어살, 이거, 민어살 떨어지면 안 돼. 어우, 야.
3: 그렇지.
2: 어, 같이 잘 비벼서 드셔야 되시죠?
1: 네, 비벼서 먹어요?
2: 네.
1: 어, 너무 맛있는데? 어, 안 섞어서 먹어요? 얘만 먹어도 맛있는데? 이야, 밥이랑 좀.
0: 그렇지.
1: 하나 더. 이야, 이게 완전히 무슨 타보탑 같지 않습니까? 예? 요 타보탑에 탁 전복과 새우와 홍합과 민어살이나 타보탑을 돌고 있는 탑보리를 한처럼 맛있게 드세요, 염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야, 확실히. 솥밥으로 해서 그런지 밥에서 깊은 맛이 나죠. 온통 해산물에서 깊은 맛이 전복과 가지가지, 낙지, 요 아이들의 네. 본연의 재료에서 나는 그 깊은 맛들이 어우러지니까. 야. 맛의 향연이 벌어진다고나 할까?
4: 그 요즘에 자꾸 맛 표현을 좀 화려하게 하셔서.
1: 아니 뭐 맛있는 거 먹다 보면 기분이 좋으니까 점점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어.
4: 저희가 CG를 덜어야 돼서 제작비의 문제가 좀.
1: 아 그 우리 그 정도의 제작비가 그렇게. 낮아요? 그 정도는 되잖아.
4: 제가 힘들어서.
1: 에이 뭐가 힘들어. 이왕 하는 일 좀. 내가 우리 저 PD 양반 아끼기 때문에 또 CG로 또 자신의 실력을 널리 펼쳐보라고 일부러 그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어. 잘해보세요. 내가 아낀다니까 우리 PD 양반. 림에다가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야, 민어살이. 요거는 김 먹을 땐 얘를 살짝 뿌리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조금만 살짝. 이렇게 말아서.
0: 맛있구나!
1: 잠깐만. 김으로 푹 해서 먹었더니, 요 김 안에서 요 아이들이, 서로 막 각축전을 벌이네. 맛있게 각축전을 벌여. 얘도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 으쌰!
1: 야, 얘네들은 버섯이. 와, 여기 보세요. 버섯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2: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계속 바뀌긴 하는데 네. 다섯 가지.
1: 아, 와,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봐. 와, 야.

0: 오늘 이제 같이 드시는 네. 좋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1: 어머.
0: 양념갈비인데 그 이틀 동안 천천히 시비드라고 해서 이틀 동안 조리를 한 다음에 수세 구워서 저희가 특제 소스 발라서 나온
1: 아 진짜로요?
0: 그 포인트는 엄청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2: 자구로 밥은 고기 반찬이랬다. 귀한 갈비들을 전에 이틀 동안 익혀주는 불난 서해 요리 비법 수비드 위울시다. 이 갈비 모양부터 고운 자태가 남다르오. 이렇게 먼저 전에 익힌 갈비를 숯불위에서 한 번 더. 임금님, 초고기 좀 보시오. 벌써부터 야들야들한 것이 보기만 해도 보들보들하오. 임금님은 참 좋겠소. 맨날 입이 좋은 것만 드시니.
1: 오. 우와. 우와, 속 보이세요? 다 익었는데? 아, 육즙 떨어지는 거
3: 봐. 오, 안 돼. 이거 먹어야 되는데.
2: 맛있구나!
1: 소고기 맛을 담고 있는 어떤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부드러운 걸 처음 먹어봐요. 근데 또 겉은 꼬슬꼬슬하네요.
0: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겉을 바삭하게 이제 숯에다가 그릴에다 굽고
1: 아~
0: 그리고 선 조리로 이틀간 시비드 조리를 한번 해서
1: 그 수비드가 천천히 이렇게 네네. 들어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죠?
0: 그거는 밀봉 48시간 동안.
1: 아~ 그래서 속살이 네. 이렇게 부드럽군요.
0: 네.
1: 와, 깜짝 놀랐는데. 와.
2: 맛있구나.
1: 아, 이거는 나 이런 양념 소뼈갈비 처음 먹어봐. 와, 이거 잠깐만 이걸 어떻게 같이 먹지?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서. 야, 고소과 수비드 된 달달한 양념 소표갈비가 만났어. 자, 이리 오너라.
2: 맛있구나.
1: 와, 이 버섯향이 기본적으로 입안에 확 붙으면서 양념갈비가 쏙 들어가니까 반주를 쫙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솔로 오페라 테너가 솔로를 빈채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와, 코러스 사이에서 쭉 나오는 그 테너의 음성처럼 야. 아.
2: 아이고.
1: 봐봐. 야, 이 고기가 정말 보통 내고기 아닌데? 응? 요거는 일단 숙성하고 먹어봐야 되니까. 저 한, 어떻게 숙성하는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보고 와야, 보고 와야 되나?
2: 한 번, 가보자!
1: 우와.
0: 안녕하세요.
1: 예,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금 숙성 중인 한우인가요?
0: 네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심, 채끈, 등심 세 부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들어간 그 채끝이고 얘가 지금 약 40일 정도 숙성되고 있는 등심.
1: 오, 얘는 또 빛깔이나 이런 게 벌써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이에이징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수분이 겉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얗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있어 안에서부터 이제 숙성이 되고 있는
1: 속에는 다 뭐 맛있게 먹고 숙성이 되는 거죠?
0: 네네.
1: 겉에까지 이렇게 말라서 그런 거고
0: 네네.
1: 어느 정도 숙성을 기간을 잡으시나요?
0: 저희가 일단은 숙성 같은 경우에는 고기의 크기 그리고 지방의 양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안심은 14일 그리고 채끝은 30일, 등심은 40일 정도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고.
1: 아, 그럼 이제 얘네들은 곧 불판 위로
0: 네.
1: 올라가라.
0: 네, 네.
1: 그렇구나. 근데요, 얘네들은 40일 지나 또 왜 이렇게 까매졌나요?
0: 이게 그 수분이 날아가고 이제 핏기가 날아가다 보니까 이제 검어게
1: 아. 그 나중에 그러면 저기 할 때는 얘네들 까맣게 된 부분은 어떻게 따로 같이 썰어서 그냥 굽는 건가요?
0: 아니요, 저희가 그 까맣게 마른 부분들은 다 걷어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1kg짜리가 들어갔다
1: 네네.
0: 하면은 수분 날라가고 걷어내고 하면 500g 이렇게 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1: 와, 그러면은 아까워. 어떻게 근데 그.

0: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맛이라는 거죠?
1: 그렇죠.
0: 아, 맛있고 뭐 하는데.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기다려서 속상한 너를 기다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2: 그 귀한 한우를 저온에서 더 귀하게 숙성을 하는구나. 맛있어져라. 오랜 시간 기다린 숙성한우. 돌처럼 까맣게 단단히 굳은 고기들 산이 올라와 맛에 깊이를 더하는 중이라네. 천천히 숙성한 한우. 굳은 부위는 모두 쳐내어 버리고 그 안에 남은 풍미 가득 살덩이만 남겨 숙성 한우의 맛을 제대로 전하는구나.
3: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꼭 14일간 드라이 에이징 숙성된 안심, 그리고 30일간 드라이 에이징 숙성된 채끝, 쌀 누룩을 겉면에 한번 바른 다음에 숙성을 시켜요.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진한 숙성향하고 고소한 누룩향 두 가지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고기는 안심, 채끝 순서로 해서 미디움 레어로 제가 지금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맛있겠구나.
5: 저 이러다가 다음 회차 이제 제작 못하는 거 아닌가요?
0: 아니, 괜찮아요. 다음 회차 저 라면 먹어도 돼요. 다음 회차는 편의점 가죠, 뭐. 편의점 털기.

0: 이게 아까 구웠던 고기를 지금 웨스팅을 하면서 네. 안에 사과나무 칩을 태워갖고 연기를 담아서 훈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와 향이. 오. 아, 좋다. 아, 내가 과연 아 현대로 넘어온 것이 정말 다행이로구나. 이런 것도 먹어보고.

0: 14일간 드라이징 숙련대 안심 준비해드렸습니다.
1: 우와.
0: 아무것도 찍지 마시고 그냥 네. 한번 드셔보세요.
1: 야, 이거 좀 보세요. 영롱하지 않습니까? 끝을 잘라서 잡았더니 오, 잠깐만. 오, 이야, 이 잘리는 느낌이.
2: 맛있구나.
1: 입에서 녹는 소리 들리죠? 와. 입에 넣기 전에 여기서 돌리는데 아니 어 어쩌면 좋아. 이야 굉장히 찰지고 어 그런데 또 자를 때는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조금 잘못 익히면은 뻣뻣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속살이
0: 실제로 이제 느껴지는 확 고소한 향이 올라오실 거예요. 네. 그게 아까 설명드렸던 쌀 누룩향이고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이쪽 어금니 쪽에서 되게 기분 좋게 산도가 이렇게 탁탁탁 느껴져요. 그게 이제 숙성향 생각하시면 되세요.
1: 야 잠깐만 이거 먹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찍고 다 먹어버렸는데? 뭘 찍을 필요가 없어.
0: 얘는 30일간 드라이에이징 숙성된 저희 채끝 준비해 드리고요. 아까 전에 안심과 좀 다르게 좀 육즙이 이렇게 더 많이 나올 거고 좀 더 꼬릿꼬릿한 향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1: 좋아. 아, 느껴져, 느껴져.
3: 이거 꺼다.
1: 아 이게 숙성 고기에서만 나는 그 맛이구나. 톡 쏘는 듯하면서 소고기에서 알싸한 듯한 느낌.

0: 나면서 그동안 먹어왔던 채끝하고는 느낌이 달라. 다른 거라면 이제 이런 거 좀 더 뜯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유자폰주 소스. 아, 풍주향이 나요. 납니다. 아, 자, 달콤달콤한. 아, 달큰하냐. 먼저 먹는 게 달라질 때마다 고기 맛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우, 내가 이 현대에 와서 늘 궁중에서 먹던 한우인데 현대에 맞게 시끄럽게 해석된 이런 한우 요리를 먹으니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네. 현대 사람들은 참 요리를 다양하게, 고기 굽는 거 하나 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굽고 말이야. 아, 냉장에서 숙성도 하고 갈비찜 이런 거만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는 것도 아주 새로운 맛이 있고 느낌이 좋은데 그래요.
1: 좋다.
0: 미종의 동의포 감감감감감감감. 자, 오늘 소고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동의보감에는 과연 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소기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완화하며 힘줄, 뼈, 근육을 강화하는 보양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나 지금이나 보양식이니까 많이들 드시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대신 과식은 금물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그려. 이걸 먹어야 마무리지. 우리 오늘 돌솥밥 먹으러 왔지 않나? 어? 아, 누룽지를 먹어야 이 식사가 아주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아유, 나는 누룽지와 숭늉이 제일 좋아. 아, 누룽지로 마무리를 하니까 오늘 식사도 한번 제대로 대접받은 기분이로구나. 아유, 오늘도 아주 그냥 제대로 한상 차려먹었다. 맛있구나.
2: 솥밥과 하루 한입 한입 맛있게 즐기니 뜨끈한 밥과 고기 속에서 한국인의 밥심 살아나네. 오늘 또 마음과 몸 가득 충만한 시간이구나. 참으로 맛있구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고민해봤더니 맛있는 음식. 어. 우와. 빰빰빰빰. 어. 어. 어. 맛있는 뜻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은 첫 무대로 경기 앙상블 낭낭팀의 무대 감상하셨는데요. 무대 분위기가 조금 남다르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고교생 특집 꿈의 한 걸음 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만큼 첫 무대부터 한층 더 깊어진 눈빛과 단단해진 에너지가 느껴졌는데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또 책임감까지 더해진 터라 무대에 담긴 마음도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린 꿈나무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과 목표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 더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 것 같습니다.
1: 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명인들의 당찬 무대. 다음 무대도 경기 앙상블 낭낭

0: 네, 경기 앙상블 낭낭팀의 흥겨운 민요 한 판 잘 들었습니다. 낭낭이라는 말처럼 소리가 정말 맑고 또랑또랑하게 그렇게 들렸습니다. 자,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저희는 경기 민요로 아름다운 소리를 이루고 낭낭하게 노래를 부르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팀인데요. 낭낭 18세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평균 나이가 18살이어서 이제 되게 사랑스러운 팀이고 맑고 또렷한 경기 민요의 울림을 이제 전해드리고 싶어서 뭉쳤습니다.
2: 아, 실제로 평균 나이가 18살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낭낭 18세네요.
0: 네.
2: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경기 민요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3: 경기 민요는 정말 반전이 있는데요. 들을 때는 밝고 경쾌하지만 가사 속에서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0: 있어요. 그래서 가사에 이제 선율과 시김새가 잘 표현되도록 만든 경기민요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1: 오, 진짜 경기민요에 대한 진심이 예, 느껴집니다.
2: 그러네요. 막
1: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행복해 보여요. 경기민요가 그만큼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저는 궁금한 게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학교 갔다 올 때 뭐 공부할 때 이럴 때도 경기민요를 자주 부르나요?
3: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멀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방 청소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방 청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태평가를 부르면서 방 청소를 합니다.
1: 태평가를 부르면서요?
2: 그 저기 본가에 네, 같이 사실 때도 방 청소는 하셔야 돼 아닌가요?
3: 아, 맞습니다.
2: 그, 아, 그건 안 하시고?
3: 아, 좀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앞에 살게 되면서.
2: 아,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네네. 혼자. 그럼 지금 만약에 방을 닦아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된다. 걸레 손에 쥐고 있다.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3: 네. 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2: 청소를 싫어하시는구나.
3: 성화는 바치여 무엇하나.
2: 그렇지.

0: 진짜 이렇게 한다고요?
1: 네. 진짜 청소할 때? 네.
0: 야, 청소가 즐겁겠다.
1: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저도 해봐야겠어요. 뭔가 좀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
0: 지금 짜증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거 들으니까 확 올라오네.
1: 오, 아, 근데 약간 네. 이러면서 약간 풀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네.
1: 아니, 조우정 씨도 요즘에 요리를 또 자주 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 요리하는 건 어때요?
0: 아 괜찮죠. 예, 네. 아, 뭐, 요리를 에이. 태우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1: 예, 예, 그쵸. 예.
0: 아, 괜히 했는데, 이거? 어, 네네네. 아, 일단,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에이. 그리고 또 어떤 게, 태평가 말고 또 미녀. 어, 일상에 어울리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2: 어, 저희가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공부에 대한 부담이 큰데. 공부를 하다가 힘들 때 기지개를 피면서 항문을 갈고 닦는 내용의 청춘가를 부르면서 하면 더 힘이 나요.
0: 오,
1: 진짜로요?
2: 그... 네.
0: 아니 이것도 제가 실제로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날 때 하는 거예요?
1: 하다가 기지개를 펴면서.
0: 아, 그래요. 기지개 펴면서.
2: 우리 딸이 요즘 숙제할 때 하기 싫다 그러면 맞아, 요 노래 맞아. 들려줘야겠어요.
0: 그러니까.
2: 저절로 힘이 나면서 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0: 아, 그건 공부가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삶의 스트레스도 승화시키는 게 경기 민요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0: 그 학업이랑 공부 그 병행해서 이렇게 판소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때요?
3: 공부도 해야 하고 민요 연습도 같이 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0: 그래요.
3: 저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0: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꿈을 꾼다고요? 자면서 잠을 자는 꿈을 꿔요?
2: 어머.
0: 와, 신기하다.
2: 그게 돼요?
0: 뭐 되게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꿈꾸는 시간이
2: 자다 깼는데
0: 손해 아닌가요?
2: 또 꿈인가 보다.
3: 아, 근데 잠을 두 배로 잤는 기분이 들어서 더 좋아요.
0: 그래요. 그 정도로 오늘 오랜만에 그러면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좀 멀리까지 나왔는데 꼭 좀 해보고 싶은 거 뭐가 있어요?
4: 저는 이번 무대를 위해서 휴일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대가 끝나면 본가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2: 오, 먹고 싶은 거 있어요?
4: 저 떡볶이랑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2: 아유, 엄마 음식 제일 좋죠.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5: 중간고사 마치자마자 오늘 무대를 위해 쉬지 않고 연습을 해서 오늘만큼은 집에서 딩굴딩굴 하고 싶어요.
0: 아, 딩굴딩굴 하고 싶다.
2: 쉬지도 않았나 봐요.
0: 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요?
5: 마라탕 먹고 싶어요.
2: 마라탕!
0: 마라탕. 아, 시험 끝나고도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온 멋진 이 무대들 여러분 잘 감상하셨나요? 오늘 보여준 이 낭낭 18세의 멋진 에너지처럼 앞으로도 지금 모습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다음 무대는 또 어떤 고등학생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0: 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판소리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19살 이은입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하게 된 판소리였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어느 순간 판소리에 푹 빠져들게 되었어요.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소리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짜릿하고 시원한 판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국악을 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멋진지 제가 무대를 통해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2: 그때 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아래리다

난 황주 도하동이 고토옥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충년 3월달의 산우달로 상처고

신황거동마라 이 말이 치든 나든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하여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저를 보옵소서. 인당수 빠져 죽은 불효여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말이냐 내가.

아이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여라. 내가 은둔이 있어야.

0: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번쩍 떴구나.
1: 네, 역시 고등학생들의 무대는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이 몰입감부터 남다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아, 고등학생. 네. 정다은 씨는 고등학교 네. 때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2: 아, 고등학생 때요?
1: 네.
2: 좀 이제 먼 과거긴 하지만
1: 그래도
2: 생각해보면 네. 책을 많이 읽고
1: 예, 그리고 예, 그다음
2: 음악을 많이 듣는
1: 음악을 많이 듣고
2: 예, 그럼 문학소녀였던 것 같아요. 어, 왜 비웃으세요?
1: 아, 문학소녀는
2: 문학소녀였어요.
1: 요즘에도 문학소녀라고 하나요?
2: 그때는 그래요. 그랬습니다. 조우종 씨는요?
1: 아, 저요?
2: 예.
1: 저는 뭐 완전 그냥 질풍노도.
2: 어, 질풍노도.
1: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넘고.
2: 아.
1: 뭐 그런 약간 좀 활발했던 학생이었던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인데, 꿈을 향해서 또 가장 치열하게 달려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에너지가 이 무대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엔 또 어떤 열정으로 우리 무대를 채워줄지 다음 주인공 바로 만나보시죠.

헐.

0: 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옥수연 학생의 대금 무대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고1이 된 거잖아요.
1: 네.
0: 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기분은 어떤 거예요?
1: 처음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조금 긴장되고 겁나는 일이기도 했는데요.
0: 네.
1: 입학하고 나서 동기들, 선배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요즘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고 좋은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와, 의젓하네.
2: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이 실제로 돼보니까 중학생 때랑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예요?
1: 제일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2: 오. 마음가짐 어떻게 달라졌어요?
1: 중학교 때는 실수도 많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는 일을 조금 해야 할 일을 좀 미루거나 또 챙겨야 될 것을 까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0: 예.
1: 이제 이런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좀 더 엄격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아저씨는 50이 다 되지만 아직도 제대로 챙기질 못해서 까먹을 때가 많은데 정말 본받고 싶습니다.
2: 대단하네요.
0: 굉장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레슨실 선배들 사이에서 네. 대금 명인이라고 불리신다고 하는데 맞아요?
1: 네, 제 좀 진지한 모습을 네. 선배님들께서 좋게 네. 봐주셔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0: 아, 어쩐지 저는... 좀 진중한 면이죠? 네. 그런 게 있죠? 그래, 어쩐지
2: 네. 네.
1: 저는 이제 전통 음악을 전공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좀 큰 자부심이 있어서
0: 네.
1: 대금 명인이라는 말도 감개무량합니다.
2: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대금이 크기도 크지만 호흡을 많이 쓰는 악기잖아요. 아무리 대금 명인이라고 해도 좀 불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관악기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더 크고 단단한 소리를 내려고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막 손이나 입술에 경련이 올 때도 있고
0: 그래요.
1: 연습실에 매일매일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체형도 사실 많이 틀어지고
0: 아하, 골반
1: 허리
0: 같은데?
1: 통증도 심해져서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그래서 요즘 그런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운동은 뭐 어떤 거도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같은 거 하시나요?
1: 헬스장 다녀요.
0: 헬스를 하시고
2: 뭔가를 좀 꾸준히 하려면 아무래도 체력을 키워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네,
2: 운동도
1: 맞아요.
2: 빼먹지 말고 열심히 해서
1: 네.
2: 대금 실력에 더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렇게 네. 정말 인고의 시간을 네. 거쳐서 그런지 대금 소리가 진짜 깊이가 있어요. 정말. 그리고 듣기로는 저희 수연 학생이 국악뿐 아니라 다른 일반 음악 자체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0: 그러면 이 대금으로

0: 혹시 좋아하는 그냥 다른 노래 음악 같은 것도 연주가 가능할까요?
1: 네, 그러면 네. 요즘 제가 즐겨 듣고 있는 네. 영화 사도의 OST인 꽃이 피고 지듯이라는
0: 곡을 너무 좋은
1: 짧게 해보겠습니다.
0: 네,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2: 네, 예, 들어볼게요.
0: 마이크를 제가 받을게요. 예, 자.

0: 사도세자를 풀어주시옵소서. 제 간청이옵니다. 아 네. 너무 진짜 감명 깊었습니다. 네. 진짜. 예, 예.
1: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또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는 멋진 대금 명인으로 성장하길 바랄게요.
2: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날 친구들도 벌써 궁금한데 또 어떤 실력과 열정을 보여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3: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춤을 사랑하는 무용소년들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에서 마주를 맡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나이라고 합니다.
5: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대를 좋아하고 춤을 사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이선미 김려원입니다.
6: 저는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동생들도 잘 챙겨주는 멋있는 언니아가 되었답니다.
7: 저는 무용 시작하고 이제 눈이 좀 바르게 펴진 것 같아요. 어때?
8: 많이 늘었어.
9: 저는 사실 집중력도 안 좋고 ADHD가 있었는데 무용을 시작한 이후로 점점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10: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연습도 너무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11: 그래도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12: 우리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 위한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리 꼭 꿈을 이뤄요.
13: 국악하는 10대들,

0: 네, 태평무의 힘과 기쁨이 정말 가득 느껴졌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1: 네.
0: 고등학생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집중력, 표현력도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하면 공부만 떠올리기 쉬운데 국악의 꿈을 품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고 또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무대 역시 우리 국악의 멋을 전하고 있는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실력과 매력을 보여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지
3: 그렇지.
2: 가다가 날이 저물어지니 한 주막에 들어 잠을 자게 되었던가 보더라. 그곳에서 뺑덕어미를 잃고 할 일 없이 혈혈단신으로 황성길을 올라가는디.

0: 네, 정승아 학생의 가야금 명창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태어날 때부터 가야금을 하면서 태어난 것처럼 너무 잘하는데 네. 생각보다는 가야금을 아주 늦게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1: 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 작년부터요? 오,
0: 얼마 안 됐네.
2: 아니, 그러면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오.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만큼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하게 된 거예요?
1: 제가 중학교 때 판소리를 배웠었는데요. 판소리를 배우면서 가야금 병창을 조금씩 접하게 됐었어요. 이제 네. 판소리에 가야금을 얹어서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계속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늦게라도 시작해봤습니다.
0: 근데 그 네. 악기를 1년 안에 이렇게 잘 칠 수 있어요?
1: 저 아직 예. 좀 부족하지만 노력 중입니다.
0: 오, 대단하다.
2: 재능이 있나 봐요.
0: 예, 예.
2: 근데 진짜 늦게 선택한 만큼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도 하고 있겠어요?
1: 네, 가야금 병창으로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랑 중앙대학교가 제가 지망하는 학교입니다.
0: 와, 또 정해는 안 냈다. 네. 예, 어떻게 네. 가능성은 한 몇 프로 정도? 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가야 돼요. 이거 대입입니다. 예.
1: 67%.
0: 67? 네.
2: 또 잘하지 않을까요?
0: 아니, 네. 그 정도면 가능성 있죠. 예예예. 예, 예. 목표도 아주 분명하고 그러니까 꼭 되길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승아 학생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1: 제가 본가는 울산인데요. 제가 남원구강예술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0: 전북 기숙사 남원까지.
1: 네. 네. 기숙사 생활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춘향의 고향 그 남원에서. 네. 야, 그러면 뭐, 예, 이미 정서가 다 깃들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부모님도 네.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좀 네.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자주 생각납니다.
2: 어른스러워요. 아.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0: 이게 또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네. 또 철이 또 들고.
2: 빨리 들어요.
0: 네, 부모님 생각.
2: 네. 오늘 무대도 아마 부모님께서 뿌듯하게 보고 아유 우리 승아 잘하네 이러고 계실 거예요.
0: 그럼요. 예.
2: 이렇게 나온 김에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드려보는 거 어때요?
0: 저기 보고. 예.
1: 자. 엄마 아빠 안녕 나 승아야 제가 오글거려서 잘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1: 아유, 그래요. 엄마 아빠 생각하면 좀 약간 좀 시큰해요?
2: 눈물이 좀 그렁그렁해요.
1: 그래, 아니 이렇게 이쁜 딸을 매일 못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유, 그래. 그 너무 의젓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어때요? 승아학생은 사춘기도 좀 조용히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냈어요?
0: 주변 분들께서 저한테는 승아는 사춘기가 없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생각해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동생 남동생 승우한테 네. 좀 아무 이유 없이 네. 좀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1: 몇 살 차이 나요?
0: 네 살 차이.
1: 네 살. 상대가 안 될 텐데 많이 짜증내고. 네,
2: 그 정도가 사춘기였다 하면 진짜 사춘기가 없는 거에 가까워요.
1: 집을 혹시 네. 가출한다든가 최소한. 그 정도인데,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네. 아, 그러면 뭐, 예. 네.
2: 그리고 이제 승아 학생이 1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데, 19에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까요?
0: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버킷리스트도 많은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 궁금하다.
0: 일단 먼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게 가장 큰 버킷리스트고요.
1: 한예종 혹은 중대.
0: 네. 네. 그리고 이제, 입시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2: 재밌겠다. 네,
0: 좋은 추억 만들고 싶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2학기 때 발표회 개인 발표회를 통해서 10대를 좀 멋지게 장식하고 싶어요.
1: 야, 이 마지막 10대를 네. 찬란하게. 아, 진짜 이 버킷리스트 네. 탑3 꼭 다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진짜 파이팅을 하겠습니다. 승아 학생의 마지막 10대가 정말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좀 정진하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2: 응원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무대는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과전공 전호민입니다. 제 학교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 일본이 이거
5: 그 대만 거기 위에 차지해가지고 라오청반도
6: 양은바 파스타
3: 생활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어린 가객입니다. 요즘처럼 분주한 시대에 정가를 들으면 마음이 금방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정가의 매력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하는 청소년 친구들 파이팅입니다.

0: 고등학생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어린 학생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정말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고민하고 또 만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친구들의 소리와 또 연주에 담긴 열정이 더 크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악의 미래가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오늘 무대에 선 친구들이 앞으로 더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그리고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은 씨, 네. 이 노래 들어볼래 이 무대에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로 전호민 친구가 준비한 정가를 한 곡 더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예수로 예수 부사공이 국채를 들어 제왕기 구름 다
1: 얼씨가
0: 첫바퀴 도와 동쪽으로 오고 소이다 심청이 말 듣고 섰던 자리 주저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포류의 여식 청이는 엄마, 생각 없어.
2: 그때여 신봉사가 곽씨 부인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을 하는데 사람이 서름도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나지. 서름이 아람이 차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 기절하여 떴다 절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그릇을 방바닥에다 내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이것이 왜

두다리가 먹지 배지를 떨컹대리 둥굴 지둥굴며 아이고 마누라 이걸 두고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 토끔만은 마누라 한번 가면 어느 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돌아와 감천백도 요지 어느 서황모를 따라가 황릉묘 입이 함께 해포마를 허로가 천상에 죄를 짓고 콩을 탁으로 올라가 나는 뒤를 따라갈 거나

러가 마누라 목을 털컥 안고 나초를 내고 문지르며 아이고 마누라 체담으로 그러시오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이러는가 이 죽음이 웬일이오 내 신세를 어쩌라고 이 죽음이 웬일이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지생이라 아 죽은 사람 따라가면 이 어린 자식은 어찌하시려오 동네 남녀노소 없이 모여들어 초종 위례를 마치는데 곽씨 시체 소방산 댁들로에 덩그렇게 모셔놓고 명전 공포 삭성 눈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거리째를 지내는데 영희기가 황증유태 최진결려 연결중천 관음 보살

넘차 월가리 넘차 노화놈 물가 가지는 뒷걸음을 치고 가라앉지 앉아서 밤을 죽는 뒤 원산 호랑이 술주중을 헌해그려 헌돔 차도와 인경치고 바루를 치니 각대하이미 개문을 헌해그려 헌돔 차도와놈 강보에 쌓기덕은 미우게 맡겨두고

애를 쳐잡고 아이고 마누라

두고 연결 총천을 혼내그리여 산첩체험 노망망으 다리 아파이라며

이리 부창부수 우리 정본 딸과 함께 가사이다. 생애는 그대로 나가면 자도와놈 외가리 놈 자도와놈 여보소 친구네들 나의 한말

0: 이로다 헌놈 자도 와도 헌놈 헌놈 헌놈 헌놈 자 어이가 아닌 놈 자도 와놈
1: 벌써 동방이 밝아지니 심청이 할 일 없어 정신을 다시 차려 어. 이래서는 못 쓰겄다 부친 진지나 망종 지으리라 부엌으로 나오니 벌써 문 밖에 선인들이 늘어서 있구나 심청이 빨리 나가 여보시오 선인네들 부친 진지나 잡수시게 하고 떠나는 게 어떠하오 어. 선인들이 허락하니 아침밥을 얼른 치어 소반 위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가 어. 아버지 일어나 진지 잡수시오 아가 청아 오늘 아침밥은 매우 일구나 그런데 청아 그 네가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니라 네가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를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서 그 네가 뛰고 뒹굴고 야단 법석을 쳤는디 그 수레라 하는 것이 말이오 귀인들이 타는 것이오 그래서 내가 손수 꿈 해몽을 허였지야 꿈의 눈물은 생시의 술이라 오늘 장승상 댁에서 너를 다려가려고 가마를 보낼란가 보다 그러고 나는 장승산 댁에서 술에다 고기에다 떡에다가 아주 잘 먹을 꿈인가 보다 심청이 이 말 듣고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그 꿈 장이 좋습니다 어서 진지 잡수시오 아가 청아 근데 오늘 아침 반찬이 매우 걸구나 그 니들에게 제사 지냈더냐 진지상을 물리치고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머니 앉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허여도 부친을 더는 속일 수가 없는지라 심청이 거동바라 부친 앞으로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신봉사 깜짝 놀래 아이고 이거 웬일이냐 허허 이거 웬일이야 아니 얘가 어디 급체어였는가 아가 정신 차려라 누가 봉사의 딸이라고 정개허드냐

아, 이놈아 속였으면 무슨 큰일에 속였난디 이렇게 애비를 올라게 온단 말이냐? 어? 말어여라 답답하다 말어여라. 아이고 아버지.

붙여. 아이고 청아 애비야 보고 묻도 않고 너의 것이 웬일 오더지야 붙여. 오늘 바다 너를 살띠 너 바다 눈을 뜨면 무엇 보자 눈을 뜨랴. 철모른 눈 이 자식아 애비의 서름을 뒤들어라. 너희 모친 너 낳고 체리란 내 죽은 후에 한 못 본 늙은 애비가 품 안에 너를 안고 이집저집 다니며

근심 핵근심을 널

선인들이 문 밖에 들어 심낭자 물때 늦어가오 사회 같이 제초거니 신봉사 이 말 듣고 밖으로 우르르르르르 헤이 무지한 놈들아 장사도 좋건이와 사람 사서 제지된디 어디서 보았느냐 옛글을 모르느냐 치현대왕가 무적에 당님 꾸너진 마음 사람 잡아서 빌려하니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 단발 신영백모 상님들의 빌었더니 대우방 수차리에 풍년이 들었단다 나도 오늘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도 햇달 십자거린 것을 꾸염꾸염꾸여다가 임당수 채수하면 너희 놈들 잘 됐소냐 목재 배제를

0: 선인들이 이 정상을 보시고 전곡을 따로 내어 동인들께 부탁하되 신봉사 평생 먹고 입을 것을 따로 내어주었구나. 그때여 심청이는 할 일 없이 동네 어른들께 부친을 의탁하고 길을 떠난 헌디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1: 아, 그렇지.

축 따라갈지 건넌 막을 파라.

0: 일을
1: 다치
0: 이가 행여의 졌느냐 금년 7월 칠성야 함께 걸교 잤더니 이제는

0: 보랴느냐 너희는 양친이 구준허니 모시고 차릴 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스라루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이로다.
1: 아, 그렇지.

저를 모르고 부르며 불며 길을 걸어 강변을 당도하니

그때요, 신봉사가 땡대기를 앞세우고 황성으로 올라가는 뒤 꼭 이렇게 가든가 보더라. 토알동아 잘 이끄라 무릉촌도 잘 이끄라 내가

말이 황성 천리럭을 의를 갈거나 조자룡의 월란하던 청초만함

면도를 걸어서 황성을 갔거나 여보소 뺑덕이네 예 길소리를 좀 마셔주소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뺑덕이네가 길소리를 맞는지 어디서 메다리 쪼를 들었든지 전라도 반맥이 반반맥이는디

가리 황성체를 이룰 오기를 갈거나 날개도 친하기나 되며 소르르 봐

서 환생을 갈끄나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밴드기 내가 일색이여 이렇다시 올라가라 일무가 되니 초마에게 들어 잠자를 적어 그때여 윽뱅덕이네는 근처 사는 황봉사와 등이 맞아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는디 신봉사는 아무런 주를 모르고 첫새벽에 일어나서 맹덕이 내를 찾는구나. 여뺑파 어서 일어나. 우리가 밤질 칠 수는 없고 새벽 칠로 한 2, 3시 쳐야 된디. 아 어서 일어나. 방 네 구석지를 다 더듬은 바도 없지. 그제야 거기 오락하나 여주인 우리 마누라 안에 들어갔소? 아니 올시다 간밤에 어떤 봉사하고 밤질 친다고 벌써 떠났어. 아니 그러시면 주인여식에 대해가지고 인자서 그 말을요? 아 그 봉사님과 네가인지 알았지 누가 봉사님과 네가인지 알았어. 아이고 인연이 도망을 갔구나.

장추위에 네가 버릴 테면 있던 곳에서 말하고

딱딱. 다시 인연을 생각하면 내가 일사불성의 쇠아들놈이다. 주인을 불러서 하지요. 황성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더니 그대도 생각나서 섰던 자리에 덥소 주저앉으며 덕이네 덕이네.

눈뜬 가장 배반 기도 사람치고는 못할진데 눈어도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나가 알지. 천리 신대난 청산으로 돌고 이골물이 추라르르르 조골물이 괄괄 열열 두골물이 한태로 합순천 존방자 지방자 월독조 구조 방울이 화끈음조 건넌 평풍서에다 마주 꽝꽝 마주 시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이든 경계가 또 있나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목욕을 허량으로 더듬 들어가니 아따 추워서 안 되겠네 물 한 주먹을 덤석 취어 양치질도 꿀꿀하고 또

0: 좋다. 삼각산을 올라선들 연소시원 흥여 동해유수를 더 마신다. 연소시원 헐거나 헐시고 좋구나 지와자 좋은데 헐시고 철시고 좋구나.
1: 그때의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 떠나갈지 무릎

언니, 백설이 만두미라 신포 세류 젤란지 번 반가워.

그렇지. 송곡의 비추부가 이어서 슬프리요. 칠년대가 죽자니 선인들이 낭패되고 사로실

0: 야 예. 어기야 자 어기야 자
1: 하이
0: 방부당도 난 무딤당수라 방군이 되자고요 어룡이 싸우는 돈 격격이 날리는 돈 태양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어 물결 차 안개 위에서 저어진나 갈 길은 저리 멀리 나다오 삼면이 검어 고독 정글어져 천지 정막헌디 거친이 또 들어와 백전 머리 다 덩불결은 주렁 도상궁영 야이야 황황급급하여 붙잡고 단놓고 구살치기를 제긴다 섬살로 밥 짓고 왼손 잡고 눈술 오색향수 삼색실과를 파괴 찾아갈라 깨는 듯이 맞춰놓고 심정을 공격시켜 의복을 정리 표패머리 앉힌 후 도사공포 눈바라 흑관을 정지하고 독채를 향수내리고 폭우를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둥둥둥 5년 후 고생이 이렇게 본을 받아 다 먹기 위험하니 박대한 우리 아니여 하우시 구전치소 도산도 주옵시사 바다를 만드시고 실험지 성과 마련 교육을 하게 하시니 우리의 어른지가 세긴 분이 되심이라 우리 동지 소문을 내며 성모로 위협하여 경세우 음료로 교박서 남을 다니던 임당소 요광지문 인제 수로를 들이오지 통해신 한명이

권승이며 남의신 중용이며 폭계신 용강이며 강한 지장과 전택 직군이 하가 모여주시고 비리 신랑자 그 핏물이 들으라

0: 스루이수 부사공이 국채를 들어 제기 구름 다
1: 얼씨가
0: 첫바퀴 투하 동쪽으로 오고 소이다 심청이 말 듣고 섰던 자리 주저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2: 성천지를 너희를 갈 거.
3: 아이고 봉사님.
2: 아이고.
3: 아 어디를 가시는 길이오?
2: 아 예. 나 지금 황성 가는 길이오.
3: 아니 그란디 먼 길 가시는디 어찌 혼자시오?
2: 아 예. 사실은 황성서 맹인 잔치가 있다 해서 우리 마누라하고 함께 올라가다가 그 요 밑에 저 주막집에서 잠자는디.
3: 예.
2: 그 우리 마누라가 그냥 젊은 봉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새벽에 도망가 불고 그래서 나 혼자 올라가는 길이요.
3: 아이고, 저런 안디 왔소. 그란디 저 황성은 뭐 들어가시는디요?
2: 아 예, 그저 황후께서
3: 예.
2: 이 천하의 맹인들을 싹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맹인 잔치를 폐설을 한대요.
3: 아 예. 네. 그럼 예. 저도 황성 가는 길인디 제가 모셔다 드리리다.
2: 아이고 고맙소 고마워.
3: 잘 따라오시오.
2: 이런 고마울 때가 아이고.

0: 저기 오신 저 봉사님, 처자 유무와 가세 형편을 소상히 밝히도록 하시오.
1: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놈 죽을 띠 용케 잘 찾아 들어왔다. 예, 소명이 아리라.

명은 신막루요. 을총년 정월 달에 산호탈로 상처 어미기론 딸 자식을 강보에 싸서 안고

새가 되었느니 이름은 정의없고 효행기 출찬너여 그 애가 밥을 빌어키에 그 동생에 갈겨 무연한 죽을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묵은사로 신주하면 소맥눈을

0: 그 목숨을 끊어 주오.
1: 아이고 아버지.
0: 아버지라니. 아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딴 바람 물에 빠져 죽은 얘가 묵음 3년인데

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냐. 이거 참말이냐. 저 꼬앞들은 다시 참 여

0: 보소서 성의를 봅소서.
1: 이것이 꿈이니 꿈이 거듭 깨지 말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내 딸이 살았다면은 눈부터 동안이 없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어디. 아이고, 가까워라. 내가 이놈의 눈이었어야 내 딸을 보지. 내 딸 좀 보지.

0: 내가 눈을 뜬, 내가 눈을 떴어.
1: 아버지.
0: 아버지.
1: 아버지.
0: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지.
1: 아버지, 제가 죽은 심청으로 환송인간 되어 황후가 되었사옵니다.
0: 청이

어둠 진치한 빛 방 안에 불을 켠 듯이 반갑고 사냥 속큰 싸움에 자룡 본 듯이 반갑네 큰 빛 비례

생황의 오묘한 음색이 신비로운 느낌을 전하는 무대로 이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 한마당의 가혜란입니다. 봄은 사계절 중 한철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희망찬 앞날이나 인생의 한창때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봄날을 보내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세 분의 연주자가 봄날의 감성을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생황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연주자 김효영 씨의 무대부터 함께하시죠.

여러분께 봄은 어떤 느낌인가요? 저에게 봄은 행운이 찾아올 것만 같은 좋은 예감이 드는 계절인데요. 꼭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엄마의 품처럼 따사로운 햇살과 또 거리의 화사한 풍경 덕에 마음까지 넉넉해지기 때문이겠죠. 이번에는 봄날의 풍경처럼 부드럽지만 경쾌한 선율이 돋보이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느끼게 되는 긴장과 설렘을 담은 가야금 연주 만나보시죠.

오늘 국악 한마당은 여성 연주자들의 무대로 봄의 낭만을 느껴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저의 감성이 더욱 풍부해진 듯합니다. 여러분께도 이 시간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끝으로 봄날의 나른함을 깨우는 해금과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진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21세기 한국 음악.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학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신화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 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1: 한판 놀아보자.
4: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더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부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가 이쁘네. 성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5, 6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건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해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자, 줄자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가 참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바흐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애들,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줄, 두 줄, 세 줄로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각각줄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바그마그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예,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썼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작고를 새로 제작 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지?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1: 네.
0: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한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안 됐다? 뭐 이런 거?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사문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 see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유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1: 자, 갑시다.
2: 부담되죠. 또 한 시랑 하게 될지 진짜 몰랐는데 저희도 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0: 별을 눌러주세요.
3: 앞으로 얼마나 떨릴까.
4: 뱅! 아우!
0: 눌러주세요.
4: 뱅! 아우!
0: 축하드립니다. 미우루 역시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맞는가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고요. 정말 꿈만 같았고 우리 대장 너무 잘했다? 너무 귀여워하다?
5: 제가 개인적으로 뮤르 노래하는 모습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완전 팬으로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면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팬! 이제 팬! 네, 팬으로 들었습니다.
0: 네.
6: 한글 잘 쓰네.
7: 저는 본인들만의 팀 색깔이 딱 있기 때문에 늘 무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객석으로부터 어떤 상쾌함을 주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원픽을 뽑으라면 뮤루가 아닐까.
8: 아, 니들은 내 거야. 아니 아까 인터뷰할 때 사실 뮤르가 약간 쫄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9: 근데 저희가 사실 좀 여려요, 마음이.
8: 그러니까.
9: 여려가지고.
8: 그러는데 안에 있는 그냥 호랭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북치는 애는 완전 미쳐버렸어.

0: 있었어요. 네.
1: 아 진짜 니은 씨의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
2: 니은 씨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동네 그 빨래는 다 했을 것 같아요. 다 두드리니까 다 두드려 그냥. 예예. 예.
3: 네, 남자 소리꾼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4: 아시죠? 그 뮤르에 관련된 저희들의 기대감 너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보통 아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끝이 어디예요?
0: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어,
4: 그리고 한 가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역시 잘하는 사람은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올스타가 또 됐습니다.
5: 아니 소리를 안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잘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량이 아주 넓어. 성량이 좋아서 이제 몸도 참 비대하지만 비대한 게 절대로 안 이쁜 게 아니라 귀여워.
6: 귀여워 맞아요.
5: 정말 귀여워.
6: 귀여워.
5: 아 너무 잘했어.
0: 감사합니다.
1: 싹쓸이판 원더걸스를 선택한 김아은과 뮤루는 올스타를 받아 다음판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8: 항상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재밌게 우리가 즐겁게 잘 하고 오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앞으로의 무대도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고 저희도 저희의 음악들을 하면서 국악을 함께 느끼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게요.
7: 국악의 새로운 맛들을 계속 보여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누군가는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 팀 공개합니다.
1: 오우.
0: 케이팝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입니다.
2: 인정 인정.

0: 트와이스를 선택한 도전자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1: 여기도 잘하잖아.
2: 그쵸, 잘해줘.
3: 와, 오늘 완전 느낌 완전 다른데?
2: 옷은 막 컸는데.
0: 국악계 BTS를 꿈꾸는 K-팝!
1: 3대3이네, 3대3.
2: BTS.
3: 귀여운 친구들.
4: 어떻게 또 이렇게 붙었어?
5: 나는 너를 좋아하고
6: 너를 좋아하고
5: 너도 나를 좋아하고
6: 나를 좋아하고
5: 우리 서로 좋아하고

0: 가고 돌았다더라.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았다더라.
1: Come on 거기 친구, Come on 거기 목요, 지리 와서 얘들 좀 봐.
2: 어, 분위기 너무 흑각흑 아니에요? 분위기가.
3: 트와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4: 왠지 의상부터가 딱 이렇게 차이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기 강렬하다면 저희는 뭔가 조금 상큼하고 약간 발랄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5: 자 우리 판스타 공식 질문인데요. 서로 별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지.
4: 저희는 14개 초과로.
5: 14개 초과?
6: 올스타 올스타.
7: 15개.
5: 15개? 알겠습니다. 예.
7: 아, 저희가 1라운드는 13개, 2라운드는 14개. 이번엔 올스타를

0: 저희는 잘할 테니까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거꾸로 하시지 말고 똑바로 해주세요.
1: 아, 이게 제일 재밌는데?
2: 근데 듣자 하니까 거꾸로 프로젝트의 위철 씨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트와이스를 몰랐다고요?
3: 우철 씨 뭐 어디 계룡산에서 뭐
1: 계룡산
3: 뭐 소리 디금 연습하셨어요?
4: 아 제가 아이돌에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트와이스의 노래였다는 거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5: 아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트와이스를 잘 모른다면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나 뭐 사람들 그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4: 그 신영희 선생님의 춘향과 한바탕은 다 외우고 있는데 아. 트와이스의 곡들은 잘 모르고 있었어.
6: 아이고 감사해요.
7: 그러니까 말이에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8: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7: 저는요 진짜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어? 설마
9: 거꾸로 프로젝트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10: 네 거꾸로 프로젝트는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하겠습니다.
11: 영어가 많이 들어요.
12: 안돼 다 갖고 한글
13: 다 영어야.
8: 예상을 못하는 가수를 뽑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아니, 남은 가수들
7: 팀원들한테도 예상을 못하게 하면 어떡해.
8: 감히 그분들의 음악을 골랐어요.
7: 네 바로
8: Yes or Yes, yes.

0: 새로운 트와이스 곡의 그런 느낌을 좀 맛보시지 않을까.
1: 잘 지켜봐 주시죠.
0: 위리리.
2: 야, 검은 거 나오는구나.
3: 검은 거 나와?
2: 오, 저거 직접 하시는 거예요?
4: 네. 조리꾼인데 검은 것도 배워가지고.
2: 아, 진짜요?
3: 좋다. 비장의 무기.
5: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
6: 먼저 거꾸로 프로젝트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7: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로 고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가 나와 이 상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yes or
0: yes.

0: 경곡 대박이다. 야, 이게 이렇게 웃기네.
1: 권구와 락이 좀 잘 어울려요.
0: 락이에요. 네.
2: 사실 저희는 되게 상큼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색다르게 완전 락으로
3: 진짜 피가 변형... 거꾸로 쏟았어요, 진짜.
2: 네, 정말 변형시키셔서
4: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5: 소리가 되는 것만 되나
6: 충분히 생각하시고
7: 소리 진짜 잘해요.
5: 소리가 되는 거야.
4: 별을 눌러주세요.

0: 거꾸로 프로젝트는 총 12개의 별을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이 Yes or Yes라는 그 상큼한 아이돌의 노래가 이게 락으로 바뀔지 몰랐거든요. 락 베이스에 판소리가 들어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문화를 이번 무대를 통해서 좀 많이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무대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2: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요. 화면 전환이 딱 되면서 마라맛으로 바뀌는 듯한 예스!

0: 이 화면이랑 굴도 나오고 되게 매운데 노래가 맵다 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1: 정민 씨는 노래 부를 때는 진짜 걸그룹 멤버 같아요. 우천 씨는 진짜 토양이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귀엽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네, 좋았습니다.
2: 제가 보기에는 미녀 부분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좋았는데요. 낙 사운드가 풍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은 고가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3: 잘 안 들렸다는 거.
4: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음이 좀 작긴 해요. 음이 작고 그리고 여음이 짧기 때문에 사실 연주자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하지만 검은 고라는 악기 자체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장르와의 접목을 했을 때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개량된 검은 고도 다양히 많고 줄이 늘어난 것도 많은데 제가 한 것이 사실 그 검은 고 병창에서 좀 모티브를 따왔어요. 근데 요즘 가야금 병창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은 고 병창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6: 검은 고 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4: 정말 손가락에 꼽습니다. 거의 없고요. 지금 다섯 명 안에 들어갔는데
1: 다섯 명 안에 드는 분이네.
4: 네네네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좀 아쉬우니까 우천 씨가 검은 고 연주를 조금만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5: 알겠습니다.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7: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지

0: 두고 1등 세악수 통영갓 팔도강산 늘 유람가세.
1: 잘한다.
2: 얼쑤.
1: 소리 너무 좋다.
0: 그런 남자 거무구 주제가 많이 없어서 제가 연예인분들 손 대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3: 그래서
0: 뭐 구름이 그린 달빛, 그다음 군주, 사임당, 해어화 이런 데에 나오는 그 주연 배우들의 손이 다 제가 연주하는 검고 손입니다.
4: 다음부터 저희가 그런 장면 나오면 아 위철 씨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5: 돈 잘 버시겠네요. 다섯 명밖에 없으면요.
0: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
4: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여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거꾸로 프로젝트했습니다.
6: 아 검은고 병창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7: 아 음역대가 낮아서 있는데 음역대가 낮아서
8: 네, 음역대가 너무 낮아서.
9: 분들의 라이키를 이번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10: 이 팀은 원래 아키 했었나요?
11: 어 처음인 것 같은데?
10: 그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랑 춤만 했던 것 같은데 그치?
11: 아 역시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들이 많은가 봐.
10: 아 그니까.
12: 판소리를 하면서 서양 악기까지 배운 거야?
10: 그러니까.
9: 어리지만 소리, 끼, 춤을 더 잘한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3: 실전에선 깜짝 놀래켜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4: K-판의 무대, 판 스타트!

K-판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분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한 팀만 네 번째 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어떤 팀이 될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그리고 다 눌러줘.

0: K-POP은 총 3개의 별을 총 3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음악이 너무 저 커. 너무 크다고 가사를 못 따라. 이 세 친구들은 소리를 잘하잖아요. 근데 왜 소리를 안 하고 악기로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소리만 잘하면은 악기는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악기로만 그냥 하니까 소리는 어디로 가버리고 귀에 와닿지가 않아.
3: 정말 이 모든 출연자분들 중에서 제일 심사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하시거든요. 뭐 판소리를 영어로 바꾸신다거나 서양 악기로 국악 멜로디를 연주하신다거나. 근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게 한국의 멜로디와 서양의 악기가 만났을 때 좀 섞이지 않지 않았나.
4: 저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악기들을 이렇게 섞어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역시 음악은 농익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끄러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기 때문에 못 누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싹쓸이판 트와이스를 선택한 K-POP은 세 개의 별을 받아 거꾸로 프로젝트 팀이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6: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7: 그니까요. 그냥 소리만 해도 됐는데.
2: 맞아. 그걸 잘하는 애들인데 저번에 보니까
8: 소리를 좀 더 넣었어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0: 생존이냐 탈락이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9: 죄송해요.
0: 그렇죠.
10: 아, 너무하네요. 지효디.

0: 사실 G.O.D는 뭐 수많은 히트곡은 물론 국민 그룹 수식어답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이기도 하죠.
1: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0: G.O.D를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어떤 분일지 조선 팬스타의 만찢녀 윤예원.
2: 오, 야.
0: 올스타의 신화를 계속 쓰고 있는 분이죠.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철웅.
3: 아, 여기도 결승전이네.
4: 야, 이 너무 만만치 않은데.
0: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결정됐습니다. 천몽팀은 15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2: 가야금 병창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무대에서 필살기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 G.O.D 선배님들 노래에는 랩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국악 송 랩으로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네, 송 랩. 자, 데프콘.
3: M.R.C. 예.
4: 정철홍 씨는 세 번째 올스타를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5: 이번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제일 부담되고 그러면서도 욕심이 나고.
4: 별 몇 개 예상하시는지.
5: 그래도 우리 힘을 합쳐서 올스타를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6: 받아본 사람이 받는다고.
0: 올스타를 받으면 그 다음 판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판에서도 또 올스타를 받으면 또 그 다음 판에 진출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조선판 스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5: 10년을 해야 될 수 있어요.
0: 상대도 정말 올스타를 받고 함께 진출하면 좋겠지만 뭐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죠. 각자 이만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만찢녀 윤예원 씨, 제가 찍고 나오기 전에 그 만화책 덮어드릴게요.
7: 소리가 뭐니?
0: 찍고 나오는데 만화책을 덮었어요.
8: 지금 쫄았는데.
0: 덮였어요 지금.
9: 자, 기대한다.
1: 아직 덮이지 않았고요. 네,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젊음의 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8: 나이 공격!
10: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요, G.O.D 선배님의 촛불 하나라는 곡입니다.

0: 랩이랑 노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촛불 하나라는 곡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국악 느낌으로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중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가야금 하면서 하는구나.
2: 아, 저 촛불 모양이네.
1: 촛불, 촛불. 아, 하나가 아니라 너무
3: 저 촛불 생일로 치면 한 300살 되는 것 같아요. 촛불 너무 많이 쓰고 있어. 한 300살. 네.
4: 윤예원 씨는 어떤 명곡을 재탄생시켰을지 윤예원 씨 무대 판 스타트.
0: 새로운 도전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5: 세상사 일이 넓고 넓게 되었는데 우리 몸은 오늘도 방구석에만 들어박혀버렸구나. 사람 손길 닿은 지 오랜데 예전처럼 손잡을 그날까지

모든 힘든 일이 사라지는 날까지, 함께 이겨내는 그날까지, 촛불처럼 밝게 곁에서 노래할

0: 정예원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충분히 생각하시고 별을 눌러주세요.
1: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컨디션이 최상일 때 노래했던 것만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컸어요. 민희원 씨요? 13개.
0: 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0: 윤영훈 씨는 총 10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대음악이잖아요. 반주 들었을 때요, 가요틱하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새로운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랩을 하면서 또 소리를 했으니까요. 어려운 거를 되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진짜 노래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가 봐요. 손을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그 손을 잡고 싶었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큰 위로가 됐어요. 고맙습니다.
0: 가스펠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섞일까 이렇게 의심이 들었는데 중간에 그 잠깐 멈추면서 가야금 연주를 할 때 이피소리하고 쫙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막 울컥한 거야. 그래서 아, 다시 한번 이게 가야금 바오구나. 마지막에 촛불이 하나 딱 켜졌을 때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아 우리 예원 씨가 꺼지지 않는 촛불이구나. 나는 이런 생각까지 받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4: 들을 줄 알아. 들을 줄 알아.
5: 1라운드부터 쭉 예원 씨 무대를 보면서 예원 씨의 그 통통 튀는 매력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저는 분명히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별을 누르지 않은 이유는 조선판스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0: 네.
6: 욕심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야죠. 이기고 싶어요. 네.
0: 자 이제 정철홍 씨가 맞섭니다. 사실 인간이 워낙 간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스타를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계속 앞으로도 올스타를 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올스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라기보다는요 받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7: 오늘 부를 곡은 G.O.D의 길이라는 곡입니다.

0: 플라운드에서는 좀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감정, 처리와 대사의 전달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정초롱 씨의 무대 판 스타트!

유대여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떠날 적어. 아이고 아버지! 허려의

0: 와.
1: 아, 어렵다.
2: 잘했네.
3: 잘했네. 뭔가 목소리다 이거.
0: 자,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과연 올.

0: 스타 두 개 빠른
1: 결과 어떻게 되는지.
2: 초선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결정 하셨습니까? 별을 눌러주세요.
3: 저는 긴장은 안 된 것 같아요.
2: 정초롱 씨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진짜 와.
5: 너무 이쁜 진짜.
6: 초롱 씨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 좋아.
6: 너무너무 좋고 파워도 있고요. 맑기도 하고요. 그 이 노래 불렀던 분들이 5명이잖아요. 그거 소화 혼자 하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요. 소리를 하면서 이거를 또 바꿔야 되잖아, 스타일이요.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 들어서요.
8: 다른 음악과의 창작 작업을 할 때 매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서를 꿰뚫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9: 정철형님의 노래를 너무 계속 듣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편곡도 좋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거든요. 방향성도 너무 좋았고, 근데 단지 너무 아쉬웠던 건 그 앞부분의 그 키의 밸런스가 너무 낮지 않았나. 읊조리는 그 부분이
10: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9: 조금만 정철용 님의 그 키와 좀 맞았더라면 클라이막스에선 더 터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11: 네, 제가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서 좀 저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1라운드부터 쭉 오면서 고음에 아주 장점이 있다라는 심사평을 계속 받아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힘을 줘서 하는 노래도 좋지만 좀 이렇게 읊조리듯이 조용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곡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 싹쓸이판 G.O.D를 선택한 윤예원 씨는 10개 스타, 정초롱 씨는 8개 스타를 받아 승자는 윤예원 씨입니다.
1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 반갑다.
3: 아쉽기도 하고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한 장점과 부족한 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루고루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2: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해 주세요.
12: 아,
2: 백지영.
12: 여성 가수분들인가 보다.
2: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입니다.

백지영 씨를 선택한 도전자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박자희. 아~ 아유.

0: 박자희 씨에 맞서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민은경.
1: 안돼
2: 안돼
1: 안돼 저는 안돼.
2: 왜 이렇게 되죠?
1: 왜 붙으면 안돼.

0: 스타를 차지했습니다.
1: 둘을 또 미쳤어.
2: 그렇네, 두 분 다 올스타네. 자,
0: 신영이 선생님이 두 사람 다 참 소리 잘한다고 그렇게.

0: 말씀하셨던 두 분이 함께 나왔어요.
1: 아니 어째 둘이 그냥 가게 됐어?
2: 그러니까.
3: 그러게요 선생님.
1: 웃기나 진짜 자네들 진짜 웃기네. 어찌했을까?
0: 그러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아유 고민이 됩니다.
2: 이미 눈가가 촉촉하세요 선생님 벌써.
1: 두 분 좀 봐주십시오.
0: 예.
4: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먼저 상대를 선택하셨습니까?
3: 제가 먼저 백지영 씨를 선택했습니다.
5: 저는 백지영 씨로 하겠습니다.
6: 저도 백지영으로 하겠습니다.
7: 그 데스매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 보면 또 데스매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 진짜 산 넘어 산이다. 너무 빡세다. 아,
6: 같은 소리꾼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두 이별가의 어떤 다른 느낌을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심사위원분들께서 좀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일단은 우리 박자애님은 민은경님이 갖고 있지 않은 본인만의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3: 언니 워낙에 가창력 좋으시고 파워풀하시고 그런데 굳이 꼽자면 제가 조금 감성적으로 조금 더 호소할 수 있지 않을까.
6: 그래서 저도 감성을 오늘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8: 밀리지 않는 역시 요거상.
9: 이런 걸 맞불 작전이라고 하나요?
0: 그렇죠. 네.
2: 판정단 가슴에 구멍 한번 내주세요.
9: 구멍 한번 내주실래요?
2: 예.
9: 총 한번 쏴주실래요?
3: 처음에 이수영 씨 곡을 불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다라고 느꼈는데 역시나 백지영 씨 곡도 그냥 노래방에서 놀면서 부를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어렵다.
0: 그렇죠.
3: 네.
0: 역시 맨정신으로 부르려니까 예. 참 힘들죠.
3: 예. 정말 어렵더라고요.
0: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예.
3: 그래가지고 오늘 무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건 뭐지? 아, 아따마 천이 하늘하늘한 것도 하시는 거야?
7: 백지영 씨의 사랑했던 날들을 골랐어요.
11: 이제는 사랑했던 그날들이
7: 백지영 씨 정말 워낙에 발라드의 여왕이시고 음색이 우리 귀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나의 색깔로 입혀서 들려드리면 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곡하게 됐어요.
0: 박자희 씨 무대 판 스타트!
9: 화이팅!
7: 노래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저 얘기할게요 들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담담하게 불러보려고 해요.

0: 박자희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1: 어떡해, 너무 떨리겠다.
0: 박자희 씨의 마음의 결정해 주시고요. 별을 눌러주세요.

0: 올스타로 갈까 보다. 예, 갈까 보다 가시면 돼요, 올스타로. 예, 예.
1: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보는 내내 각기 다른 표정으로 감탄하면서 무대를 지켜본 모습이 이쪽에서 볼 때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자, 이용기 씨.
2: 그 전전 라운드에서 아마 이수영 선배님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가요와 이 판소리를 할 때 그 자연스러운 변환을 할 때 어색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소리를 하실 땐 정말 소리였지만 백지영 선배님 노래를 부를 땐 저 음악방송의 그 무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 흐름이 너무 우아했어요.
3: 아, 감사합니다.
2: 그래서 너무 잘 봤습니다. 예.
4: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3: 네.
4: 발라드로 시작을 하셔서 소리로 갔다가 발라드를 소리로 부르셨다가 발라드로 오신 거죠?
3: 네.
4: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아니,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잡력하게야.
0: 완전 크로스와 아, 제대로죠.
4: 예, 예.
3: 아, 여러 명이 부르는 줄 알았구나.
5: 그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저는 그 감정이 아 너무 막 칼에 꽂히듯이 이렇게 오고, 예, 울먹이실 때 정말 오래간만에 목 뒤에서 소름이 돋으면서
6: 칼 맞은 것처럼.
7: 그렇죠. 칼 맞았지.
5: 너무 노래를 완벽하게 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3: 중간에 호흡

0: 이런 호흡 있잖아요. 그거조차 노래로 들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사랑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설레했어요. 아, 옛날 생각도 나고. 예.
2: 자이 감 잡았어. 그죠?
1: 감사합니다.
2: 분명 자이 씨는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가진 카멜레온 같은 소리를 가지신 분인데 지난 라운드부터 무언가 본인이 아,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를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무대는 이제 자이 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만 더 절제하면서 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3: 저는 아주 소수의 대중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 판정단하면서 계속 헷갈린 게 가요와 판소리가 넘어갈 때 판단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오늘 자이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걸 좀 정리가 됐어요.
4: 아니 그래도 너무 전문화되면

0: 안 돼요. 허경환 씨는 허경환 씨를 저희가 섭외한 이유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아하,
1: 그럼 전 편하죠.
0: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아 밀리면 부담되겠다.
2: 나도 올스타 받겠는데? 라기보다는 아 잘하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4: 좀 부담감 내려놓고 좀 이제는 좀 즐겨보려고요. 이제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마인드로 가도 되지 않을까? 네.
1: 아우 떨려.
5: 제가 떨릴 애가 아니야.
1: 떨릴
5: 애가 아니야.
1: 아니, 그럼 제가 떨려요. 올스타 나오라고.
2: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별가랑 총 맞은 것처럼을 좀 믹스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 여성 보컬이었고 평소에 즐겨 듣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음색, 그리고 저희 판소리랑 좀 콜라보를 하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민은경 씨의 무대 판 스타트.
6: 이해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으니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0: 쉬었어.
1: 숨을 쉴 수가 있어야지.
0: 숨을 못 쉬었네.
2: 여기 이렇게 와.
3: 박자희와 민은경 두 분이 함께 다음 판에 진출하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박자희.

0: 초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1: 이번 라운드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면서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0: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2: 승자야.
3: 2연속. 야, 2연속 올스타. 와, 어떡해.
4: 앞에서 이렇게 올스타가 나오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올스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내 길을 가겠다. 약간 울컥했거든요. 네. 노래 끝나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5: 아, 네.
6: 두 분 다 우시고 계세요. 아.
7: 민은경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바로 이별을 당한 그 직후에 바로 나왔던 소리거든요. 이 춘향가의 이별가고요. 그리고 박자 씨가 하셨던 소리는 이제 한 3년 지나가지고 하는 그 그리움이 묵혀져 있는 그런 소리인데, 그 두 분 다 그런 정서를 정말 잘 표현하셨고 뻥 뚫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
8: 지금 비슷한 장르의 같은 포메이션이었거든요. 춘향가의 다른 그 서사를 다른 가사에 다른 노래를 너무 잘 붙여놓으셔서 그냥 두 분의 콘서트 중에 한 스테이지를 본 것 같은 느낌이어서.
5: 처음에 그 이별가 시작하는 그 안일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별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총 맞은 것처럼 하는데
9: 너와 나와 훗 기약을 둘 수밖에 없겠구나. 총 맞은 것처럼.
5: 이거는 진짜
4: 소름.
5: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이게 정말
3: 첫 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요? 앞에 음이 안 쳤는데 보통 이런 거 할 때 잘못하면 총 맞은 이렇게 되거든.
10: 제 민은경 씨는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 캐릭터 같아. 완전히 사기야. 안 돼.
11: 사기꾼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완벽했다.
12: 그냥 시작하고
5: 끝.
13: 그래 싹쓸이 했다. 그때
1: 비우는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지금 네 너무 행복합니다. 또 다른 사기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판이 계속될수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판 스타. 처음 시작은 50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생존한 팀은 12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게요. 지난번 세 번째 판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도전자들이 네 번째 판 티켓을 두고 또다시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바로 패자 부활판입니다.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마지막까지 생존할 도전자는 과연 누가 될지 일곱 팀의 도전자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소리의 정석, 천생소리꾼 박성우,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소리, 국악계 신곡 서건우,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국악계 BTS를 꿈꾸는

0: 조선 판스타를 엎어치러 온 홍주!
1: 결승에 올라오신 분들 같지 않나요?
2: 오늘 약간 네. 올스타 갈라쇼 이런 기분이 네. 듭니다. 예.
3: 기분은 너무 좋았죠. 이거는 진짜로 후회 없이 무대를 마쳐야 되겠구나.
4: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5: 그래도 조금 더

0: 공연을 위해서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순서가 진짜 불리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게 밀어내기라.
2: 처음에 노래하신 분들이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한번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볼까요? 박승우 씨. 예, 몇 번째 순서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어요? 일곱 팀 중에 두 팀만 네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3: 첫 번째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4: 아, 첫 번째 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했어.
5: 계속 처음에 했어.
3: 계속 1, 2, 3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0: 박성호 씨부터 부채를
4: 1번이면 진짜 운명이야 저거.
0: 자 박성호 씨 부채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헛!
1: 몇 번? 몇 번?
0: 아! 아! 펼쳐주세요.
1: 몇 번? 몇 번?
0: 헛!
3: 이번에는 진짜 1번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1번을 뽑고야 말았네요.
5: 여기 살으라는 운명이야. 여기 살으라는 운명.
6: 오!
1: 몇 번?
6: 10번.
7: 뭐야?
8: 4번. 2번.
0: 패자 부활판의 룰은 이렇습니다. 일곱 팀 중에서 판정단에게 별을 제일 많이 받은 두 팀이 네 번째 판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무대 옆에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죠. 첫 번째 도전자, 두 번째 도전자 계속해서 저 의자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보다 별을 더 많이 받은 도전자가 나온다 그럼 자리를 내어주고 별을 많이 받은 도전자가 의자에 앉게 됩니다.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바로 시작합니다.
9: 잔인하다 잔인해.
5: 잔인해.
9: 선생님 냉정하게 더 봐주세요.
5: 너무 잔인하죠.
9: 네 냉정하게 봐주세요.
0: 조선판 스타 패자 부활판 첫 번째 도전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긴장도 이겨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연을 펼칠 도전자는 박성호 씨입니다.
10: 1번 전문가 영원한 패스.
3: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회를 많이 나가 봐요. 대회를 많이 나가면 항상 저희 손으로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추첨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항상 저는 뽑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와서 항상 경연 때 1, 2, 3번을 하다 보니 영향이 생긴 것 같아요.
11: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야 천인공노예.
0: 박성호 씨는 뮤지컬 발라드를 우리 소리와 크로스오버에 매 판마다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세 번째 판에서 단 한 개의 별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도전자입니다.
12: 성우 씨 패자 부활전, 패자 부활판 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3: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3라운드 때 제가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보니까 목에 피가 고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대를 경연을 하고 후회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관리를 정말 열심히 잘 해가지고 후회 없는 무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3: 목 네. 있잖아요. 네. 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목은 특히요. 지금 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0: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좋은 거 많이 먹었어요?
0: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2: 저는 원래 무대에서 잘 안 떠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판소리를 해온 사람인데 가정이 생기고 이제 아이까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중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지금 돌이 갓 지난 13개월 된 아들의 아빠입니다. 그 중압감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고 해서 이렇게 패자부활판까지 오게 되었는데 컨디션이 받쳐주지 못해서 좋은 곡을 좀 아쉽게 했다라는 게 너무 이게 가슴에 남아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화가 난다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와이프도 집에서 최대한 제가 쉴 수 있게끔 좀 많이 도와주고 좀 항상 뭐 음식도 잘 해주고 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여보 그동안 집안일에 육아에 내 내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남은 라운드도 후회 없이 잘해서 멋진 가장이 되도록 더 노력해볼게요. 여보 사랑해요.

0: 와 진짜 내가 떨린다 내가 떨려.
1: 네 이번에는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주한이 형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저런 노래 고르다가 보니까 이 밤이 지나면을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음역대가 높고 노래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우야 너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아 그게 그 노래가 있었지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2: 박성우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편곡 잘했네.
1: 잘한다. 잘 잘했네.
2: 박성우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박성우 씨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3: 아유, 떨렸다.
2: 조선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4: 그냥 1번이니까 어차피 저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즐겨보자.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 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네 나라 네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6: 리더 짱!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6: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레전드, 빨까기 구단 여러분의 취향납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제정 기념으로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두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1: 네.
0: 네. 와, 자세 올바르고 말이지요. 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대단한 묘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먼저 대한민국 대표 국악인, 국악계의 기둥, 국악계의 대들보, 남상일 8단입니다.
1: 와.
0: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의 바르니까 인사 많이 한다 해서 예, 손가락질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보초 대들보다운 단단함이 보이지요?
1: 아,
0: 이 말하기가 무섭기에 목이 참 힘이 들어가네요. 네. 1978년생입니다. 전북 전주.
1: 오.
0: 아, 출생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1: 오.
0: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1: 와, 네.
0: 그리고 이제 박사도 거의 다 됐는데.
1: 네, 네.
0: 스케줄 때문에.
1: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부르는 애가 많으니까.
0: 예, 예.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1: 네.
0: 어쨌든 이 배운 국악이 네, 제대로 배운.
1: 네.
0: 이 포항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은행원 이원아 씨.
1: 네.
0: 네? 1900이 아니고 2000년으로 넘어갔네요. 2018년.
1: 네. 네.
0: 10년 아직 안 됐지요.
1: 네.
0: 결혼해서 슬아의 딸 이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1: 오.
0: 결혼 이후 독특하지요. 은행에 다녀서 돈도 잘 세고 똑똑하다.
1: 진짜로요? 진짜?
0: 아니 그럼 계숙이랑 살지 이게. 네. 돈 쓰는 기계 있잖아요. 정확해 여기에는 뭐 순식간에. 네? 너무 이뻐서 결혼한다. 얼마나 듣기 좋아.
1: 맞아요. 네?
0: 그만큼
1: 네.
0: 예, 이 남팔단은 네. 재미도 있고
1: 네.
0: 뭐 실력이 출중한 건 뭐 아, 기본이고
1: 네.
0: 또 유머도 있는 기풍의 네. 소유자입니다.
1: 네. 또 4살 때부터 노래를 네. 시작했고요.
0: 신동 맞네.
1: 와,
0: 4살
1: 진짜,
0: 때 그쵸? 어떻게 노래를 하지?
1: 4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고요. 또 10살 때인 1988년
0: 와.
1: 제1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장원.
0: 장원!
1: 네. 그리고 2010년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0: 예.
1: 2012년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네, 2013년 전통예술부문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끝이 없겠네요. 네. 상 받은
1: 무엇보다 거 예. 이제 국악의 대중화에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0: 네.
1: 이에 맞서는 분은 개그계의 허당, 허무개그의 창시자 손원수 7단인데요. 두 분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이고사춘이네요.
1: 네.
0: 그러나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승부의 세계에는 양보할 수 없어요.
1: 그렇죠.
0: 이 손원수 7단은 참 이미지가 좋습니다.
1: 맞아요.
0: 이 1980년생 서울 출신인데 2023년 10월에 말이죠.
1: 네.
0: 경기관광공사 과장님과 결혼했습니다.
1: 와.
0: 네? 와. 공무원이에요.
1: 네.
0: 네. 네, 하트를 갑자기 아. 뜬금없이 누구 과장님한테? 부인한테? 네. 슬아에 아유 이뻐라.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하송이가 있습니다. 하송이. 늦게 네. 간 것 치고는 이세는 재빨리.
1: 아, 네.
0: 네. 빨리빨리. 네. 애국자지요.
1: 네.
0: 2000년도 그 MBC에서 허무 개그 할 때 제가 바로 옆에 코너. 그때가 알까깁니다. 그 당시에.
1: 네.
0: 대박이 났었습니다.
1: 와, 맞아요.
0: 그 허무한 개그.
1: 네, 네.
0: 또 어디 가냐, 어디 가, 그래, 잘 가. 그래, 하여튼 네. 허무한 개그.
1: 네, 인기 많았죠.
0: 짜부짜부한 네. 건데 빵빵 터졌습니다.
1: 네,
0: 당시 인기의 척도를 광고 제의로 평가하잖아요,
1: 네,
0: 보통.
1: 네.
0: 광고 출연 제의만. 약 100여 편.
1: 아~ 네. 와, 진짜요?
0: 하지만 100여 편 중에
1: 네.
0: 이 찍은 광고는 떨렁 하나.
1: 왜요? 왜 그렇게 된 거죠?
0: 당시
1: 네.
0: 탑 배우 광고 모델료가 1억 2천 정도 시세가.
1: 네, 네, 네.
0: 그런데 지가 뭐라고 1억 5천을 불렀대요.
1: 아.
0: 네? 건방이 하늘을 찔렀지. 뭐 어쨌든 지나간 얘기고요.
1: 네, 네.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또 수상으로는 MBC 방송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신인상,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등을
0: 야,
1: 수상했습니다.
0: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 네.
0: 드라마 출연도 참 많이 한. 그러니까 개그맨과 탤런트,
1: 네.
0: 개탈맨.
1: 개탈맨.
0: 네, 개탈맨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거지요.
1: 네.
0: 2003년 야인시대, 2004년 단팥빵,
1: 네.
0: 2005년 서동요,
1: 오.
0: 2013년 구암 허준. 사극이에요, 그건.
1: 네. 네.
0: 서동요, 뭐, 그 다음에 2010년 영화, 통키는 살아있다! 통키! 콩키가 살아있어요. 네. 2010년 소시민
1: 네.
0: 본진이 감독 주연 동시에 뜨는데 난 이 제목 다 처음 들어봤네. 그게 뭐야 또 왜? 내용이 뭐야? 관객수 굳이 뭐 지켜야 할 필요가 있냐? 네네. 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계속 여유를 넓힌다는 거 열정 네. 영화에 대한 열정 아직도 진행형이고
1: 그게 중요하죠.
0: 높이 삽니다.
1: 네네 맞아요. 특히 손원수 칠단은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서 청년회장 손원수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또 특유의 부침성과 자상함으로 어르신들의 귀염둥이 사랑둥이로 통했습니다.
0: 아 어르신들한테 폭발적이에요. 그게 코너가 네. 어떻게 보면 코너인데 네. 일꾼의 탄생이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야 그거 맥가이브야. 뚝딱뚝딱 못 고치는 게 없어.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진짜 저렇게 솜씨 있으면 내가 직원 하나로 채용하겠다, 스카우트 하겠다.
1: 네.
0: 네? 그만큼 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1: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인사 후에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어 경례. 네. 아, 이제 그만, 네. 네, 그렇죠. 진검승이고. 그렇죠. 매너 좋게 하자.
1: 네.
0: 네. 2호 사춘이지만. 네. 예. 국악계 대표와 네. 우리 또 코미디계 대표. 네. 네. 자, 포석을 해주시죠. 8알씩입니다.
1: 네, 8알.
0: 예. 뭐, 포석은 자유자재로.
1: 네. 네.
0: 중앙만 안 넘으면 됩니다.
1: 네.
0: 뭐, 그건 뭐 자유입니다.
1: 네.
0: 좋습니다. 야 자, 그러면 손원수 7단부터 먼저 선수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손을 풀죠.
1: 아, 네. 선생님, 저거 욕 아니죠?
0: 네. 욕 아니죠. 손가락을 풀고. 긴장하면 구도.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거, 네. 그런 정도는, 그렇죠. 첫 수가 중요한데 말이죠.
1: 네. 과연?
0: 과연?
1: 아!
0: 떡이 됐네요.
1: 자세에 비해 약하게 나왔네요.
0: 첫 수, 이제 첫 수는 사실 긴장이 됩니다.
1: 네네네.
0: 네. 과연? 네? 남상일부터.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너 갈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근데 위험했어요. 꽤
1: 위험했어요.
0: 나올 뻔했습니다.
1: 네.
0: 네. 선마당이에요.
1: 네.
0: 네. 손원수 7단. 어르신들의 사랑을 하물며 갖고 있는 손원수 7단. 어디
1: 살짝.
0: 나의 진지에 쳐들어와. 네, 근데 자세는 좀 불안합니다만은.
1: 살짝.
0: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1: 네.
0: 네. 이게 초반이고 과감한 승부수를 띄우기는 그렇습니다.
1: 네.
0: 남상일 8단. 네? 자세 보세요. 자세 봐서는 1타 2득 3득 우르르.
1: 맞아요.
0: 네?
1: 자세가 너무 자세가 좋아요.
0: 안정감 있지 않습니까?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대충 쳐도 저 정도입니다. 네?
1: 확실히 자세부터 다르더니
0: 네.
1: 와.
0: 어느 수를 노렸나 싶었는데 눈 깜짝할 새 역시 자세
1: 네.
0: 모든 스포츠 이제 알까기도 스포츠로 네. 친다면 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네 맞아요.
0: 폼이라고 그랬죠.
1: 네.
0: 폼이 좀
1: 자세
0: 자세 네. 자 저 보세요. 여유 있는 자세 그게 이제 기선제압입니다.
1: 네,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0: 네. 자 과연 네 그거로 나는 못할까? 못해요, 나는.

0: 말이 안 돼요. 아직. 예, 자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네, 아직 네. 크게 지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한 점 차입니다. 네.
1: 금방 점 차이. 따라잡죠.
0: 네, 금방 한 순간입니다. 네. 알까기 한 순간이에요. 저. 와! 저게 뭐, 기껏 칭찬했더니. 네. 제 정신인가요? 남성이 봤던 실망스럽네요. 네. 우리가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자세 좋고, 네, 매너 좋다 그랬더니. 네, 초론소, 네, 출단은 네. 희망 드리고 동점이 됐어요. 네. 네.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공하면, 네, 잘하면 1타 2득도 되고.
1: 네. 아이고. 위험했어요.
0: 죽지 않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 와. 네. 네. 그래서, 자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오! 좋아요. 네. 엄지 타법.
1: 맞아요.
0: 자세를, 네. 자리를 왜 옮기는지 참 이해할 수 없네요.
1: 이렇게 해도 됐을 것 같아요.
0: 네, 부끄럽습니다. 그냥 거기서 해도 그 정도. 네. 아, 네. 알레 소리가 나요. 네. 저거 무례하다는데 저런 자세는 이거... 우리가 이제 좀 자제하자 그렇게 얘기했건만 승부의 세계는 네 그래서 그 와! 그래 치열하게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요 네. 공개타법입니다 네 미칠 거 없다 네
1: 똑같아요
0: 너 하나 지금. 나 하나 네 그래요
1: 무슨
0: 그 작전도 괜찮습니다 네이 동수상응이라고 말이죠 네. 바둑도로 치 말까기도 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네. 상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리듬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따로 놀라고 하지 말고 네. 저런 식으로 해. 아, 본인이 왔으니까 차라리 네, 저거.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저 자리가 원래 자리가 바뀌었어요. 별거리 반쪽입니다. 네.
1: 너무 저 자리.
0: 네, 근데 자연스럽게 네. 어떻게 저러고 있지요? 네.
1: 본인의 자리 있냐. 네. 네.
0: 이왕 자리까지 바꿨는데 한 건 해야지요. 네, 한 건 해야 됩니다. 네, 남상 1팔단. 예, 그래도 네. 신중하게 그래도 죽진 않았어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별 수도 안 보여주면서 네. 예,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는 두 네. 선수입니다. 이제 예, 수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1: 유리해요.
0: 네. 아 그런 정도 네
1: 또 논개 타법
0: 네 네 손해는 안 보겠다
1: 이웃 주민이라 그런지 사이좋게 지금 계속 동점을 만들고 있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정확했네요 아 그러나 한 2%가 부족했어요
1: 네 아쉬워요
0: 자 돌아 어딜 침범해 그 얄밉지요 네, 특공대를 과연 처치 가능할까요? 아, 꽤 나왔어요.
1: 너무 긴장했나 봐요.
0: 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제 컨디션을 못 찾고 있는 네. 선수 집단인데 시원한 게 하나 네. 본보기가 나왔으면 네. 좋겠는데 나올 때가 됐어요.
1: 네,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된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 네 그거 좋습니다. 네, 네. 아, 그거로 네. 네,
1: 살짝
0: 네, 너무 밀면 안 되고
1: 아, 정말 너무 안 밀었네요.
0: 너무 안 밀었네요. 네. 그러면 그거 그래. 과연 와! 1타 2득이 나왔습니다. 그 어렵다는 후에서 와! 한 방에 두 알을. 와! 드디어 나왔어요.
1: 오늘의 알입니다.
0: 네. 오늘의 알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알. 역시 아름답지요.
1: 와, 멋있어요.
0: 네. 이게 이제 아마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와. 프로는 이 한 수가 나옵니다. 네. 그동안 몸살이고 몸살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 나왔네. 그렇다면 너만 있냐? 나 남상일이야. 나 8단이야. 어딜 까불고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게 성립이 되나요?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일 8단. 안 풀린다는 표정인데 이미 알은 떠났고 떨렁 두 알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1: 모르죠, 네. 네.

0: 알까기는 끝날 때까지 네, 끝난 맞아요. 게 아니고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야구 9회 말 투아웃까지 네. 모르는 상황. 그렇습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내 책임에 몰아가자.
1: 네.
0: 네, 부자 몸 조심이라고 사실은 네.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쉽게 깠어요.
1: 아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1: 네, 조금 네. 더 신중하게.
0: 네, 신중하게. 이제 두 알입니다. 네, 두 알. 자, 신중해야 됩니다. 알은 오르지. 오!
1: 아!
0: 호랑이 굴에 먹이를 갖다 주는 격이 됐어요. 와, 안타깝습니다.
1: 위험해요.
0: 왜 하필?
1: 아...
0: 저거는 능계타법도 가능하지요.
1: 그쵸.
0: 그래도 2대1이니까 말이죠.
1: 네?
0: 과연? 네, 그렇습니다.
1: 아,
0: 네. 그 정석입니다. 네. 한 점을 이기나 일곱 점을 이기나 승패.
1: 네.
0: 그 점수차는 상관없어요. 네. 계속 비웃고 있습니다.
1: 네, 아직 몰라요.
0: 일단 그러나
1: 네.
0: 저 웃음이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1: 네, 맞아요.
0: 모릅니다.
1: 진짜 끝까지
0: 그렇습니다.
1: 봐야
0: 끝까지.
1: 됩니다.
0: 와, 아, 잘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너무 무리할 필요
1: 맞아요.
0: 없지요.
1: 안전하게.
0: 네, 그래서 이제 응수타진.
1: 네.
0: 네가 해봐라.
1: 네.
0: 이거 실 손님의 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굴러왔어요. 요거를 잘 처리를 하면, 그러나 좀 위치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아, 자리를
1: 어떤
0: 조금만
1: 걸...
0: 옮겨서. 네.
1: 네.
0: 완전 옮기네요. 노골적으로 옮깁니다. 네. 노골적인 투, 프로 기사입니다. 옮겨도 나 아, 좋나요? 나오라고요? 저럴 바에는 뭐하러 옮겼는지.
1: 근데 자꾸 자리를 옮길 때마다
0: 늘 옮길 때마다 신통화수가 안 나와요. 뭐 저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은 더 답답하겠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1: 그쵸.
0: 멋지게 자세 가장 멋진 폼. 네? 폼생 폼사 멋지게.
1: 와.
0: 끝났습니다. 네, 크루스맨 죽고 있는 초록수 7단 황일 자실 남상일 8단 저렇게 좋은가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대결은 초록수 7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제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네. 남상의 8단과 손원수 7단의 알까기 대구 2차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1: 손원수 7단은 개그맨 오정태, 오지연, 박희순 세 분으로 구성된 그룹 못난이 삼형제를 프로듀싱한 프로듀서로서
0: 네.
1: 또 제2의 JYP를 꿈꾸고 계시다고 합니다.
0: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 거의 해마다 싱글곡을 발표. 24년에는 꽃마차, 꽃마차.
1: 꽃가마.
0: 아, 그게 어떻게 된
1: 네.
0: 거지?
1: 꽃가마.
0: 꽃가마. 꽃가마. 한번 어느 수절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2: 꽃가마 타고.
0: 네, 거기까지. 네. 하여튼 좋은 반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꽃가마. 네. 그러면 이제 보석이 끝난
1: 네.
0: 자, 2차전 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네.
0: 역시 흑이, 흑선, 네. 손원수 7단.
1: 네.
0: 여기서 인정사정 부를 것 없이 끝낼 것이냐.
1: 네.
0: 네. 그래도 이웃사촌인데, 형인데. 살살 눈치껏
1: 네.
0: 네. 욕심을 안 부리네요.
1: 네, 아주 조심스럽게
0: 그치? 네. 침착하게
1: 네.
0: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1: 네.
0: 네.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오늘 안 돼요. 떡이 됐습니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게 또 붙구만 해요. 자, 그렇죠. 중앙에 두 점을 향해서
1: 아니 어디
0: 일부러 봐주는 건 아니겠지요.
1: 근데
0: 네. 그냥 건식입니다.
1: 네. 남상일 8단은 어머니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못 하나도 못 박는다고요.
0: 뭐 저도 못 박습니다. 그래서 보시지요.
1: 네.
0: 그래도 남상일 8단은 노래로 판소리로
1: 네.
0: 사람들의 마음에
1: 네.
0: 감동의 못을 박지 않습니다.
1: 네, 그거 맞죠, 맞죠.
0: 한번 박힌 감동의 못 빼기
1: 네.
0: 어려워요.
1: 네, 맞아요.
0: 네, 남상일 8단.
1: 네.
0: 자, 다음은 어떤 공격이 될지.
1: 네.
0: 지금 누구 차례인지도 서로 까먹은 것 같아요.

0: 남상일팔단 차례죠?
1: 네. 네. 아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일팔단.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남상일팔단이 이겨서 네.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거 시켜. 웃었어! 축구남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일단 3등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0: 몇 개가 떨어진 거죠?
1: 네. 2등. 와, 와. 이야, 대단합니다. 이에서 남상일. 갑자기 8대 5가 됐어요. 8대 5. 네, 지금 강펀치를 얻어맞고 그렇게 상태입니다. 손원수 7단 얼마나 우쭐대고 말이죠.
0: 네, 멋있었어요. 오늘 네. 이 장면이 네, 두 번이나 나왔네요.
1: 이야, 와. 이래서 남상이 8단. 네. 그렇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죠. 좋습니다.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0: 네? 저... 우와! 우와! 1타!
1: 2득. 네. 2득 맞죠? 네. 1점 차이입니다만은. 볼링할도 희생했습니다만은.
0: 와. 와.
1: 대단들합니다.
0: 화끈합니다.
1: 너만하냐? 나 이럴 수가 있어. 두 대국자 승부를 위해서 양보 없는 대국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말이죠. 네. 이 아까기 대국이 아닌 네. 실제 생활에서는 네. 손원수 7단은 남상일 8단 일이라면 뭐든 다 한다고 그래요.
0: 아 정말요?
1: 남상일 8단 딸 돌잔치. 네. 돌잔치 사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한 살짜리를 네. 즐겁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사회가 좋지요. 또 처제 결혼식 때도 태국까지 데려가서 사회와 축가해주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검마비는 조금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의리. 네.
0: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스케줄 빼고 이렇게 네. 가는 거니까.
1: 그래도 양보 없는 일전이네요. 자, 남상일. 와, 좋습니다. 1타 2득 다시 내친 김에. 와, 좋아요. 저거 무난합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밀면 반칙입니다만 네. 저는 정도는 허용됩니다. 네. 네. 네? 이제 몸이 몸이 아니고 손가락이 풀리는 네. 남상일 8단. 네, 지금 칼 네. 칼팡질팡 지금 허둥대는 손원수 네. 7단입니다. 네, 지금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 손원수 7단. 네, 지금 이러다가 역전되는 거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엄지 타법 약간 가볍게. 미는 듯한 예, 썰매 타법이라고 그러는데.
0: 네, 약간, 아, 썰매 타법이에요.
1: 네, 썰매 타법 이렇게 와, 그 좋아요. 네, 자. 네. 반격이나 손도 좋아요. 네, 말끔하게. 네. 오. 그런 정도는 보여주겠다. 네. 자,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자, 그렇죠. 이 농계 타법 좋습니다.
0: 맞아요.
1: 예, 사석 작전이죠. 사석 작전. 네.
0: 왜?
1: 마이크를 못 알아들어요.
0: 아 지금 너무 여유가.
1: 수가 아니고.
0: 네,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1: 네, 사석 작전으로 가라.
0: 네.
1: 네. 같이 희생을 한.
0: 내 손도 받고.
1: 그러니까 예, 이 뭔가 심리적인 상실 상태. 네. 손원수 7단 약간 여기서 끝나나요? 끝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0: 네.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끝내네요. 와.
0: 네.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1: 와 끝내네요. 와. 아유. 야, 저 자세 보세요. 저 표정 보십시오. 남상일, 차다 남상일 네. 8단. 네? 와, 남상일 8단 승리. 그렇다면 1대1로 승부는 다시 원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3차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대1.
0: 네.
1: 예, 무승부입니다. 자, 포석은 끝난 상태. 네. 손원수. 7단부터 공격해 주십시오. 결승전입니다.
0: 정말 신중해야
1: 한 번의 꾀근, 한 번의 실수는 결정타가 됩니다.
0: 네.
1: 자, 그러나 공격해야죠. 그 한 수를 향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네. 남상일 8단도 애매해요. 좀 애매한 수.
0: 네.
1: 좀 공격을 하자니
0: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사이에 끼기 네.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말이죠. 자, 그럼 남상일 8단이 잘하는 그렇습니다. 네. 내 갈 길로.
0: 네.
1: 네. 마이웨이.
0: 아, 정말 내 갈
1: 잘못 갔네요. 키리 아니면 가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키리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 하나의 꾀으로 네. 갑자기 기울어 보이지 않습니까?
0: 이러면
1: 저거 맞아. 손원수 7단이 성공을 하면은 틀마다입니다.

0: 자, 천만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알은 넘어왔습니다.
1: 위험해요.
0: 야, 위험했어요. 위험. 잠만. 네. 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 안정은 어찌 될 것이냐? 한 점의 운명. 여기 잡고 좋아요. 네. 사석 작전. 네. 그렇습니다. 2대 1로 앞서고 네. 있으니까 좋은 작전입니다. 네. 이제 떨렁 하나 공격하기 참 애매하지요. 아, 사실이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네? 어. 와. 자, 그러면 역시 피말려는 결승전 각불어넘는 드라마. 나는 참 손원수 칠당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붙어 있는 저거로 차라리 네? 사석 직전을 써야 되는데 그 멀리 각이 안 나오는데
1: 이렇게 되면
0: 큰 실수가 나왔어요. 자, 최소한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이게 과연 성공을 하느냐? 과연 성공을 하느냐?
1: 살짝.
0: 자, 와, 성공했습니다. 와, 남상의 역전승. 각불어넘는 드라마 남상의 발단 승리.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남상의 발단 승리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0: 예. 그리고 자, 예, 그럼 네, 저라고 네, 네, 간단하게 한 수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 예.
2: 지화자.
0: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네 분을 하고 이제 드리는 건 네? 남상의 발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근데 당초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0: 이제 싸인데.
1: 그러기엔 좀 비슷비슷했어요.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2: 나중에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 압박의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0: 해서 아유 약간 식경질적으로 하지 마. 성의 있게. 예, 이름.
2: 예. 와, 예. 이거 진짜. 오, 사이 너무 이쁘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드리고.
1: 예. 네. 네. 네. 와!
2: 야, 영광이다.
0: 아, 재밌었어. 야, 극적으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21세기 한국 음악.

0: 탈춤의 3요소 장단, 판, 그리고 탈.
1: 누가 날 찾나 거기 누구라 날 찾.
0: 그럼 나는? 나는 어디 있어? 탈을 쓰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2: 이제 탈을 쓰면 다른 인물로 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저의 자아와 이 탈의 어떤 캐릭터가 만나서 그걸 새로운,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또 새로운 제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강령탈춤에 등장하는 말뚝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말뚝이는 강령탈춤을 대표하는 캐릭터예요. 굉장히 활달하고 또 씩씩해 보이는 그런 춤사위를 하고 있는데 늘 도약하는 춤사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살을 썼을 때는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캐릭터를 창조하는 과정하고 좀 비슷한데 탈을 쓰면 우선 제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조금 더 과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얼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네. 좀 더 해악과 익살이 있게 네. 해봐봐. 아이고 허리야.
0: 그렇지.
1: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0: 그렇지.
2: 강령탈춤은요 행정상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부민면 강령리에서 놀아오던 탈춤이에요. 해안가를 대표하는 그 황해도의 탈춤이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해안가라 활기차고 씩씩하고 그 탈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인물형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정감이 가죠.
3: 미아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노래와 재담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잘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요 또.
4: 아고 웬 할멈입나?
5: 아나도 웬 할멈일세.

보여드린 춤은 황해도의 강령 지방에서 전해져오는 강령 탈춤으로 리얼 할미가 이렇게 영감을 찾으러 오늘 여기 국립 국악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탈을 쓰면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몰라봐요. 그래서 공연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땀을 막 질질 흘리면서 안에서 막 침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탈을 쓰니까 못 닦아요. 그래서 막 그냥 한 시간 동안 내리 침, 콧물, 땀 흘리면서 했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못 알아봐요. 그냥 그래요.

0: 아가멤논을 저희가 탈춤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풀어낸 공연이고요. 저는 그 중에 아이기스토스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이기스토스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 아가멤논과 그 아가멤논의 정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가멤논을 해하게 하고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를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1: 이번 인선 씨가 맡은 아이기스토스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어디서 보지 못한 게 인선 씨만의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탈춤을 배웠던 몸이 하니까 또 약간 탈춤스럽기도 하고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명 탈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움직임과 재담 그리고 스토리가 있지만 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이 고정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그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정말 질투날 정도로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는 그냥 요만큼 생각하면은 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 기존의 탈춤꾼에서 갇혀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춤뿐만 아니라 뭐 이 무대에서는 모든 예술에서 최고의 칭찬은 잘 논다 아닐까요?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정말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관객들을 대신해서 좀 신명나게 놀아주고 싶어요, 매번. 늘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듯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자주 무대에서는 제가 관객분들을 대신해서 정말 신명나게 좀 잘 놀아드리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 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0: 저희 아저씨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따 짱!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곱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군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제.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제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제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제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로 위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그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제거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란 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창덕궁 시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물을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처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

0: 오늘은 국악장단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먼저 국거리 장단입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1: 네.
2: 아름이, 너 혹시 박치야? 이게 안 돼?
3: 아니거든.
0: 자,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아름아, 선생님 손 보면서 같이 쳐볼까요?
3: 네.
2: 우당탕 우당탕.
3: 그만해라.
2: 방학 끝날 때까지 우당탕 우당탕. 아름아. 아, 내가 좀 심했나?
3: 선생님. 선생님 어디 가셨나? 선생님께 좀 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박치라고 놀리는 현우의 코를 납작하게 하려면 나 혼자라도 국거리, 자진몰이 장단을 연습하는 수밖에. 아, 모르겠어. 선생님도 언제 오시는 거야? 나 어떡해.
4: 아름아, 내가 도와줄까?
3: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4: 여기야, 여기. 어?

0: 아니요, 난 장구요정 콩닭이야.
1: 와, 인형이 따라와서 말을 하다니.
0: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아름이가 국악을 사랑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내 본 모습을 보이지.
1: 그런 거야?
0: 오늘은 내가 일일 선생님이 돼서 알려줄게. 무릎에 손을 얹고 내가 알려준 대로 장단을 맞춰봐.
1: 응? 덩기덕 쿵다라라라 쿵기덕 쿵다라라라.
0: 잘했어 아름아.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1: 응? 덩기덕 쿵다라라라 쿵기덕 쿵다라라라.
0: 잘했어 아름아. 벌써 국거리 기본 장단을 다 익혔어.
1: 진짜? 아, 이렇게 쉬운데 아깐 왜 못했지?
0: 내친 김에 자진몰이 장단도 익혀볼까?
1: 좋아. 뭐래? 다시 쿵따가. 다시 한 번만.
0: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귀에 익혀봐. 자.
1: 덩덕 쿵덕 쿵덕 쿵덕.
0: 억지로 빠르게 칠 필요 없어. 내 속도대로 따라해봐.
1: 덩덕쿵덕 쿵덕쿵덕.
0: 우와, 순식간에 자지머리 기본 장단까지 익히다니. 대단한걸.
1: 그런가?
0: 내가 부르는 노래에 장단을 맞춰볼래?
1: 응?
2: 국거리 장단은 덩기덕 쿵다라라라.
3: 어? 아름이도 쿵따기를 만났구나.

0: 아르마, 대단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1: 네, 좀.
0: 아르마.
1: 네?
0: 나랑 어린이 국악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
1: 네?
0: 어디 쿰따기 수제자끼리 멋지게 연주해볼까?
1: 네? 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역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의 작은 도시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었기에 오히려 더 채울 것이 많아진 이곳으로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망설이기보다 불완전한 시작이라도 한 걸음 앞서서 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로컬 드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0: 안녕하세요. 하피년준
1: 박일입니다.
0: 네. 박일 씨, 여기가 어딘가요?
1: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울산 동구의 대왕암에 올라와 있는데요.
0: 와, 그렇군요. 여기 오니까 진짜로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그리고 오는 이 길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럼 막상 여기 오니까 이 소나무 숲 해송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정말 길게 뻗어 있는 나무를 보니까 정말 마음도 이렇게 팍 트이고 상쾌하고 네. 더위가 약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네. 계시는데요.
0: 어디 계시나요?
1: 여기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울산 동구의 자랑 출렁다리가 나오거든요.
0: 아, 출렁다리.
1: 출렁다리에서 그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0: 아, 출렁다리가 막 흔들리는 네. 거죠, 이렇게.
1: 네, 그렇죠. 아, 예. 출렁, 출렁, 아, 예. 출렁, 출렁. 어떻게
0: 그럼 예, 출렁다리 한번
1: 가볼까요?
0: 춤추면서 한번
1: 아, 그럴까요? 예,
0: 출렁거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네.
1: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출렁.
2: 울산 동구에 누군가의 초대로 찾아온 팝핀 현준 박예리 부부.
0: 진짜 높다.
2: 시작부터 대왕암 공원 해송에 완전 반해버렸는데요. 이번엔 출렁다리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1: 와, 바다가 다 내려다 보여.
0: 와.
1: 와, 멋지다.
0: 저희가 출렁다리.
1: 오, 오 엄청 높네.
0: 어, 저분 아닐까? 기다리지 마. 그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하핀 현준 박예리 씨. 아, 네. 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4: 이곳은 이 아름다운 일산 해수욕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왕암 공원 출렁다리입니다.
0: 출렁다리. 그럼 다리가 진짜 이렇게 움직이나요?
4: 네, 걸으시면 이렇게 출렁출렁 네, 아찔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출렁다리도 출렁다리지만 네. 이 출렁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올라온 이곳이 네. 와, 어떤 울산이 그냥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네. 너무나 아름다운 맞습니다.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네요.
4: 한 해 동안 한 120만 명 정도가 찾는 울산의 와.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0: 아, 진짜 명소 네. 다 와요, 여기 보니까.
1: 근데 네. 이 울산의 명소를 자랑하시려고 저희를 초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4: 네, 맞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를 두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역을 떠나가고 있어요.
0: 정말요? 그럴 리가요?
4: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정말 재미있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두 분을 모시고 좀 조언을 듣고자.
0: 아하, 또 재미와 네. 활력 하면 또 하핀현준 박예리죠. 네.
1: 정말 각 지역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4: 맞아요. 그러니까
1: 인구도 감소하고, 근데 그 감소하는 인구 중에 또 이제 맞습니다. 가장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은 이제 어느덧 이제 내가 좀 성장했다 싶으면 다들 수도권으로
4: 맞아요.
1: 향하잖아요.
4: 네. 아까 박예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지역들이 지역 소멸 위기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하면서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동구에서는 그 정답을 청년에서부터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이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또 살고 싶은 이유, 우리 지역만의 매력을 찾고 싶어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0: 네. 아, 네. 그러면은 이 울산 동구의 매력에 저희가 이제 한번 빠져봐야 되는데 네. 이 출렁다리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4: 네, 너무 좋습니다. 함께 출렁다리 매력에 네. 빠지러 가보시죠.
0: 아, 나는 막 설레네요 지금.
1: 그렇잖아요. 그 가슴이 뛴다, 두근거린다 할 때
5: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만 뛰는
0: 출렁출렁 출렁대는 아하.
4: 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0: 네, 가봅시다.
1: 네. 와.
2: 2018년에 개통한 이 출렁다리는요, 길이는 303m로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대왕암 공원의 핫플레이스인데요. 한국에서는 가장 긴 출렁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1: 현준 씨 걸음이 점점 느려지는 것 같은 건 내 생각인가?
0: 저는 여기까지 가야겠습니다. 와,
1: 와,
0: 장난 아니다.
1: 와, 와, 그런데 물이 정말 맑네요.
4: 네, 정말 맑죠.
1: 와.
4: 여기가 어장이어가지고 낮에는 해녀분들이 이렇게 물질하시기도 하시고, 네, 이렇게 배가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1: 와, 해녀분들이 물질을 하신다고 하면 이 안에 바다가 주는 선물이 또 가득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 네, 맞습니다.
1: 요물아대 고동생복 깔려 금마는 이어도 사나.

0: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받아야지 지금 이어도 사나
1: 네
0: 지금 얼었어 얼었나요? 자 땡 여기 놔도 된다고
2: 사실 고소공포증이 있는 현준 씨에게 출렁다리가 엄청난 도전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울산의 매력을 느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진짜 제대로 느낀 것 같죠? 이제 그림처럼 펼쳐진 동구 일산지를 한번 둘러보러 가볼까요?
0: 와, 그래도 재밌었다, 그치?
1: 응.
0: 여기서 보니까는 더 높아 보여요.
3: 네, 맞아요.
1: 여기 울산에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되죠?
3: 울산은 120만 정도 되는 광역시고요. 동구는 그중에서도 15만 명 정도의 작은 인구를 가진 구예요. 조선업이 한창 호황일 때는 한 20만 명 정도의 네. 사람들이 일도 하고 생활하고 하는 곳이었는데 좀 지역이 어려워지면서 15만 명으로 인구가 많이 줄었고 특히 그 빠져나간 인구의 거의 90%가 저희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됐어요.
0: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는 네. 어머니 아버지들은 많이 뵀잖아요.
1: 맞아. 네.
0: 그러면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3: 네,
0: 아무래도
3: 맞습니다.
0: 청년들이 많아야 또 이제 젊은 문화도 생겨나고
3: 네,
0: 또 그래야 또 다시 그분들을 보러 또 울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텐데요.
1: 저기도 어머님도. 저쪽은 지금 그거 있네요. 해양 스포츠 같은 공부하던데요, 저기.
3: 네. 네. 그 최근에 일산지가 좀 새롭게 그 변화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이거 동구로 와가지고 이렇게 요트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 이효리 씨가 탔던 SUP 체험 아시나요? 바다 위에서 노젓는 패들보드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파릇파릇한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들이 네, 일산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 한번 가보시죠. 맞아요.
3: 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1: 네네. 오, 저거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문화인데.
3: 네, 맞습니다.
2: 패들보드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누구나 배울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인데요. 바로 이곳 일산지에서 무료 체험 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 위에서 자연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이니 스트레스 해소에 그만인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패들보드의 매력에 퐁당 빠진 일산지. 그래서 예약이 벌써 꽉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답니다.
4: 안녕하세요.
3: 잘 지내셨어요.
4: 네.
1: 일산 우리 해수욕장의 새 바람을 젊은 바람을
3: 네. 맞습니다.
4: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4: 저는 지금 이제 네. 지금 여기 뒤에 타는 것처럼 서핑이랑 패들보드 이런 해양 스포츠 체험 위주의 이제 활동들을 이제 강습도 하고 있고
1: 와.
4: 관련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원래 울산에 사시던 게 아니셨다면서요?
4: 네 맞아요. 제가 원래 용인에 살다가 학교 때문에 울산 내려왔다가 이제 울산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1: 그럼 원래부터 서핑 오랫동안 하신 건가요?
4: 서핑한 지는 지금 이제 5년 차 정도 됐어요.
1: 와 오래 하셨네요.
4: 네.
0: 그럼 그 전에는 이곳 울산 동구에서 서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거잖아요?
4: 네 없었죠.
1: 그럼 선구자시네요.
4: 네 선구자 네 열심히 하고 있죠.
1: 야.
0: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은데 이 울산 바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기를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4: 네, 맞아요.
0: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것도 좋지만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제 울산 사리를 시작하게 되신 거잖아요.
4: 네, 맞아요.
0: 네, 어때요? 로컬 사리가 마음에는 드시나요?
4: 네. 울산이 너무 좋아요. 사실 사람들이 울산이 뭐 약간 노잼 도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유잼 도시여가지고 네, 너무 살기 좋습니다.
1: 자, 그럼 방송용 말고 본인의 실제 멘트.
4: 실제 멘트요?
1: 실제도 그렇게.
4: 실제 멘트도 이제 아쉬운 점이 있지만
1: 네.
4: 그래도 솔직히 노잼 도시라고 불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부산보다 재밌는 요소들도 너무 많고
1: 네.
4: 네, 다른 뭐 대구보다 재밌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1: 저는 부산도 가보고 대구도 가봤지만 울산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아직 막 이렇게 발견하지 못한 그런 보석함을 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4: 맞아요.
1: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0: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막상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하고 어떤 고장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꿈을 펼쳐나가려면 혼자서 막 부딪히기엔 좀 커다란 벽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뭐 그 센터장님께서 그런 청년분들을 뭐 만나실 기회들이 있으실까요?
3: 사실은 저희 청년들이 좀 이 지역에서 내가 이런 활동들을 펼쳐보고 싶은데 좀

0: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있으세요.
1: 그 중에 대표님
0: 그 중에 네, 한 분이 홍경원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 울산의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여기서 서핑 문화가 좀 펼쳐지면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것 같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저희 동구 지역에서 지원하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시고 와. 그리고 저희 그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셔서 당당히 1위로 선발되셔가지고 이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셨습니다.
1: 오,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뭔가 자문을 구할 곳이 있고
2: 네, 맞아요.
1: 또 그 자문을 구하는 걸 넘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와, 이 새로운 도시에서 특히 울산 동구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청년분들에게
3: 한 말씀 해주세요.
0: 아, 잘해야 된다.
2: 막막하실 때는 사실 이게 저도 되게 막막한 것들이 많아서 누가 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센터들이 사실 찾아보면 너무 많이 잘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찾으려면 이제 동구 청년 센터로 오시면은 네, 다 저희 센터장님이 잘 소개해 주실 거다. 네, 한 말씀 드리고 싶네요.
0: 감사합니다. 우리 홍경원 대표처럼 이 바다에 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동구에서 내가 정말 일하고 살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저희가 또 하나가 더
3: 있습니까?
0: 네, 또 있습니다.
4: 동구에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페셜 어드밴티지. 청년 노동자의 주거 부담비를 줄여서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젊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바로 공유주택인데요. 이날은 이 공유주택 입주 청년들의 첫 반상회가 열렸습니다.
5: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좀 기댈 곳이 있고 함께 친구도 만들고 뭔가 이웃도 만들고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을 올해 처음으로 20호를 모집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고요.
4: 처음이라 낯설긴 하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에 모든 것이 즐겁고 신나기만 합니다. 돌아가며 서로의 자화상을 그려주면서 얼굴도 익히고 한바탕 웃기도 하는데요. 이러다가 앞으로 공유주택 커플이 여러 탄생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 직감은 아무도 못 속인다고요.
6: 안녕하세요. 이름은 방유정입니다.
7: 그럼요. 별명은 이모모.
8: 이모모.
4: 이렇게 소중한 추억 한 장도 함께 만들어갑니다.
8: 네. 네,
9: 제가 작년 12월에 그 뉴스 기사 통해서 접하게 됐고 그 기사를 스크랩해서 회사 파티션에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 계시는 상사분들께서 여기 중공업 임직원 숙소라서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추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 들어가자마자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넓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교점들을 보니까 붙박이장이라든지 수납장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사 올 때는 수납함이라든지 옷장을 아무것도 안 챙겨오고 그대로 이사를 할 정도로
11: 정말 딱 그냥 호텔 같은데? 나만의 호텔? 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4: 그리고 색다른 체험도 빠질 수 없죠? 함께 막걸리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도 깊어지고 스킨십을 통한 협력까지 친해지는 데에는 이만한 체험도 없을 것 같죠? 내 손으로 직접 담그는 막걸리는 이렇게 청년들을 진짜 이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2: 한 시간만 걷다가 그대로 수유로 하시면
10: 이게 저는 저번에 시청에서 진행했던 전세자금 대출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조금 지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사항이 불편한지를 파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년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11: 서로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이제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아니면 주말이든 이럴 때 이제 인사를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아주 큰 첫 발자국이 아닐까. 네.
13: 이제 얼굴 보면 다 같이 인사하고 약간 저 어릴 때 사는 것처럼 그냥 이웃 주민 사이가 돈독해지고 같이 뭐 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동구 청년센터에서는 이 청년 노동자 공유주택에 입주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동구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분들 누구나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 함께 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혼자 살지만 뭔가 기댈 수 있는 이웃이 있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이런 동구에서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4: 청년들이 함께 사는 공유주택. 전하 만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하 만주 해피하우스에는 아기자기한 주방부터 깔끔한 욕실, 원룸이지만 넓은 침실, 다양한 수납공간과 확 트인 통창까지 혼자 살기에 이만한 곳도 없을 것 같은데요.
9: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청년공유주택에 입주하게 된 전대환이라고 합니다. 본고향 원래 대구 지역인데 취업이 이쪽으로 되는 바람에 울산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훨씬 뭔가 안정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막 월세를 지출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부담이 있었거든요. 뭐 월급 받으면 바로 월세로 나가고 월급 받으면 월세로 나가고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뭔가 돈을 좀 모아야 되는 시점인데 모으지도 못하고 근데 입주하고 나니까 확실히 안정적으로 제가 경제를 좀 뭔가 뭐 재테크도 할 수 있고 뭔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여기 공유주택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추천을 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4: 대환 씨는 울산에 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9: 그 대구에 직장이 있을 때는 아예 울산으로 관광 올 생각도 안 했었고 동구 쪽에 뭐 그 잘 돼 있는 해안가를 미처 생각도 안 했었는데 이런 그 관광이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로 지냈으니까 어쩌면 울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저한테는 그 직장에 있어서의 도전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도전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서의 그 적응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 도전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14: 예, 저희 구에서는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전하만주 건축주와 협약을 통해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고 현재 20가구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으로 우리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남은 37가구 모두 청년 노동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따뜻한 보금자리만큼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아마도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아닐까 싶은데요.
1: 새해 찬 파도 소리가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낼 것입니다. 마시며 팔을 위로 쭉 뻗으세요. 가슴을 활짝 열고 툭툭 빼내면서 호흡 하나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아서 느껴보세요. 내가 나에게 온전히 몰입해서 파도 가운데서 나를 느껴.
4: 자연과 가까운 울산이기에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요가 크루가 만들어져서 이들만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 양손을 가슴 앞에 마주합니다.
4: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고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나눕니다.
1: 대자연 가운데서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일단 가슴이 열리고 바닷바람에 이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함께 수련한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저도 안내하면서 기뻤습니다.
15: 야외에서 요가를 처음 해봤는데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게 센터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닷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약간 같이 헤엄쳐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10: 이제 요가하는 동안 온전히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16: 울산인데 제가 꼭 제주도에 여행 와서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몇 시간이지만 여행을 온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힐링의 시간이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17: 조금 사실 서울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는 그 문화 생활의 수가 확실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속상했던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이제 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한테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좀 충족이 됐던 것 같아요.
4: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어쩌면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이유도 다시 새로운 곳을 찾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우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일단 가보자 하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갈 곳 잃고 방황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1: 제가 울산을 다시 오게 된 이유는 울산은 정말 감사하게도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그리고 대자연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언제든지 바다를 보러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숲으로 떠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 품속에서 같이 또 여행할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느린 템포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정화받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창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곳에 와서요 제 꿈을 펼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4: 우리랑 자연 속의 힐링 함께 해보시는 건 어때요? 재미있는 곳, 살고 싶은 곳, 그런 동굴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나고 자라서 로컬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요. 어머, 귀여워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우리를 반기는 이곳. 나의 보혜자매가 하나하나 손수 고르고 골라 만들어가고 있는 곳. 두 사람이 고민 끝에 지역을 기반으로 특색을 찾고 컨셉을 잡은 그런 카페라고요.
18: 너무너무 예뻐요. 딱 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공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품도 아기자기하고 이 글씨나 이런 메뉴판을 표현한 그 이런 부분도 너무나 좋아요.
19: 이걸
18: 다 먹어보고 싶고.
19: 네.
20: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모아이 석상이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뭔가요?
21: 저희 이제 가게 캐릭터가 모아이 석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돌덩이 캐릭터. 네. 지금 모아이 석상이 섬을 수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동구도 그 울산에서 동구가 바다에 좀 둘러싸여 있어서 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아이 석상에서 수호한다는 의미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18: 울산 동구는 우리가 지킨다.
21: 우리가
19: 대왕아. 대왕함이 있잖아요. 대왕도 돌이잖아요.
21: 돌이라서 네,
19: 그것도 연관지어서
20: 멋있다.
19: 네.
18: 두 분이 자매이신 거죠?
19: 네. 네. 저는 이제 이 카페를 동생이랑 같이 하게 된 이유가 네. 동생이랑 그냥 평생 같이 일하고 싶어요. 너무 잘 맞거든요.
20: 동생이 얼굴 동생 아닌 것 같아요.
21: 표정이 조금 좋아요.
18: 왜 이러죠?
19: 네. 결혼해도 따라갈 거예요. 저는.
21: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18: 동생이 그렇게 좋아요.
19: 네.
20: 동생 바라겠다.
19: 네. 바람. 저 예전에 동생 그 학생일 때 춤 공연했었거든요. 네. 저 울었잖아요.
18: 동생분이 춤을 추세요?
19: 왜 당당하지 못하세요?
21: 고등학교 때 이제 댄스 동아리로 활동도 하고 이제 대학교도 이렇게 발가락을 살짝 이렇게 담갔고
19: 전공을 했거든요.
20: 어떤 춤 전공하셨어요?
21: 저 락킹 전공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20: 올드스쿨의 또 꽃이라 불릴 수 있는 락킹을 준다.
18: 보여줘!
20: 음악 틀어드릴까요?
18: 미안하다 동생아.
20: 잘하시네요.
18: 아니 병행하시면 좋을 겠는데요.

0: 가게랑 같이.
1: 혹시 그러면 여기서 손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럼 네.
2: 그 예전에 예전에 현준 씨가 그 찾아갔던 어떤 카페는 춤을 추면서 들어오면 뭔가 작은 테이블 선물해드리는 이런 이벤트도 그랬었는데
1: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더 여기서 울산 동구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실 모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올 때 락킹 춤을 추면서 들어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전원 할인.
3: 우리 지금 상담을 받고 있어요.
2: 네. 조금 라면땅 같은 맛있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 같은 거는 나를 이겨라. 오,
3: 지금 세 배틀. 가지 기억하세요. 지금 세 가지 너무 좋은.
2: 락킹 배틀. 동생을 이겨라. 지금 울산에서 나고 자라신 거죠?
0: 네, 네. 30년을.
3: 동구에서 조금이나마 이 울산에, 특히 동구에 우리가 사는 곳에 문화예술적인 발전을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보자. 우리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대항암 컨셉의 뭐 캐릭터도 만들고 좀 꾸며서 이 공간을 만들어 봤거든요.
1: 훌륭하신 분이네요.
4: 아니 근데 동생은 춤을 추시잖아요. 근데 언니분께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울산에서 활동하시는 노래하는 아티스트십니다.
2: 아 정말요?
5: 네. 안녕하세요. 맥힌 사운드 보컬 신나예입니다.
1: 신나예요?
5: 신나예. 제 이름이 나예인데
1: 신나예. 노래하는 나예.
5: 신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네.
1: 신나예.
5: 그래서 네. 신나예 이런 뜻도 있고 정상도.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기타 갖다 놨을 때 이제 그 기타 음악 하시는 분들을 서로 알아보신 거예요. 네,
2: 반갑죠.
5: 그래서 콜라보도 같이 하고 여기 카페에서 같이 즉흥으로 우쿨렐레 기타에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2: 그러니까 언니는 일하고 싶은데 자꾸 손님들이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요. 들어볼 수 있나요?
5: 또 이게 또 직업병이 있어서 그거 튜닝 좀 제가 해드릴까요? 뭐 F코드 이렇게 또 수업을 또 하게 되고
2: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5: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안 해요 제가?
2: 아 네?
5: 아 지금이요?
0: 그러면 이제 개미는 들어가서 일을 하고
5: 네, 개미는 일을 하고
0: 언니는
5: 배짱이는 또... 이제 연주를 하고
2: 이런 악기가 도처에 그냥 손 닿는 곳에 있는
5: 있어요,
2: 거예요.
5: 제 차에도 악기가 꽉 차 있고요 지금. 네. 약간의 좀 춤을 좀 가미하고 싶은데 그냥 제가 말 안 해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6: 오늘을 기다렸어.
5: 아이고. 라이브의 묘미.
6: 이런 밤이 오기를. 그대의 모든 걸 내게 맡긴 채 그대 눈을 감고 있어.
5: 여기서 아슬아슬 요거 다 같이 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3, 2, 1.

0: 역시 댄서분들도 계시고 아 하니까 그냥 바로 이제 무대가 만들어지는데요.
1: 와, 팔방미인이시네.
2: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니는 배짱이처럼 이 카페도 같이 하시지만 예술활동도 쭉 네. 하고 계시는 건 거죠?
3: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나혜 씨를 모시고 저희 청년들이 그 이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 강사가 되어서 좀 지금 클래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 네. 와.
0: 사실은 이제 동구, 특히 울산 동구에서 그 중구, 북구, 남구는 큰 축제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근데 동구는 정말 뭐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곳조차 없었어요.
2: 그동안에.
0: 네, 그런데 이제 스테이지온이라고 작년부터 생겨서 아, 우리가 나설 때다. 얘기할 곳이 생겼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2: 정말 그 예술가들이 네. 막 발언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네네. 되어주고 또 설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정말 네. 스테이지 온 할 수 있게
0: 스테이지 온
3: 네. 맞습니다. 근데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활동가들이 있어야 이 공간이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흔쾌히 또 아,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함께 우리 해볼까요? 하니까 너무 흔쾌히 받아주시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저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오히려 저희한테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동구의 보석 같은 청년입니다.
2: 너무나 기쁜 일이죠. 아. 네.
4: 나혜 씨의 바람처럼 동구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바로 이곳 슬도아트에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슬도 예술제가 열렸는데요. 지붕 없는 예술관으로 불리는 슬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예술 공연과 체험 활동까지 관객과 연주자가 자연 속에서 함께 교감하고 친근하고 역동적인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0: 동구에 보면 대항암, 슬도, 그 관광 명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뭔가 즐길 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통해서 뭐 공연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한번 즐길 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슬도예술제입니다.

0: 2015년부터 시작되어서요. 아직까지 체계가 그렇게 막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고요. 뭐 대항암이 있잖아요. 필라테스 요가 수업을 하고 거기서 명상도 하고 음악 감상을 한 뒤에 서핑하러 들어가고 그런 코스도 만들고요. 수업도 지금 클래스도 기획 중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점점 모여올 수 있게 그런 우리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크루원들이 이제 많이 모여서 이런 술도예술제 같은 축제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동구를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동구가 즐겁고 신나는 더 지금보다 더 문화예술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축제로 거듭난 술도예술제. 지역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청년 활동가들 스스로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겠죠. 사람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나고 즐거운 도시. 그런 울산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청춘들의 로컬 드림, 다양한 청년분들을 만나 뵙고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술도하트 안에 다 같이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딱 앉았으니까 예의를 갖춰서 뭔가 이름을 짓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2: 아, 이름이요?
3: 네, 여기 뭐 이름 좋은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2: 저요? 뭐 파피년준과 함께 다 같이 놀아보자.
3: 아, 예, 청춘들의 로컬 드림. 그리고 로컬 드림? 그리고 톡톡 드림.
2: 톡톡 드림이요?
3: 로컬 드림, 톡톡 드림. 뭔가 그 랩같이 라임 있잖아요. 네. 로컬 드림, 톡톡 드림. 이 영어로 그 토크, 이야기하다. 그리고 드림, 꿈.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한다.
2: 와, 제 남편이에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자, 그러면 다 자기소개. 같이 모였으니까 자기소개.
3: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2: 네, 센터장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와볼까요? 네,
0: 저도 해야 되겠죠.
3: 네. 네.
0: 저는 동구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박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저는 청년으로서 또는 문화예술가로서 그리고 비보이로서 활동하고 있는 윤상필이라고 합니다.
3: 아, 비보이 한번 보여주세요. 대단! 대단!
5: 네. 네, 저는 청년 공유주택의 입주자 대표로 얼떨결에 나오게 된 전대환이라고 합니다.
3: 아, 예. 환영합니다.
2: 이 얼떨결에 나오게 됐다고 네.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지금 행복해 보이세요.
5: 네, 너무 화목합니다. 네,
2: 이 제작진 분들께서 오늘 아주 재미난 질문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톡톡 드림. 자, 울산 동구는 나에게 땡땡땡이다. 울산은 나에게 무엇인지 우선 센터장님 이야기부터 궁금한데요.

0: 네, 저에게 동구는 설레임입니다.
1: 오, 설레임.
0: 저는 청년센터에 찾아오는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면 또 설레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펼쳐나갈 활동들이 또 설레이고, 그리고 동구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이 활동들이 너무 설레인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울산 동구는 저에게 설레입니다.
2: 저에게 울산 동구는 이제 비놀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비놀리?
2: 네. 우선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필요 없다. 그만큼의 이제 저한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뭐 이유 따위 필요 없어. 울산 동구는 그저 내 자체야.
2: 네. 맞습니다.
1: 나의 존재 이유.
2: 맞습니다.
3: 동구가 접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동구 곧곧 다닐 때마다 만나뵌드 반가워할게요.
2: 아, 네.
1: 박수도 청하고. 네. 네. 자, 그러면 네. 동구는 나에게?
4: 저에게 울산 동구는 안식처이다.
3: 다들 뭐 작가시네요. 네.
4: 그래서 저는 보통 퇴근하고 나서 뭔가 댄스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플로깅 활동도 하고 몇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나서 그냥 혼자 걷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 뭐 안식처이다.
1: 안식처.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울산이 고향은 아니시지만 네. 울산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울산에 와서 내 마음에 어떤 평온을 찾았다.
4: 네.
1: 여기 있으면 그저 좋다.
4: 맞아요.
1: 지금 울산 동구에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것에 네.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거죠?
4: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조금 더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 취미 삼아서 K-POP 방송 댄스도 배우고 있고, 그리고 테니스도 지금 치고 있고 그리고 뭐 등산도 지금 하고 있고 이런저런 걸 찾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다면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자기 자신이 뭔가 이런 걸 찾기를 노력을 한다면 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는 많을 것 같습니다.
5: 요즘에 그러면은 K-POP 안무 어떤 거 배우고 싶어요?
1: 보여줘!
4: 이게 감히 전문가 두 분한테 보이기에는 좀
5: 유진스 네. 하우스 잇?
4: 하우스 잇은 제가 아직 못 배웠고 네. 최근에 아이브의 아센디오 배우고
5: 화이팅입니다.
2: 사실 이제 동구가 조금 더 이제 그냥 아 여기는 놀 게 없어 라고 이제 단정 짓기보다는, 저희가 또 스스로 놀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이제 뭐 동구가 됐든 울산시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바로 옆에 계신 센터장님이 됐든 이렇게 조금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구조나 아니면 어떤 뭐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먼저 조금 나서서 해봐도 조금 더 다채로운 이 놀거리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울산에 있고 뭐 울산 동부에 있지만 부산, 서울 이렇게 갔을 때 며칠 있으면 제가 느꼈을 땐 좀 비슷해요. 네, 이게 사실 매일이라는 이 단어에서 주는 그 느낌 때문에 조금 이제 놀거리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사실 또 주변 잘 둘러보면 굉장히 또 놀거리가 많아요.
1: 사실은 이미 울산 동구에 즐길 거리, 놀거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0: 맞습니다.
1: 왠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아. 다른 사과가 더 예쁘고 맛있어 보이네.
5: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에요.
2: 맞아.
6: 그래서 우리가 뭉쳤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문화예술에 관련된 청년들이 모여 앞으로 더 새로워질 동구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요. 청년 문화예술 정책 연구 및 모니터링 활동과 청년 문화예술 활동과 네트워킹, 성과 보고회 등 할 일이 가득입니다.
7: 그래서 이제 동구는 새롭게 청년센터를 발판으로 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6: 발대식을 하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우리가 바라는 지역의 모습을 그리며 그동안 가슴속에 꿈꾸던 이야기를 활짝 펼쳐내 보입니다.
8: 꿀쭘해요. 아버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뭐
9: 그런 공연 전시 체험 이런 것들.
10: 근데 이게 아니라 생활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8: 어르신들이 많구나 라는 느낌이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6: 앞으로 멋진 활동

0: 들이 그 동굴 쪽에 많다면 그런 게좀 충분히 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또 어떤 마음일지 공감이 가는 게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저희도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뭐 일상적인 늘 반복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보다 더 먼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늘 어떤 새로운 거리들이 넘쳐난다면 뭐 다른 데 찾을 거 있나요? 그냥 그 동네에서 노는
0: 맞아요.
1: 거죠.
2: 네, 저는 이제 조금
1: 상필 씨.
2: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취미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일거리가 되어 있는 곳.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이자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이런 그 청년들의 마음, 청소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고 계실 테니까요. 혹시 뭐 이렇게 그 다른 단체라든지 뭐 이렇게 협업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그 청년센터는 청년들만의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 청년 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그좀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뭔가 사회에서 좀 자리를 잡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 세대와 소통하는 저는 그 중간 역할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 다양한 유관 기관들하고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다양한 연계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는 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역에 다양한 청년 강사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가 진로 컨설팅을 너무 잘하는 청년 강사야. 그리고 나는 지금 천연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상필 씨처럼 나는 댄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싶어.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청소년들과 만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4: 아이들에게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생각보다도 예전에는 우리의 우상은 선생님이었고 부모님이었고 멋진 선배들이었죠. 지금은 분위기도 생각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이들에게 이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겨지길 바라는 것이 모두가 애쓰고 있는 일입니다.
5: 사실 청소년들한테 애향심이라는 단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놀다 보면 정도 들고 또그 정도는 것이 추억이 되고 그 추억들이 쌓이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신나게 놀고요. 우리 지역을 좀 재미있게 경험해보라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4: 수많은 밴드들이 결성되고 서로 경연 대회를 열 만큼 왕성했던 동아리 활동도 이제는 아이들의 수행 평가 속한 가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
5: 동아리 활동이 자발적으로 잘될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역사회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동아리 활동이니까 개인의 몫이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가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 물질적으로 뭐 앰프도 있어야 되고 또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지역사회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쉬운 거는 조건 없는 응원이죠. 청소년 문화가 됐든 청년 문화가 됐든 지역사회 전체가 잘한다. 재밌다, 신난다.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4: 그 추억을 붙잡고 아직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찾는 훌쩍 커버린 아이들.
6: 고등학교 생활할 때 여기서 봉사활동을 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주 놀았습니다.
7: 같은 학교는 아니었는데 여기 다니면서 뭐 그다음에 뭐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마냥 그냥 재밌게 놀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오면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5: 네트워크로 끝없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해볼래? 뭐 이번에 밴드 같이 해볼래? 댄스 같이 해볼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주면은 그 속에서 틀림없이 좋은 추억이 생길 것이고 또그 추억이 나중에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틀림없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잖아요, 사람은. 추억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댈 수 있는 추억이 있는 곳, 부산 동구, 거기서 그 형들이랑 그 공연을 했었지. 이런 진한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주면 옛날 코로나 이전처럼 또 또다시 이제

0: 내에서 한번 멋진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또 그 문화를 보고 아이들이 신나게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청년을 우리의 미래다라고 표현을 하면 또 청소년은 청년의 또 미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다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울산 동구다움은 그럼 어떤 걸까요?
2: 동구다움은 저는 그냥 사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섞여서 하나로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우리가 무지개 빛깔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어떤 빛깔 이런 것들이 그 동구가 주는 저는 에너지이고 동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강인한 어부의 빛깔도 있고 우리 이 조선소를 이제 세계 1등 조선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오셨던 노동자의 땀의 색깔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역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또 꿈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정말 동구만의 색깔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동구다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아니 지금 센터장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던 게 어떤 그 센터를 이끌어 나가시다 보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길이 정해지는 순간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건가?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 열어놓고.
1: 각자가 가진 여러 색깔들이 함께 다 같이 나아가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라는 말씀을 건네주신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2: 맞습니다.
1: 그런
2: 이런 청년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3: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양하고 또 소통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2: 네, 맞아요.
3: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 오늘 이 재미있게 우리가 만들어보자. 울산에서 뭔가 재미있는 일을 또 한번 해보자 라는 걸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4: 지역을 더욱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이요. 모이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파피년준 박예리, 우리 MC 부부가 준비한 특별 게릴라 버스킹. 지역의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 기회라 더 긴장도 되고 더욱 설레어 보이죠.
5: 이들이 첫 번째 무대로서 열기 버스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자, 손으로 이런 박수 치면서 함께 즐기

0: 버스킹에 힘을 실어주실 특별 게스트 퍼핀현주.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퍼핀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 오는데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박유리 씨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박유리 씨 나오세요.
2: 네, 울산 동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예리입니다. 네, 울산 동구에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멋진 무대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에 저희도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판소리 흥보가 중에 흥보가 박타는 대목을 짧게 들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때요 흥보가, 울산 동구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 부자 되시라고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한번 다 보는 뒤 실컷

0: 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실근 나눠드릴 겸 한번 돈과 쌀을 떨어 변해 보는데 흥부가 좋으라고 흥부가 좋으라고 개도 짝을 떨어 복근하면 도로 소부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쌀도 도로 하나가 뜨고 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갔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돈과 쌀이 많이 나와서 흥보네 집에서는 부자가 되었대요. 이 소리 들으신 여러분들도 몸도 마음도 부자 되시고 늘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항상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부부가 예술가 부부인데 저도 그렇고요. 저는 30년째 이 스트릿 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릿 댄스의 불모지였었던 그런 곳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와 함께 여기 계신 우리 비보이 분들, 스트릿 댄서 분들, 그리고 어린 청소년 분들도 다 그런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거든요. 그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포기하지 않는 내 꿈을 믿고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 의지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관객분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힘이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니까 항상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응원하는 그 의미에서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여러분!
2: 누구나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즐거우니까, 재미있으니까 모든 걸 이겨내고 해내는 거죠. 지역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렵고 이게 해결될까 싶은 문제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더 나은 우리 울산을,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울산을 찾아와서 혹은 울산을 떠나지 않고 로컬 살이를 하면서 로컬 드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라면요.
3: 울산을 사랑해 주시고 울산을 찾아와 주시는 청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더욱 키워나가시길 그리고 아름다운 울산을 지켜주시길 저희도 마음 다해 성원할게요. 울산!
4: 울산 청년!
5: 울산 청년!
4: 울산 청년!
6: 울산 청년 파이팅!
7: 울산 파이팅!
2: 로컬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청년 문화. 그건 우리가 만들기 나름이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정책과 지원이 있다고 해도 우리들 스스로 찾고 또 즐기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니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도시에, 지역에 접목할 때 울산은 더욱 재미있는 도시, 더욱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한 로컬 드림.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미래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더 짱!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박한 이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토론을 하고 학문에 정진했을 유생들이 떠오릅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조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조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족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이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폐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굉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굉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롱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성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요가는 신체의 근력을 키워주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요가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상체를 바르게 정렬하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요가는 내적 수련이 전부이다. 그 외의 것은 고개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요가는 단순히 동작만 따라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어떠한 동작을 소화하지 못한다고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또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가 수련의 깊이는 몸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자신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전체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면서 손을 허리에 받쳐봅니다. 반대쪽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을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른발을 뒤로 접어서 종아리를 바깥으로, 왼발을 측면으로. 마시면서 손을 허리로,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발을 쥐고 가슴 밀고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발 바꿉니다. 왼발 종아리를 바깥으로, 오른발 측면으로.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손을 허리로 내쉬고 다리를 모아줍니다. 골반과 척추의 경직을 풀어 상체의 바른 정렬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살짝 벌려보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등까지 내려놓습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두 다리를 접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봅니다. 바로 이어서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손, 허리를 받쳐놓고 손을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바닥 밀고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다시 모으고 손을 바닥을 짚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두 발을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상체를 기울이고 바닥을 짚고 일으킵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만큼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또 머리로도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돼 두통과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적인데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우르두바 빠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쭉 펴는 동작으로 무릎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다아사나와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다리와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단다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워주시면서 손가락은 모아주시고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천천히 끌어올리고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내쉽니다. 둘,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셋, 이 동작을 연습할 때에는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다리를 쭉 펴주면서 아랫배를 당겨주시고요. 고개를 숙여서 허리와 등을 반듯하게 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완시켜주는 파치마 타나사나를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코로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가슴을 밀어냅니다. 혹시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쥐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쥔 상태를 유지해 봅니다. 등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 봅니다. 호흡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마다 뒤꿈치를 조금씩 앞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앞으로 숙여 봅니다. 고개도 떨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틀고 가슴 밀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다리를 털어줍니다. 다리에 힘을 길러 무릎 건강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신체 전체를 쭉 펴주는 만큼 신체 교정에도 효과적이니까요. 바른 자세의 감각도 함께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앉은 자세에서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발 안쪽을 당겨주면서 무릎을 서로 모아줍니다. 요 손목 끝과 엉덩이 끝선에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눌러줍니다. 턱은 쇄골 가까이 당겨줍니다. 가슴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낮춰주면서 복부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코로 마십니다. 복부를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코로 내쉽니다. 하나, 마시고 앉는 자세에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봅니다. 손을 뻗어서 발가락을 잡으려고 노력해보고요.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아봅니다. 등을 펴주면서 가슴을 밀고 턱을 비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가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 봅니다. 뒤꿈치를 밀어보고 턱을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푸르바타나사나와 트리앙무카 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푸르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6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문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국가 무형유산인 강릉 단오제입니다. 재래와 굿, 난장을 중심으로 국가 시도 지정 무형유산 공연과 단오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8일간 펼쳐집니다. 국립 남도국악원 대학 국악제, 요즘 국악온입니다. 영호남권 대학의 국악 전공자들이 기악, 성악, 연희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요즘 국악을 19일부터 이틀간 선보입니다. 국립무용단, 탈바꿈이 무대에 오릅니다. 탈춤을 소재로 탈을 쓰고 벗는 과정에서 전통의 움직임이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되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열립니다. 마을 곳곳에서 불리다 잊혀진 경기도의 옛 소리와 가락을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천안시립 흥타령 풍물단 모던 성주입니다. 가옥을 지키는 가신인 성주신앙을 바탕으로 성주풀이의 전통적 의미를 타악 장단과 소리, 움직임으로 재해석한 창작 풍물극입니다. 다양한 문화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저희 아지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불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빨리 소방차 부르세요.
1: 리리리리리리 니 나라 니가 났어.
2: 일단 버텨라입니다. 어떻게든 버티면 버텨라. 길이 열린다.
3: 이미 사회자분이 너무 출중하셔서 완벽한 것 같습니다.
0: 이 친구 성공하겠다.
4: 한판 놀아보자.
5: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0: 친구의 꿈 한번 들어볼게요.
1: 뱅가리 국가 무용 유산이 되고 싶어요.
2: 국악계 1장입니다.
0: 이 노래 들어볼래? 국악기 소리를 빚다 특집으로 함께 할 텐데요.

0: 생각에 없는 저랑 잘 맞았어요.
1: 가야금에 더 호감이 가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예.
3: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24년 전에 음악대학을 새로 신설했을 때 그때 수원대학교 와가지고 여기서 정년을 했죠. 대금을 가리키는 게 주 업무였고, 대금 외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관현악 시간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합주라는 시간, 그런 시간은 제가 맡았죠. 제가 국악원에만 있었다면 얻지 못할 점들을 대학에서 많이 얻었죠. 중학교 3학년 때 돼서 이제 전공을 선택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김기수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단소 보는 걸로 봐서 대금을 하면 큰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그 대금을 추천하더라고요. 첫 번째 선생님으로 김성진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이제 대금을 잘한다, 뭐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거를 보려면 그 사람의 음색만 하나만 봐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색에는 자기의 모든 인생이 소리의 색깔로 다 비춰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선생님을 만난 게 너무나 큰 운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연습하지 않으면 힘든 악기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쭉 연습하다가 일요일 조금 쉬고 월요일 날 조금 하려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단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악기가 대금.